아직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여름인 양 어제 그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이런 날씨엔 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컨도 적당히 가동해서 냉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날씨에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날씨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푸릇푸릇한 음악을 들으면서 뜨거워진 머리를 서늘하게 식히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럴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바로 시원한 음색을 지닌 악기, 초록 빛깔을 머금은 듯 청량한 피리 소리가 제 기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초록빛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 평조회상 중에 첫 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극하면서도 시원한 품위를 보여주는 음악이죠.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6월 초임에도 마치 한여름같이 땀 많이 흘리셨죠. 그래도 오늘은 좀 흐리고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져서 다행입니다. 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며칠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많고 3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별로 없어서 6월다운 기운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날씨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큰데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쾌적한 날씨일 때 창의력이 많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날씨이면 우리 몸이 쾌적해서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쾌적한 날씨 때에 꾸준히 사유하고 열심히 관찰한 것이 창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런 쾌적한 시간들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번 주가 좀 흐리긴 하지만 기온이 한결 낮아져서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가곡은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런 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가곡에 비하면 좀 길긴 하죠. 서양가곡은 보통 슈베르트의 보리수 이런 식으로 작곡가하고 곡 제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창가곡인지 남창가곡인지도 밝히고 또 조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조시를 노래하기 때문에 시조시의 첫 부분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 제목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목이 길 수밖에 없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오늘 들을 곡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가곡 연창의 전통 때문에 여러 곡을 이어 부를 경우 곡에 따라서는 중간에 조를 미리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오늘 들으실 환계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뜻에 반우반개 환계락이란 이름이 붙여져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원칙을 알게 되면 사실 복잡할 건 없겠죠.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의 경우 이 곡의 다음 곡이 계락이어서 이 환계락, 계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의 환계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나는 그걸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별로 구분해서 노랫말 읽어보겠습니다. 초장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 걸머지고 2장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3장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4장 가다가 5장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 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힘이란 참 위대하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28님께서 정재국의 상령사는 100번은 들었지만 질리지 않는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1028님의 이 생각 아마도 오늘 첫 곡 상령산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듯합니다. 마들째님께서 오늘은 제가 1등을 하려고 마들째에서 상암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뜰 마을이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1028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고요. 보뜰 마을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힘이란 참 위대하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28님께서 정재국의 상령사는 100번은 들었지만 질리지 않는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1028님의 이 생각 아마도 오늘 첫 곡 상령산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듯합니다. 마들째님께서 오늘은 제가 1등을 하려고 마들째에서 상암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뜰 마을이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1028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고요. 보뜰마을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이런 선한 경쟁심 좋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정조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모궁 제례악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관악묘 제례악과 함께 조선 후기에 제정된 새로운 제례음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관악묘 제례악이나 경모궁 제례악 모두 종묘제례악 중에서 몇 곡을 취해서 노랫말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제례악 제정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음악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경모궁 제례악의 경우 종묘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역성 그리고 정대엽 중에서는 소모, 독경, 영관 그리고 진찬곡 등을 줄여서 썼습니다. 이 경모궁 제례악이 제정되고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 기간 3년을 지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을 지었고요. 1809년에 남공철이 개작해서 제례악이 연주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노랫말이 없어지고요. 기악으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신 경모궁에서 제사할 때 연주하는 음악이죠. 경모궁 제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종묘제례악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종묘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역성 그리고 정대엽 중에서 소무, 독경, 영관 그리고 진찬곡 등을 줄여서 썼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서 태평소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정대엽 중에 태평소를 쓰는 단 세 곡이 있죠. 소무, 분웅, 영관 이렇게 세 곡이 태평소를 쓰는데요. 경복궁 제례악은 이 중에서 소무와 영관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곡이 영관이었는데요. 끝부분에서 대금 10차, 이 징소리 10번까지 듣고 마무리됐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인지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무용가 박기량 이야기 나갈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3719님께서 오늘도 국악산책 들으며 출근합니다. 송지원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매년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지요. 왜 6월 5일인가요? 그런데 재미나이가 답하네요. 국악의 날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답니다. 여밀락은 하루 종일 들어도 좋아요. 백성들이 세종 이도 선생과 함께해서 좋았겠죠. 세종도 백성이랑 함께해서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내일이 국악의 날이라서 제가 사실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미리 설명해 주셔서 내일 복습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마들째님 여러 설명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준비했습니다. 수양산가는 경기 서도잡가의 창법도 많이 써서 여타 가사에 비해서 잡가적인 창법을 많이 간직한 노래고요.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호기 있게 시작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노래입니다. 또 매 절이 후반부로 갈수록 길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왕지 가악부에서 임기준 전승으로 이어진 작품입니다. 백이숙제가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죽었다는 이 수양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역사 속의 몇몇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내 자연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니까 오늘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서 마음껏 놀아보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객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내일 국악의 날이네요. 환경의 날이기도 하죠. 생각의 향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제 동생 생일이기도 해요. 내일은 여러 가지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네요. 벌써 마음이 들뜨고 바빠져요 하시면서 동생과 함께 찍은 다정한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내일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동생분의 생일을 국악산책에서 미리 축하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영 아명으로 태평춘지곡 들려드립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민락 영 혹은 볼영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함께 하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가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제114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올립니다. 남산국악당 크라운에테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공연에 가시면 영산회상 한바탕 9곡을 모두 감상하실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 되실 겁니다. 여러 명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연주하는 좋은 공연이 전석 무료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인 박기량. 무용가 박기량. 그는 2006년부터 23년까지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의 단원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을 했지만 프랑스의 국민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국립무용단의 협업으로 한 시간의 나이란 작품은 특별한 기억이 있다. 우리 전통춤과 현대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 작품이었다. 이때 인연으로 박기량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프랑스에서 조세 몽탈보의 작품을 공연했다. 조세 몽탈보의 카르멘즈라는 작품이었다.

카르멘을 복수로 쓴 건 수많은 카르멘의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카르멘의 캐릭터를 재해석해서 만든 무용작품으로서 박기량은 카르멘이란 여성을 박기량식으로 풀어내기로 했다. 카르멘은 용기 있는 여자로서 과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상이며 그가 누굴 사랑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그걸 위해 도전했던 여자 카르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모습이란 걸 표현하고자 했다. 프랑스 안무가의 작품이지만 그는 작품 안에서 현대 무용만이 아닌 한국 무용을 하도록 했다. 한국 무용 삼고무를 추었고 공연 도중 입장단으로 장단을 노래하기도 하며 역동적인 우리 춤사위를 보여주었다. 카르멘 자신이 박기량이 돼서 춤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다양한 모습을 펼쳐내었다. 당시만 해도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몇 개월간은 휴직계를 냈고 나머지는 매번 출장 신청을 해서 그 공연 일정을 소화해냈다. 카르멘즈를 끝낸 후에는 유럽 투어 공연까지 하느라 그 즈음에 몇 년간은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2019년 4월에는 국립무용단의 넥스스텝 기획 공연에 지원을 했다. 자신의 안무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박기량은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시절 무용하는 자신의 삶을 작품에 녹여냈다. 뿌랭땅, 봄이란 주제를 선택했다. 프랑스에서 맞이했던 봄, 그리고 진도식김굿의 철학을 작품 속에 풀어내고자 했다. 우리의 삶이란 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시작하고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이내 다시 봄이 돌아올 것을 알고 희망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진도식김굿의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세계이기도 했다. 박기량은 작품 뿌랭땅에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에도 전통춤으로 개인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혼자서 비대면 공연을 하는 바람에 적지 않이 실망했다. 그 즈음 무용수로서 다음 단계를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굿볼이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무용수라면 무용수의 재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기량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제2의 삶을 계획했다. 2023년 8월에 국립무용단 단원의 삶을 마무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로 지원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다.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이란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특히 국립남도국악원이 있는 진도지역은 아버지 박병천의 고향이기도 하고 진도식김굿이란 보물을 안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곳에서는 무언가의 정점을 찍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던 것이다. 박기량은 그곳에서 무용극 혹은 춤음악극이란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당금액이 설화를 소재로 한 성악, 기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서 진도식김굿이라는 예술성 높은 자원을 활용한 작품이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무용단, 성악단, 기악단과의 협업에 의해서 총체적인 무용극을 만들어냈다. 당시 국립남도국악원의 당금액이 설화 무용극은 인기리에 공연이 됐고 그 공연은 큰 보람이 되었다. 박기량은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가 40년차 되는 긴 역사의 독자적인 무용단이라 전통춤과 창작춤 모두 잘하고 있고 열정도 있으면서 차분하고 잠재력이 많은 단체이다. 매주 목요일에 목요상설 무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리고

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작품이 예정돼 있다. 올해 10월 25일에는 국립무용단이 기획하는 전통공연에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춤이 박기량의 안무로 공연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팀 바루의 창단 공연 무대를 올렸다. 팀 바루는 박기량이 영산제 이수자 수범스님과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정연락 그리고 동해안별신굿 홍효진 무녀와 4인이 조직한 팀이다. 팀 이름 발우란 각자 크기가 다른 수행의 그릇을 상징한다. 멤버들이 저마다 다른 그릇에 자신만의 기량을 다해 세상에 온기를 담아 세상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 수익금은 모두 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작품은 5월에 프랑스 김해박물관 초청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프로그램에는 진도식김굿과 동해안별신굿, 영산제 음악이 두루 포함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진도식김굿의 복개춤을 넣어 산자들의 명과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전통음악의 짙은 예술성이 표현된 이 공연은 프랑스에서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프랑스 사람들의 우리 예술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무용가 박기량. 그는 3살 때부터 무용학원을 다녔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예쁜 딸을 낳아서 무용을 가르치고 싶다 하셨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기량은 3살부터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무용과 장구를 배웠다. 씻김 꽃을 하는 집안이라 춤과 음악, 노래는 늘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악은 어린 기량에게 저절로 각인됐다. 어릴 때 그런 환경이 자연스러운 예인의 길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남들처럼 자신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딸이 피아노 배우는 것을 반대하셨다. 피아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몰래 다니기도 했지만 마침내 배우기를 그만두고 무용에 전념했다. 아버지는 기량에게 국악고등학교 진학을 권해주셨고 아무런 의의 없이 진학을 했다. 무용 전공이었다. 어느 날엔가 무용 연습을 하는데 턴을 1,000바퀴 도는 연습을 해야 했다. 춤을 추다 너무도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너의 앞에 커다란 쇠로 된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갈고 또 갈고 갈아서 예리한 바늘을 만든다고 생각하라. 예술이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셨다. 아마도 이백의 마부작침 고사가 아닌가 한다. 어린 시절 이백이 가끔 공부에 실증을 내서 놀러 나갔는데 한 노파가 큰 바위 옆에서 쇠막대를 열심히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백이 물었다. 그 큰 쇠막대를 왜 갈고 계시나요? 그러자 노파는 이 쇠막대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거란 대답이었다. 이백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고 되물었지만 노파는 아무리 큰 쇠막대라도 쉬지 않고 계속 갈면 언젠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된다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백은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학문에 정진했던 이야기다. 부친 박병천이 기량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시성 이백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기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1,000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곤 하면 마음을 다잡곤 한다 했다. 그리고 지금쯤 내가 갈고 있는 쇠가 어느 만큼 갈아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박기량의 부친은 지난날 진도 씻김꽃의 명인이셨던 박병천이다. 명인의 음악적 내공이란 그렇게 쇠막대를 바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쌓인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는 부친의 이야기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기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막내딸이니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아버지는 기량을 늘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귀여워하셨다. 3살 때부터 춤을 배웠으니 동네에서 그의 춤 솜씨는 늘 회자됐을 것이다. 사람들이 춤을 춰봐라 하면 그 자리에서 고민 없이 마음껏 춤을 추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춤을 배운 결과 국고에 들어가 무용 전공을 택했다. 학교에서는 그간 배우지 못했던 음악과 춤을 가르쳤다. 특히 정악과 궁중정재를 접하면서 춤에 대한 새로운 눈이 싹 트기 시작했다. 당시 윤

성주 선생님께서 춤을 배우면서 춤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예술가로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승은 마치 모범 답안처럼 그 길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무용단에 입단한 이후 몇 차례 부상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무용가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했고, 부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 생각은 마침내 재활 프로그램 지도사 자격증까지 따기에 이른 것이다. 박기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아버지의 반주에 맞춰 무용 공연을 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이다. 2007년 10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박병천의 집안이 당시 문광부 선정 전통예술 명가로 지정돼서 진도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다. 박기량은 부친 박병천의 구음 반주로 살풀이 춤을 추었다. 아버지 박병천은 귀여운 막내딸이 추는 살풀이 반주로 구음을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병중에 계셨지만 막내딸의 공연만큼은 자신이 직접 반주를 해주고 싶으셨다. 딸의 그 춤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을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음성, 그 소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공연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공연을 마친 아버지 박병천 명의는 이내 쓰러지셨고 그대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실려가셨다. 그리고 11월에 이내 세상을 떠나셨다. 박기량은 그렇게 아버지 박병천 명인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구음 소리를 들으며 살풀이 춤을 너울너울 추었다.

박병천의 구음, 무장고 풀이 들으셨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박기량의 살풀이 춤 공연에 아버지 박병천이 구음으로 직접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그 공연의 장면을 회상하게 되네요. 무용가 박기량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에서 창작 무용 작품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다고 해요. 시를 하나 선정하고 음악을 골라서 맞는 주제로 무용작품을 안무하고 춤을 추는 시험이었는데요. 당시에 박기량은 아버지 박병천의 이 곡 무장고 풀이를 음악으로 쓰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직접 써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무용가 박기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세계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의 단원,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에 이어서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 18회 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안무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친 박병천 명인의 예술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가 하는 작품에서도 깊은 예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펼쳐나갈 그의 행보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 목요일에 행복한 국악산책 시간 오늘도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검정콩님께서 음악 들으시면서 태백산 신당 생각이 납니다. 지인의 건강을 빌면서 지냈던 날들이 있었는데 하셨습니다. 지인의 건강 다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검은고 즉흥시나위 듣겠습니다. 이 곡은 개성이 있는 다스름이 특징적이고요. 자유로운 즉흥시나위 연주가 이루어지는 음악입니다. 김영재의 검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현과 대현을 자유롭게 오가는 역동적인 선율,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조, 다양한 장단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곡 검은고 즉흥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민요 세타령 들려드립니다.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녹음된 자료였죠. 반주도 자연스럽네요. 남도민요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분의 젊은 음성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늘 음악이 함께 했는데요. 음악마다 용도도 다르고 내용도 저마다 달랐지만 늘 우리 곁을 지켜온 음악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음악이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음악이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 우리 음악이 만들어낸 시간의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의 지에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상은의 노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이 가사 중에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라는 가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어제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였죠. 최승자 시인의 표현처럼 차가운 비와 따스한 비가 동시에 쏟아지는 이 복잡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투표했을 텐데요. 모든 당선인이 그런 우리의 바람을 꼭 이루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말 암기로만 배웠던 역사, 이번에 입체적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최수연의 노래입니다. 변신.

최수연의 노래 변신이었습니다. 536666번 쓰시는 분께서 우리나라가 숨쉬는 지금도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냥 외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문학 산책 기대됩니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 보죠.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강대 사학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었죠?
1: 네.
0: 그리고 올 2월에 정년퇴임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런데 여전히 뭐 학교를 떠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이 꽤 화려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의 문화가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송별회가 역사 콘서트로 꾸며졌었다고요?
1: 네.
0: 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중요한 건 아닌데요.
0: 네.
1: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0: 예.
1: 기타를 독학을 했어요.
0: 네네.
1: 그리고 뭐 좀 하기도 했는데 해서 어떤 대학원생이 뭐 이왕 은퇴하시는 김에 그냥 이렇게 뭐 강연 한번 하시는 것보다 그 평소에 기타 연주를 많이 하셨으니까
0: 네.
1: 역사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엔 됐다 그랬는데
0: 예.
1: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0: 마지막이니까요.
1: 한번 예. 했습니다.
0: 네. 아니 그 이 역사 콘서트 초대장이 뭐 공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래요. 그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보면은 이제 토크 콘서트, 기타 연주, 계승범의 순간들로 이어지는 기념 행사를 통해 한 연구자의 시간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기억은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마음으로 부디 참석해 주시오. 뜻깊은 순간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보고 진짜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1: 정말 그러네요. 이거는
0: 네, 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으셨었나 봐요.
1: 아니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0: 그런 것으로. 자,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시기나 특히 인물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1: 저는 이제 보통 역사는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물결이 굽이치는 곳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좀 격동기라거나 뭔가 좀 전환기라거나
0: 네.
1: 그런 시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0: 네.
1: 그러니까 뭐 고려 말기, 조선 초기,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0: 네, 네.
1: 뭐 개항기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인물보다는
0: 네.
1: 저는 좀 집단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퇴계 이황 이렇게 개인 인물보다는
0: 네.
1: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양반 사대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조선 그러면 선비가 떠오르는데
0: 네.
1: 선비군 그 선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주로 이렇게 좀 개인보다는 인물군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0: 그건 아무래도 그 인물군이 가진 특징과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당시의 사회구조를 좀 잘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0: 네.
1: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조선왕조의 진화 과정을 좌우할 정도로
0: 네.
1: 그렇게 한 사람의 좌우되는 그런 그 초기 국가 형태는 아니에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최고 지배 엘리트들 그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0: 네. 자, 그런데 또 긴 한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를 연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저는 뭐 처음엔 좋아서 한 건데요.
0: 네.
1: 근데 뭐 그냥 좋아서.

0: 했어요. 그럼 또 재미가 없으니까
1: 예.
0: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근대식의 역사를 할 때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고
1: 네.
0: 근대를 굉장히 문명 개화된 시대로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단절함으로 해서 근대를 축혀 세우는 건데
1: 네네.
0: 지금 포스트모던 21세기 역사학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데 많이 합의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한번 뭐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당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 40살이 된 당신의 모습을 비교할 때 완전 별개냐?
1: 아니죠.
0: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네.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1: 네.
0: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새 전 세계 역사학은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엄청나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인데 그 밑바탕에 그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시대의 그 공통 분모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1: 네.
0: 실제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대 근현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1: 네.
0: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1: 조선의 역사를 근현대 현재와 또 미래를 연결해 주는
0: 네.
1: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0: 뭐 그렇죠.
1: 보고 계신
0: 네.
1: 거죠. 한 사람의 생애도 생애 주기별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0: 그렇죠.
1: 네. 요즘 보시면 K컬처가 온 지구상에 예, 굉장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해외 팬들이 우리의 사극을 보던 것들은 꽤 오래전의 일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K-POP, 뭐 K-드라마, K-영화, K 뭐 패션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그리고 왕실의 복장, 또 선비들이 쓰던 갓 이런 것에까지도 굉장한 뭔가 힙하다? 요즘 말로. 요즘
0: 그렇죠.
1: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아 이거 정말 힙한 문화인데?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역사 전공자로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 현상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이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1: 네.
0: 저도 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거는
1: 네.
0: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사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는 현재의 국력이 좌우한다.
1: 네.
0: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중국도 힘이 커지니까 고대사 막 바꾸기도 하고 이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되면
1: 네.
0: 과거에 좀 못 살고 가난했고 좀 속된 말로 궁상 떨던 시절도 멋있는 추억으로 다시
1: 네.
0: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런 맥락에서 볼 때 K컬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국제 위상과 거의 비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1: 네.
0: 저만 해도 또 한 가지는 저는 60년에 태어났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복색 그런 것이 그렇게 썩 그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1: 전
0: 또 그리고 90년 예. 초에 미국에 가서 15년간 미국 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갓을 보면
1: 네.
0: 아 저건 뭐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1: 아니 그 굉장히 날카로운 듯하면서
0: 네.
1: 뭔가 속에 비치는 듯 안 비치는 듯하는 그 어떤 그 패션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0: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20세기 중요한 시기 전반은 식민지였고
1: 예.
0: 후반은 전쟁, 분단, 뭐 가난한 나라 이런 게 있다
1: 그렇죠.
0: 보니까 그 이전 시대였던 조선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1: 네.
0: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세대의 그 분위기를 부정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뭔가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1: 네.
0: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그 딸이 하도 보라 그래갖고
1: 네.
0: 몇 년 전에
1: 예.
0: 그 좀비 영화인데 킹덤을 본 적이 있어요.
1: 예. 우리 좀비 영화죠.
0: 너무 재밌더라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컸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해외 친구들도 보면은 그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상들에 대해서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서양의 문화에만

0: 빠져있던 서양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의 그 가수를 보고 도포를 보고 뭐 칼싸움을 보고 뭐 무슨 궁중 복식을 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 트라우마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옛것의 전통이 정말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죠.
1: 다시 보는 눈이 생긴
0: 그렇죠.
1: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귀하게 볼 줄 몰랐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국격과 국력이 상승하다 보니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0: 그렇죠.
1: 계기가 또 된 거죠.
0: 그렇죠. 뭐 예. 흔히 하는 얘기지만 예. 지금 내가 잘 돼 있으면 뭐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가난했는데 고생 바가지로 했지만 지금 보면 아내와 함께 그게
1: 좋은 추억.
0: 좀 멋진 추억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네.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시험용 암기로서 역사를 많이 흡수했다면 이제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고 그 역사적인 전체의 흐름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진행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0: 예, 바로 그 조선 왕조의 한 중간 시점에서 발생했던 큰 격동이죠.
1: 네.
0: 그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우리 뭐 초등학생만 돼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1: 네.
0: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전쟁은 전쟁인데 이게 과연 조선 왕조 한국 문명사의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1: 네.
0: 어떤 흔적을 잔흔들을 우리 역사에 쫙 뿌려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네. 조선왕조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4주간 진행할 텐데 지금 왜 이 시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을
0: 그렇죠,
1: 해 주실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6세기 말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1: 네.
0: 갑자기 침공한
1: 네.
0: 이런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갖는 것이 단순히 일본과 조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은 보질 않아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은 그 지금 북경의 중심을 두고 있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죠.
1: 네.
0: 그 제국의 그때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속국
1: 네.
0: 아마
1: 네.
0: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무대에 올라가서 조선이란 나라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나라인 명나라에 속해 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국가의 형태가
0: 그렇죠.
1: 아니었던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번이라는 게 울타리 번자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강력한 중화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울타리를 치는데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북경을 지키기 위한 동쪽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쳤다. 이 의미가 단순히 조선의 땅을 뺏고 싶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뭐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1: 네.
0: 도전을 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동아시아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제전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학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1: 네. 그동안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임진년에 조선을 친 전쟁을 일으킨 전쟁 정도로 뭐 일반화, 간편화시켜서
0: 네.
1: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에서 뭔가 패권 전쟁으로
0: 그렇죠.
1: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조선은 그 격전지가 되었던 것인 거죠.
0: 그렇죠.
1: 예.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습니까?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0: 지금 국내 학계에도 그렇고요.
1: 예.
0: 뭐 세계 학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보고
1: 네.
0: 그런 시각의 책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0: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세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0: 그러니까 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것까지는 이제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평화롭게 산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질서 틀에서 볼 때 네. 조선은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1: 네.
0: 그러니까 뭐 현재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태 20세기 후반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지금이 가능했던 데에는 네. 미국이 구축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미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인데 그런 식에서 볼 때 명나라 질서가 잘 나갔거든요.
1: 네.
0: 마치 팩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1: 예.
0: 그러니까 조선은 그 명나라에 속해 있고 명나라와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1: 네.
0: 국가의 안녕을 이 명나라가 구축한 질서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1: 마치 그러니까 우리 200여 예. 년간이나 전쟁 없이 보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네. 굉장히 그 화약고라는 한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국전쟁 끝난 이후로 70년 넘게 전쟁 없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1: 네.
0: 문제는 적고 다음인데
1: 그렇죠.
0: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1: 예.
0: 이제 여기에 이제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그 국가 상비군을 압록강가에 그렇게 많이 주둔할 필요가 있냐. 왜? 지금 평화시대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 뭐 10만 대군, 20만 대군,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와, 10만 대군, 20만 대군 그러면 뭐 또 기분도 좋고 하지만 당시로 볼 때는 그게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몸으로 때워야 할 병역의 의무를
1: 네.
0: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군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니네 앞, 너 군대 올 거지? 네. 그러면은 저 그, 직접 오지 말고
1: 예.
0: 그냥 세금을 내라.
1: 아,
0: 이런 식으로
1: 네.
0: 병역의 의무를 세금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16세기 초에 하죠.
1: 예, 그러니까, 국내 네. 상비군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약화가 돼 있었겠네요.
0: 그러니까 혹시 뭐를 내부에서 발생한 밀란이나 반란
1: 예.
0: 그거를 진압할 정도의 최소한의 군대만 유지해도 왕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전쟁 발발 초기에 왜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거의 뭐 일방적으로 패했냐.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인구가 별로 없는 게 아니고
1: 네.
0: 싸울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1: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도 뭔가 그런 정세의 흐름,
0: 네.
1: 뭔가 일본이나 명나라 사이에 그 벌어지는 그런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대 명재상이었던 유성룡 저서 징비록에도 뭐 이것도 뭐 물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0: 그렇죠.
1: 기록되어진 것입니다만 뭐 수차례 여러 번 뭔가 뭐랄까요 징조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식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0: 그 징조는 당연히 있었고요.
1: 예.
0: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명나라에서도 그런 타진을 해요.
1: 네.
0: 야,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니네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발발한 1, 2년 전에 정말 일본이 우리를 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 네,
0: 직접
1: 네.
0: 통진사까지 보내죠.
1: 예.
0: 가서 보고 와라.
1: 아주 유명한
0: 그렇죠.
1: 예, 사건이죠.
0: 그래서 뭐 황윤길과 김성일이 갔는데 황윤길은 칠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김성일이 이제 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김성일이 자기 말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요.
1: 네.
0: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전쟁 위험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1: 네.
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친대. 칠지 모른대. 가능성이 높대. 아니,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준비는 하지요.
1: 네.
0: 준비는 하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준비하냐 하면 그렇지. 일본, 그 외국, 일본이 우리 남

0: 쪽을 친 적이 많지.
1: 네.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또 친다고 해도
1: 네.
0: 뭐 삼포외란이라거나 이런 그 좀 큰 외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한 지역을 좀 침탈하고 좀 까불다가 끝나겠지.
1: 예.
0: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또 진압할 수 있겠지.
1: 작게 왜냐? 해석한 그렇죠. 것이죠.
0: 그 이전 데이터를 봐도 다 진압을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침입은 할 수 있다. 인정은 했는데 침입을 해도 그 규모가 전면전은 아니고
1: 네.
0: 뭐 경상도나 전라도 남해안 지역을 좀 분탕질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자, 이 일본과 명나라의 상태는 어땠는지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하의 연주입니다. 썬더 샤워.

0: 썬더 샤워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공돌이님께서 임진왜란이 세계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사건이었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산님께서는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전쟁이 애먼 우리 땅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봤고 그 발생 직전에 일본과 명나라는 어땠는지 이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먼저 일본이 이제 침공의 주체니까
0: 예.
1: 일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제 우리와는 달리 중앙 집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나라였고요.
0: 네.
1: 자, 지역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흔히 무협제에 나오는 식으로 군웅이 할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한 15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세기 후반 막바지까지 얘네가 한 100년 이상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0: 네.
1: 치고받고 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땅이 부족한 거죠. 싸우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
0: 네.
1: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통일을 한 다음에 그 군사력이 뭐 이제 힘을 쓸 곳이 없으니까
0: 네.
1: 대체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 통일을 한 다음에는 그 응축된 힘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만 단순히 한 게 아니고 16세기 한창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16세기 전반부터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일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0: 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16세기 때 가면은 마젤란이 이제 태평양 횡단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제1차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때 발생한 건데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축통화 역할을 은이 해요. 은,
0: 네.
1: 실버.
0: 네.
1: 은이 합니다. 근데 당시 전 지금 학자마다 약간 통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를 도는 은이 은 가운데 한 30% 정도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0: 아, 이미 경제 대국이었네요.
1: 경제 대국이죠. 예. 기축통화니까 지금으로 예. 말하면 뭐 오일 달러
0: 예.
1: 뭐 경제 대국인 곳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폴추기스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미 나가사키 항에 들어오고
0: 네.
1: 그 앞에 인공섬도 만들고 그 이미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가면 저 서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고 걔네가 지금 어떤 사정이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0: 네.
1: 특히 그때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게 이제 드디어 조총,
0: 네.
1: 총포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창 싸울 때니까
0: 네.
1: 모든 그 다이묘들, 영주들이 자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총 그 개발에 전부 올인하다시피 한 것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거의 최강국이고 전투 경험으로 봐도 세계 최강국이고
0: 네.
1: 다음에 개인 화기, 총포 총을 놓고 봐도 뭐 세계 최강이고
0: 네.
1: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풍신수길이 통일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를 도왔던 무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내부의 무장들, 이른바
0: 네.
1: 총잡이, 칼잡이들은 나를 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웬만한 그 나에 대해 불만이 있던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서부 지역, 지금의 큐슈 지역 그쪽 일대의 다이묘들을 선봉으로 세워서 조선으로 내보내는 거고
0: 아.
1: 당시 히데요시는 세계 정세를 알고 있으니까
0: 예.
1: 내가 이제 일본을 통일했다. 다음에는 명나라, 북경을 내가 정복하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저 세계를 내가 정복할 거야.
0: 예.
1: 그런 야망인데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조심할 점은 아, 히데요시는 망상가야. 그렇게 하면은 속된 말로 국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0: 네, 네.
1: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망상이다. 근데 우리 인생 경험을 보면 망상이 언제 나오느냐? 정신병자가

0: 아닌 다음에는 그 망상을 가능하게 할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파워가 있을 때
1: 네.
0: 망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권력욕이 하늘을 높이 찌르던 그 시기에 이 명나라 정복에 대한 야욕이 막
0: 그렇죠.
1: 함께 치솟았던 거네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임진왜란의 초기 전개 상황을 좀 훑어볼까 해요.
0: 네.
1: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이제 북상을 시작하죠.
0: 근데 그 사실 부산진에 상륙한 다음에 부산포에 상륙한 다음에 한양에 입성할 때까지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빨리 올라온 거죠.
1: 빨리 올라온 거죠.
0: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저항다운 저항이 그렇게 유효 점수를 얻을 만한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요.
1: 그거는 이제 기습 침략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와봤자 옛날처럼 뭐 몇백 척 끌고 그냥 뭐 외구 수준으로 오겠지 생각했는데 온게 너무나 많고 또 조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그게 사실은 부산진 전투나 동래성 전투가 다 하루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군을 뭐 사흘, 나흘 동안 이렇게 그 거기서 막고 있을 그럴 어떤 군사 전략 차원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그때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략적으로 볼때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그런
1: 그러니까
0: 얘기고.
1: 병력의 수적 열세뿐만 아니라 전략도 없었던 상황이니까
0: 그렇죠.
1: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20일 정도면요. 그냥 부산에서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가 계속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좀 부지런히 걸으면 뭐한 열흘마다 올라 뭐한 열흘 만에 올라간다고도 하지만 뭐 시험 보는 수험생이 그렇게 급하게 안 올라가죠.
1: 아니, 그러니까 손쓸 새도 없이 한양이 함락됐다는 사실이
0: 그렇죠.
1: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임진왜란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0: 네.
1: 그중에 이제 두 인물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선조와 이순신입니다. 선조는 일본군이 북상하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0: 네.
1: 정확한 평가인가요?
0: 뭐 일부는 뭐 합당하고 일부는 좀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왕이 나라 위기에 처해서 자기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장기판에 비유하면 진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면은 부족해요.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국가들 이게 개인과 개인의 뭐 주먹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면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초기에 우리가 너무나 상황이 불리해요. 그러면 거기서 방어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한양성을 사수하다가 왕이 죽거나 왕이 사로잡혀 있는 게 그러면 좋단 말이냐? 이런 제가
1: 전략적으로
0: 반문을
1: 보았을
0: 하지요.
1: 때,
0: 그거는 전략 상중하 중의 하책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도망갈 데가 있으면 일단 한양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1: 후퇴를 하고
0: 도망가면서
1: 거기서 전략을
0: 뒤늦게나마 전력을 수습하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1: 근데 만약 당시에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군주 아닙니까?
0: 그렇죠.
1: 나라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0: 그렇죠.
1: 동요와 뭐랄까 상실감, 분노가 컸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며 도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하면 작전상 후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는데 선조는 왜적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올라와서 정말 나라가 좀 왕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마지못해 후퇴하면서 뭐 싸움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래요. 전하, 물론 뭐 비상시가 되면 당연히 파천을 하셨

0: 해야 하지만 뭐 벌써부터 가십니까? 그런데 선조는 이제 뭐냐면은 신립 장군이 이끌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탕근대에서 너무 허무하게 패한 소식을 듣고 선조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충주에서부터 한양까지에는 아무런 방어시설이 없거든요.
1: 네, 네.
0: 너무 불안한 거예요.
1: 당장, 희망이 없었네요.
0: 그런데 사람이 네.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불안감에 쌓이면 바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바로 떠나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요. 떠났는데 떠나도 개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성의 군민들이 울적하지만 왕을 환영합니다.
1: 네.
0: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 지역에 노인네가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1: 예.
0: 전하, 개성은 안 버리실 거죠?
1: 이거 어떡합니까?
0: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1: 예.
0: 근데 안 버리요. 했어요.
1: 네.
0: 근데 밤에 도망가요.
1: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0: 텅 빈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개성도 불안하네.
1: 그렇죠.
0: 바로 도망갑니다. 다음에 평양성에 들어갑니다.
1: 예.
0: 평양의 군민들이 물어보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전하, 평양성은 바로 남쪽에 대동강이 흐르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1: 네.
0: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애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북상 중이네? 도망가는, 밤에 도망가는 거니까 왕이 평양성 북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평양 군민들이 길을 막아요. 어가를 네. 막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군위병, 경호원들이 나가서 막는 평양 군민들을 칼로 몇 명을 베어 죽이고 그걸 뚫고 북쪽문으로 도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소문이 다 퍼지죠.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만 가지고 선조를 비난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이거는 뭐 자기는 후방에 가 있더라도
1: 네.
0: 작전 계획을 세워야
1: 그럼요.
0: 되는데
1: 예.
0: 얘는 도망가고 싶은 거고 나중에 얘는 이제 평양을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1: 예.
0: 뭐라 그러냐면
1: 선조가
0: 나는
1: 이제 얘까지 됐습니다.
0: 조금만 가면 압록강이에요.
1: 예.
0: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조선군을 믿을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천자의 나라 명나라로 망명하겠다 그래요. 즉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지. 신하들이 뭐 쌍수로 반대하는데 선조가 고집을 핍니다. 그러면 선조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외적을 막을 길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외적의 칼에 죽느니 나는 천자 중화의 땅에서 죽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도 의심하죠.
1: 네.
0: 쟤 혹시 일본과 내통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후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비난받을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앞으로
1: 네.
0: 이제 뭐 장삼 이사끼리 모여서 이제 선조를 흉보더라도 좀 약간은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1: 네.
0: 왜 선조가 욕을 먹는가? 이거는 단순히 도망갔기 때문이 아니고
1: 네.
0: 이게 작전상 후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치졸한 도주였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죠.
1: 그러네요. 군주로서의 정말 자격이 하나도
0: 그렇죠.
1: 없었던데. 그런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이제 선조는 그렇게 명나라로까지의 망명까지 생각했었지만 그 당시 활약했던 조선의 수군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0: 네.
1: 활약을 하지만 뭐 아주 뭐 유명한 대사도 있죠. 예, 정말 뭐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12척의 배가 저에게 남아있다라는 말까지 남기면서 정말 굉장한 활약을 벌였었는데 그런데 이 수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명과 조선의 관계를 좀 짚어보면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된 이유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먼저 정명가도라고 해서 뭐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하고는 원한이 없으니까
1: 예.
0: 너네는 그냥 길만 비켜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데요시 애초에 전쟁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 정복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명나라도 예의주시

0: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 이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애들인데 이게 전쟁이 나고 뭐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당하고 또한 좀 며칠 있다가 평양성까지 뺏기고 왕이 지금 국경 압록강 남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의심하냐 하면 이거 혹시 그동안 조선이 우리 명나라한테 사대한다고 잘 지내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일본과 몰래 비밀리에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1: 함께 명을
0: 함께
1: 치려는
0: 지금 쳐올라오는 게 아닌가? 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안에 평양까지 올수 있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조선을 돕냐 마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명나라 내부에서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한다.
1: 아,
0: 그런
1: 그렇습니까?
0: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전을 하는데 조선이 해명도 했고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국제 질서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우리가 아까 200년 이상 조선이 뭐 군사력도 별로 없이 나라의 안녕을 보장받은 데에는 북경의 중심을 둔 명나라의 중화 제국 질서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질서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일본이 갑자기 명나라를 치겠다고 오니까 어차피 치긴 쳐야 합니다. 현재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속국이라 그랬잖아요.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 울타리 나라.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거를 제일 좋은 게 위성 국가예요. 그 새덜라이트 컨트리라고 위성 국가죠. 자, 근데 조선이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해서 아이 뭐 조선 애들 너무 준비를 안 했네 하고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저 일본 애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을 지나 북경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1: 참전을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는
0: 이를테면은 뭐 조폭 영화에서는 속된 말로 뭐 나와바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점잖은 구경 이제 그 공영 방송이니까 영역이라는
1: 영역으로
0: 게 있죠.
1: 해주시죠.
0: 영역. 그러니까 명나라 쪽에서 볼 때는 제국이 딱 있고 지금 중국 땅에 있고 그 동서남북에 이제 속국 번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 북경이랑 가장 가까운 동쪽에 한반도를 그냥 방치한다. 이거는 명나라 자기들의 그 안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참전을 하는 것이죠.
1: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너무 흥미롭게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청취자들이 함께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질문은 조금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주신 이야기 듣고 조금은 아프고도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과 조선의 관계, 또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요거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요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전쟁으로 좀 보자.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진왜란을 단순히 한400 몇십 년 전에 발생했던 그래서 현재 우리와 관계없는 단순 과거형으로 보지 말고 요것을 지금과 지금으로 끌어와서 뭐 영어 문법에 있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진왜란은 단순히 뭐 히데요시의 망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2000년간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쪽에서 도전한 사건이에요. 임진왜란 때만큼은 명조선 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막을 힘이 됐어서 다행히 우리가 강토를 지켰죠. 일본이 실패했고 정확히 302년 뒤에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도 그전까지는 중국에 속해 있었다. 속국인데 이제는 일본이 망했네. 청나라가 물러갔네. 우리가 일본에 속해버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0: 혁명권이 이제는 일본 중심과 중원 중심으로 양분된 건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2020년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이른바 G2시대. 155마일 휴전선을 연장하면 지금 전운이 감도는 타이완 해협, 필리핀 북쪽, 동북쪽으로는 홋카이도하고 사할린 남쪽,
1: 네.
0: 쿠릴열도까지.
1: 네.
0: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 일본의 축을 둔 해양 세력하고 그 중원의 축을 둔 대륙 세력하고 임진왜란 전까지는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1: 네.
0: 전부 대륙 세력이었어요. 전부 말 타고 내려오는 애들인데 임진왜란이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청일전쟁의 전조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일본의 뒤를 이은 미국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1: 네.
0: 동아시아 지금 역학구도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네. 식으로 보면 역사라는 게 현재라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야기 또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세 번 타이르면서도 헤어지는 슬픔을 말하지 않으셨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가운데 갑오년 정월 12일에 기록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방원의 연주 The Tower of Eternity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혹시 공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보면 서둘러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전통 동양화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넉넉한 여백이 자리하고 있죠.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가만히 비워둔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림 속 풍경들도 온전히 숨을 쉬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분주했던 일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백을 그려넣는 그런 순간 만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준호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은빛 바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림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동양화의 여백. 이 여백에 대한 얘기로 오늘 얘기를 시작해봤는데요. 만약에 그 하얀 한증 위에 빈틈없이 그림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빽빽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일상도 그렇잖아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빈틈이 생기면 휴대폰을 뒤적거리거나 다음 일정을 걱정하면서 그 공간을 기어이 그냥 메워버리곤 해요. 근데 그림 속의 여백이 단순히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빛이 머무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 삶의 빈 시간 역시 그렇겠죠? 바쁘게 쫓기던 마음, 잠시 숨 고르고 헝클어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냥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는 시간이든 말이에요. 우리 소리의 선율이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바람길을 내어주는 넉넉한 여백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남은 하루를 또 유연하게 살아낼 힘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한 앤 흥 전해드리죠.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한엠흥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월요일 같은 느낌에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 쉬었다고 참 느낌이라는 게 그래요. 월요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김인설님께서 선거도 끝나고 새롭게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0750님께서도 7208님께서도 채널 고정하고 참석해주고 계시고 영디바라기님, 아, 저랑 같은 생각이시군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오늘 내일만 일하면 또 주말입니다. 목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유, 항상 이렇게 그 쉬는 날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영디바라기님은 항상 이렇게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끔씩은 쉬어가시면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들으면서 쉬는 게 최고의 꿀 휴식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만큼은 잠시라도 좀 그렇게 쉬어가시면 좋겠네요. 6642님께서 음악마루에 제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에 뭘 채워볼까 생각해봅니다. 보채지 않은 여백 가득한 우리 음악, 곱게 흘러오는 여백의 멋을 느낍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백의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그 여백을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그걸 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더 그렇더라고요. 그 잠깐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못 보내고 무조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과연 그게 쉬는 게 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그런 거 잘 견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멍하게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순간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힐링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어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몇 시간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가뿐한 느낌? 너무 이제 쉬다 보면 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뭔가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0: 시작하겠습니다. 1178님께서 이번 주말에 원주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남은 이틀 힘내보려고요. 여행은 언제나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이라는 건 그냥 떠나기 전부터 막 설레잖아요. 가면 가서 또 좋고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 또 많은 추억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씩 사진 꺼내보면서 또 추억하는 재미가 있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108님께서 새싹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늘 좋은 선곡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이런 문자 받으면 기분 좋고 막 힐링이 돼요. 가끔씩 이렇게 또 안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종원의 엄마의 마음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처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 못했던 아이의 어린 시절을 향한 부모의 서툰 사랑과 애틋함을 담은 글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 오늘 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대포 한 잔 할 때 그 대포에 관한 숨어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려한 산천 경계에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풍요를 노래한 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 보시죠. 박동진의 소리, 한일섭의 북장단으로 단가 운담 풍경 전해드려요.
1: 운담 풍경 건월천 무거수를 실고 방화수류과지원천 심히 사작 내려가니 넘논한 것 황봉백접 추루루 풍덩 꽃파창랑 떠오난 예도 와르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중 행수를 그리워고

새벽병을 가을 달빛

변변넌넌 주변군넌 헌거허물처럼 흔나 은예농척 펄펄 뛰고 쌍쌍은 나이 눈피했다 청풍은 서래고

안면 팔경소에서 동정청분 척벽이기연이냐 구월강산

동해로 건널지 아 도망 금수강산 동금강서원 남일의 북해양산 가야선 송지산을 면다 보고

엉벌지 엉벌서세계 방공미락 남산송배 우울창창 한강 유수는 호호양양 춘대일은 태평기 쌍반면 시림 당기라 추상천안으론 자산 수류같진 산봉수가 얼도록 승수무강하야 천이천 마음

0: 있어.
1: 소리로 생각의 여백을 좀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네요. 박동진 소리 한일섭의 북장단으로 단가 운담 풍경 전해드렸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청취 방법 다양한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편리하게 많이들 들으시죠. 덩덕쿵 플레이어가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까투리 사냥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팔도 유랑 준비했는데요. 정은혜의 노래 까대호 김예찬의 연주예요.

튀김, 그리고 한옥 찻집. 그 시절 나는 왜 화만 내면서 널 아프게 했을까? 너와 어릴 때 다녔던 놀이터를 지날 때면 언제나 그 아름다웠던 시절 생각이 나. 아장아장 걷는 작은 너를 바라보며 대체 언제 크니? 라고 말하던 봄날처럼 빛나는 시절이 내게도 있었지. 그때는 그 빛이 봄이라는 사실을 나는 왜 바보처럼 하나도 몰랐을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너와의 추억.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아이가 부모님께 혼나는 모습만 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널 다그치던 내 모습이 생각나. 그때 난 왜 그렇게 널 혼냈던 걸까? 잘하려고 애쓰던 너를 왜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느리냐고 타박하고, 남들처럼 왜 못하냐고 꾸짖었을까? 이제 내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훌쩍 커버린 너,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게 된 너, 내 품에 꼭 안기던 작은 네가 그립다. 그 숨소리, 향기, 작은 움직임까지도.

내게 혼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뒤돌아서서 너는 얼마나 아파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 시절 너를 꿈에서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다 잠에서 깨어나곤 해. 그 시절엔 네

내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다시 돌아가 더 잘해주고 싶다고. 그때는 네가 이렇게 빨리 클지 몰랐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몰라준 네가 가끔 미웠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미안하지만 아주 가끔 들었단다. 정말 미안해. 사랑스러운 내 단 하나의 보물.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너를 만나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일이지. 할 수만 있다면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 천천히 크렴. 조금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게.

나는 엄마다 듣고 오셨는데요. 김희진의 해금, 황진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종원의 엄마의 마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디 하나 남 얘기 같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얘기인 것 같은 느낌. 수십만 부모들과 소통해온 김종원 작가는요.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엄마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음을 고백하는데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미안함이라는 감정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그때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일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잖아요. 정작 봄날처럼 빛나던 아이의 예쁜 순간들을 그래서 마음껏 눈에 담아두지 못하곤 하는데 그저 조금 늦는 것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늦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그쳤을까? 내 품에 쏙 안기던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또 큰 상처를 줬을까? 훌쩍 커버린 아이의 등 뒤에서 뒤늦은 후회를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마저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었던 그 부모의 간절한 사랑이었음을 누구보다 아이가 가장 먼저 알고 있겠죠?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는 품 안의 자녀가 아니라 내 곁에 든든한 동반자가 된 아이에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김종원의 엄마의 마음과 함께 해봤습니다. 박예리의 노래로 얼둥 아기 잘도 잔다 전해드립니다.

박예리의 노래로 얼둥아기 잘도 잔다 전해드렸어요. 두꺼비님께서 자장자장 우리 아기 아기 천사 잘도 잔다. 그 예전에 불렀던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노래 생각이 나신다고 하시고 김인설님께서 나는 엄마다 라는 곡 들으시고 엄마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하셨는데 자 이번에도 엄마, 어머니 떠올릴 수 있는 곡 전해드릴까요?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라는 곡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아가야, 저기 작은 달팽이는 언제나 천천히 걷는단다. 빠름이 칭찬받는 세상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달팽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간단다. 달팽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느려도 괜찮아. 이건 나만의 길이니까. 내가 걷는 이 길 위엔 아무도 보지 못한 소중한 꽃들이 피어 있어. 아, 정말 다시 그 아이를 키운다면 느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천천히 가서 더 주변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단다. 아,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듣고 올게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2346님께서 혹시 옛날 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 네,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난영의 노래로 목포의 눈물 듣고 올게요.

이난영의 노래로 목포의 눈물 전해드렸어요. 234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휴게소 다녀오느라 놓쳤나 싶었는데 아 기분 좋네요 라고 하셨네요.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자, 1부 끝곡 이생강의 퉁소 연주로 뱃노래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만나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대포, 우리가 술자리 할 때 이제 대포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유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나윤영의 노래인데요. 달도 밝다 만나보시죠.

월천의 연주로 벽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끝없이 푸른 청량한 바람의 정취, 넘실대는 희망의 향기, 깊고 푸른 바다를 그린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느낌의 목요일. 목요일 순서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죠.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대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팡팡 쏘는 그 무기 대포 말고요.

나윤영의 노래로 달도 밝다 전해드렸는데요. 노랫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월매가 밝은 달을 보면서 젊은 시절, 소시적 회상하면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는 곡이었습니다.

아, 요즘같이 참 TV 프로그램 보면 자극적인 내용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시대에 참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로 전북 고창의 작은 마을에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빵집을 열고요. 주민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빵집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 어르신을 동반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젊은 층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서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모신 건데요. 프로그램 속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쓸모가 있네. 나이 들어도.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손주에게 또 맛있는 빵을 대접할 수 있었다면서 툭 던진 한마디였는데 그 어떤 대사보다도 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또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마들렌을 사러 온 94세 할아버지도 계셨는데요. 꼬깃꼬깃한 지폐로 사서 나누어 드시는 그 모습도 참 인상 깊었어요. 초고령 사회가 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특별한 배려나 시선보다도 어르신들을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이웃으로 좀 바라봐주는 게 아닐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깊이 해보는 프로그램이었네요. 김영임의 노래로 내 나이가 어때서 전해드립니다.

김영임의 노래로 내 나이가 어때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도 나이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일에도 공부도 정해진 나이는 없겠죠. 뭐든 하기 딱 좋은 때 바로 지금일 겁니다. 뭐든 하고자 하는 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로 해요.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사철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은 반겨헌들 쓸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아이고, 이 대리, 오늘따라 어깨가 왜 이렇게 처졌어? 아, 무슨 일 있어? 아, 과장님.

기획안이 또 반려됐어요. 아, 오늘 퇴근길은 유난히 쓸쓸할 것 같네요.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아, 이 대리, 낙담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고 말이야. 나랑 시원하게 대포 한잔하러 가세. 내가 살게.

마음이 울적한 날, 주변에서 누군가 먼저 대포 한잔 하자 하고 말을 건네오면 참 반가운 위로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대포는 요즘 흔히 쓰는 술 한잔 하자라는 말에 정감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대포라는 말 뒤에는 펑펑 터지는 무기가 아니라 역사 속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표현의 유래는 조선 제7대 왕이었던 세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세조는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함경도로 먼 길을 떠나는 신하 신숙주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조는 궁궐 벽을 타고 주렁주렁 열려있는 어린 박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저 박들이 다 여물어 익을 때까지 부디 오랑캐를 토벌하고 돌아오시오. 임금의 명령을 안고 떠난 신숙주는 놀랍게도 그 박이 다 여물기도 전에 여진족을 물리치고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궁궐 벽에 있는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그 바가지에 막걸리를 넘치도록 가득 따라 신숙주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큰 대자에 바가지 포자를 써서 큰 바가지 술잔이라는 뜻의 대포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라고 알려져 있죠. 돌아온 신하를 격려하기 위해 임금이 직접 박을 타서 만든 술잔. 그 기쁨의 순간이 단어 하나에 담겨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셈이에요. 그저 거나하게 마시는 술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바탕에는 무사히 돌아와준 신하에 대한 반가움이 숨어 있었다니. 단어의 숨은 뜻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퓨전 국악 비단의 노래와 연주로 받으시오 전해드렸어요. 받으시오, 따르시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술자리를 갖는 것을 대포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 대포 한 잔 속에 숨겨진 이야기 들여다봤어요. 박이 여물기도 전에 돌아온 신하가 얼마나 기특했으면 임금이 궁궐 마당에 박을 뚝딱 타서 큰 바가지에 술을 부어주었을까요? 신분과 격식을 내려놓고 바가지 술잔을 부딪히면서 기뻐했을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포의 진짜 뜻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애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그 마음에 있었어요. 또 과거 직장인들의 퇴근길 풍경도 비슷했겠죠. 지치고 고단한 하루 끝에 드럼통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풀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맺힌 마음도 풀고 그러면서 삶의 애환을 달랬을 거예요. 비록 뭐 바가지 술잔은 아니더라도 작은 잔 하나에 의지해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주변에 함께 큰일을 해낸 동료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퇴근길에 대포 한 잔 아니면 뭐 음료 한 잔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대포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모든 분들께 뭐 아직도 오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곡 전해드리면서 좀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수아의 대금연주로 오늘 하루도 힘내 듣고 오시죠.

오수아의 대금 연주로 오늘 하루도 힘내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한 대금 연주가 좀 마음 답답한 마음을 탁 트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은 오후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취한다 취해 전해드려요.

음악에 취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취한다, 취해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 우리 음악은 시원하게 들리고 또 목소리는 더위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멋이 가득합니다. 12시에 아름다운 멋의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위를 잊게 해줄 뭔가가 좀 필요하죠. 낮 시간 한창 더울 때인데 선풍기 바람 하나로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끝곡은 다이아의 연주로 양청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수목원에서 공개한 하룻밤만 피고 지는 신비한 선인장 셀레니케레우스의 개화 영상이 화제예요.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과 촛불이라는 뜻이 더해져서 달빛 아래 촛불처럼 피어나는 꽃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한 번, 그것도 밤에만 잠깐 피었다가 아침이면 금세 시들어서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연꽃 비슷한데 뾰족뾰족한 받침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예쁜지 잘 모르겠다가도 단 하룻밤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뎠을 묵묵한 기다림이 참 신비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눈부신 순간들도 이 꽃과 닮아있는 게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순간이 더 값지고 빛나는 거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이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세대공감 콘서트 시리즈로 마련된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출연해 우리 전통연희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판구까지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단과 장단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에너지 속에서 우리 음악 특유의 흥과 공동체의 신명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전통 예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우리 장단의 힘,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 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편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

창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계절의 흐름처럼 4개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1악장 봄에선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2악장 여름에선 가뭄 속 백성의 고통과 오늘날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담아냈고요. 이어 3악장 가을에선 풍요와 흥, 신명의 분위기를 전하고 마지막 4악장 겨울에선 세종대왕의 여민, 위민 정신을 담아 깊은 울림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휘엔 심상욱이 함께하고요.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생황 김효영, 소리의 고준석, 정가 이희재와 구민지, 피아노 오환희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이야,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 세종대왕의 철학을 오늘의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여민락 세종의 귀환과 함께 깊은 울림의 무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높았던 투표 열기만큼이나 전국 각지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와 그리고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1: 그러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가지고 준비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라고 공지를 했던데요. 예민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 그러게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죠.
1: 그러니까.
2: 좀 황당했습니다.
1: 너무 황당했어요.
2: 갑자기 뭐 우리 국민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하여간 어쨌든 태풍의 여파인지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1: 자, 모든 것들이 강풍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지요.
2: 일상의 손잡이, 삶의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자, 오후의 친구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4일 목요일 1호의 밴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기 상암동이 조금 약간 비가 올랑 말랑하고 예 우중충하죠. 예, 예.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네. 살짝 후텁지근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뭐 이런 날에도 역시나 우리 국악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 시원해지죠. 네. 뽀송뽀송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이 제2회 국악의 날이에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국악방송도 광주 국악방송 남도마실이 아리랑스쿨이라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악의 현장을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생방송 명인이 온다 2. 예, 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도 내일 국악의 날을 맞아서 1부부터 2부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까지 정말 색다르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사실 내일은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1: 축제. 예.
0: 내일 국악의 날 미리 이제 축하를 하면서
1: 네.
0: 오늘은 이런 문자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 해요.
1: 뭔데요?
0: 여러분이 국악을 왜 좋아하시는지 좋아하는 이유 뭐 일상 속에서 즐기게 된 계기라 할까요?
1: 네.
0: 혹은 누구에게 추천받았다라든지.
1: 그렇지.
0: 그리고 일상에서 난 이렇게 국악을 즐겼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뭐 이런 메시지들까지.
1: 일종의 국악의 효과?
0: 그렇죠.
1: 네.
0: 예. 그런 다양한 국악의 효과까지.
1: 신청곡도 봤죠.
0: 신청곡까지 남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문자로 남겨주시.

0: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여러분이 국악을 대체 왜 좋아하시는지, 좋아하는 이유와 다양한 국악의 효과까지 신청곡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뭐 이를테면은 뭐 치매 예방에 좋다. 네. 또 있을 수도 있고요.
0: 두뇌 활동에 네. 좋죠.
2: 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태교. 태교로도
0: 좋죠.
2: 하신 분 계셨잖아요.
0: 맞아요.
2: 예, 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 판소리나 민요를 배우면 일단 일상에서 활력이 생긴다고 좋아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2: 많이 계시죠.
0: 네. 네.
2: 자, 국악의 효과 뭐 등등등 신청곡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0: 네.
2: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2: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박동진 MRJ의 아라리 아래 듣고 왔습니다.
1: 아, 사이사이 박동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뭔가 약간 왜 감동적이지?
0: 그죠, 그죠. 네. 그죠. MRJ라는 요 활동명을 사용하신 분이 아마 예. 선생님

0: 님의 목소리를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1: 그런 것 같아요.
0: 만드신 것 같아요.
1: 이게 꽤 오래 전에 발매가 된 앨범이죠.
0: 언제요?
1: 이게 아마 2004년 그렇네요. 2004년에 국악축전에서 발매한 음반이에요.
0: 그렇군요. 귀한 음반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1: 야, 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0: 진짜로
1: 이 당시 때의 그 충격 생각하니까 기억에 남아요.
0: 아, 저는 이때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이제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예, 예, 예.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때.
1: 아 네.
0: 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제대를 했었으니까.
1: 네. 예. 그 무렵에
0: 그렇습니다.
1: 네, 나왔던.
0: 아 좋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네.
0: 4591님께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주파수로 그냥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어허.
0: 세련된 국악도 많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종종 듣습니다 하시면서 4591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그냥 뭐 돌리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괜찮아가지고
1: 네.
0: 아예 눌러앉는
1: 그렇죠.
0: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1: 그리고 이제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네. 정말 많은 팀들의 좋은 곡들이 무수히 나왔죠.
0: 많죠.
1: 예.
0: 진짜. 자, 우리 459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8254님께서 우리 언니가요. 진짜로 국악으로 태교를 했어요. 조카들 키울 때도 국악을 틀었더니 아이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좀 순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언니 따라서 국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그럼요. 이 태교할 때 국악 듣잖아요.
1: 네.
0: 애들이 다 잘 됩니다.
1: 맞아요. 아니 애들이 일단 밝아요. 국악을 맞아요. 즐기다 보면 밝아요.
0: 아, 그렇습니다. 흥이 많고.
1: 네.
0: 그렇죠. 신명 있죠 애가.
1: 맞아요. 에이,
0: 진짜.
1: 저희 집에도 지금 계속 요즘에 달빛 어스름 이 노래를 계속 불러요.
0: 산도깨비요?
1: 네.
0: 진짜요?
1: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0: 그래서
1: 막 걸음아 집에서 난리가 나요. 날 살려라. 아주 절박하게 부르고
0: 진짜로요?
1: 있습니다.
0: 진짜로요?
1: 예예.
0: 엄마 아빠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줄은 알아요?
1: 이제 공연을 쫓아다니니까
0: 아, 그냥
1: 그건 아는데
0: 뭐 이게 국악이다 뭐 이런 걸 모르고
1: 예.
0: 뭔가를 무대 위에서 하는 사람 정도는 예. 인지하고 있고.
1: 아니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게 중박을 네. 또 체험 삼아서 유치원에서 갔다 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0: 어머머머.
1: 권성우 씨 목소리.
0: 에이.
1: 엄마 목소리라고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대요.
0: 진짜로. 세상에.
1: 어쨌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파리호사님께도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맛있게 드시죠. 4869님께서 사물놀이는요 무조건 신납니다.
1: 맞아요.
0: 어깨춤이 절로 나고 현악기나 관악기 연주는 마음을 정화시켜주고요.
1: 맞아요.
0: 춤은 우리 것의 느낌이 확 묻어나서 국악을 좋아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1: 네.
0: 하면서 남겨주셨고요.
1: 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건
0: 네.
1: 만약에 풍물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밖에서 네. 보시지 마시라.
0: 그러면요.
1: 안에 들어가서 같이 춤추시라. 뭐 옆에 만약에 소고가 있다면
0: 네.
1: 소고라도 들고
0: 네.
1: 이거 소고는 어차피 소리가 안 나서 박자 안 맞아도 되거든요.
0: 그죠, 그죠,
1: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춤 한번 쳐보세요.
0: 맞아.
1: 아 이게 풍물의 맛이구나.
0: 놀아봐야 돼.
1: 이 네. 느낌 제대로 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자유롭게 놀다가
0: 네.
1: 맺을 때 탁 네. 맺잖아요.
0: 그래요.
1: 그때 그 우리가
0: 짜릿함.
1: 함께 만들어내는 그 소름,
0: 맞아요.
1: 짜릿함,
0: 네.
1: 요거 느껴보시면 진짜
0: 좋아요.
1: 우리 전통이 진짜 힙하다.
0: 맞아.
1: 이걸 느끼게 됩니다.
0: 클럽 가서 스피커 앞에서나 추지 마시고,
1: 네.
0: 그럴 때도 이럴 때, 같이 노는 거죠, 같이.
1: 저는 근데 얼마간 반드시 네. 풍물단과 함께 네. 클럽에서 춤추듯
0: 네.
1: 그런 힙한 무대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0: 이야.
1: 진짜로
0: 대박입니다. 진짜.
1: 곧 아마 나올 겁니다.
0: 생각만 해도
1: 같이 막 스탠드로
0: 와.
1: 뛰면서 노는 거예요. 물 뿌리면서 막
0: 이야
1: 막걸리 한 잔씩 확 하면서
0: 아까운 막걸리를 왜 뿌려?
1: 아니요 마신다고. 그런 날도 기대해 보겠고요.
0: 네.
1: 1967님께서는 요건 이제 1967님의
0: 생각이신 거죠?
1: 생각이세요.
0: 네.
1: 클래식은 일단 너무 졸려요. 나이가 먹을수록 K 국악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0: 필님의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네요.
1: 네.
0: 클래식
1: 국악을 듣고 저는 졸려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0: 스타일이 문제니까.
1: 근데 이제 클래식도 알면 알수록 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작곡가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들으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국악도 엄청나고요.
0: 자, 또 볼까요? 4311님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국악을 좋아하시는 줄 이해를 못했었어요.
1: 예.
0: 왜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지? 했었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셔.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다.
1: 네.
0: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좋아지더라.
1: 맞아요.
0: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정말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그런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 같다?
1: 네.
0: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햄버거, 피자 이런 자극적이고 한 방에 딱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에 건강한 걸 찾게 되잖아요.
0: 좀 이게 버겁다 그래야 되나?
1: 네.
0: 안 들어가.
1: 부대끼죠, 부대끼.
0: 네, 안 들어가.
1: 근데 한국 음악이 그래요.
0: 맞아, 맞아.
1: 알면 알수록 이게 소화가 잘 되고요. 뭔가 안에서 쭉쭉 받아들인다.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네. 네. 꽈배기님께서 저도 21세기 한음프 때문에 국악방송을 알게 됐어요. 난감한 해부터 서도밴드의 팬입니다.
1: 와우.
0: 그래요?
1: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1: 20년을 함께 하신 건데 그러면.
0: 난감한 해가 굉장히 오래됐었고.
1: 네.
0: 근데 또 그 짤이 그 부분이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죠.
1: 많이
0: 효과음으로.
1: 네. 난감하네 이 부분 다
0: 맞아요. 맞아. 네. 감사드리고요.
1: 네.
0: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 난감하네 에스니팝 그룹 락의 노래 연주죠. 이 음악이 2007년입니다.
1: 와.
0: 한음프 대상곡이었죠.
1: 예.
0: 아 추억을 생각하면서
1: 네.
0: 난감하네 듣고 오겠습니다.
2: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어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위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는 거 우뚝 휘는 통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이에 별주부

0: 아, 옛 생각이 납니다.
1: 네.
0: 자, 2007년 한음프 대상곡이었죠. 에스니퍼 그룹 락의 난감하네 듣고 왔습니다.
1: 우리 20년 전 곡인데도 뭔가 오래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0: 네. 네.
1: 늙지도 않네요, 이 곡은.
0: 186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국악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고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흥도 나고 또 사물놀이, 마당놀이 등 보고 등도 보고 또 창극 같은 것도 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1: 네.
0: 여유가 되면 창극이나 마당놀이 보러 가고 싶습니다. 국악의 날 내일인데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듣고 내일도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1: 네.
0: 신명나게 즐기고 힐링 잘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떡 선물
1: 네.
0: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정말 또 이렇게 또 솔직하게
1: 네.
0: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었다. 그런데
1: 듣다 보니
0: 재밌고 또 공연까지 보게 되고
1: 맞아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1: 근데 국악이 진짜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게
0: 네.
1: 국악의 범주가 너무 커요.
0: 아 그쵸.
1: 뭐 재래 음악도 있고
0: 맞아요.
1: 풍류 음악도 있고 산조도 있고 네. 소리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다 보니까
0: 다
1: 사실은 좀 골라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0: 네.
1: 그 안에서 나는 사물놀이가 좀 맞더라. 혹은 아니 나는 창극이 좀 맞더라.
0: 그러니까
1: 자기 취향을 좀 골라서 네.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A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에 1년 뒤는 또 B를 좋아할
1: 맞아요.
0: 수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네. 이 안에 있다 보면 다 한번 훑게 됩니다.
0: 자, 1861님 감사드리고요.
1: 472 하나님 아주 솔직한 메시지예요. 저는 광고 없는 국악 방송이 참 좋습니다.
0: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1: 예.
0: 진짜로.
1: 아 광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국악 방송은 음악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0: 광고 없어서 좋다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1: 네.
0: 근데 또 듣다 보니 좋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려요. 1893님이 지난 동계 올림픽 때요 차준환 선수가 갈라쇼 할 때 송소희의 나도 드림을 틀고 안무하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국악을 찾아 듣게 됐어요.
1: 어허.
0: 송소희 씨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네.
0: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요. 그렇죠. 이제는 운동선수들도 이 국악의 음악을 했을 때 이게 절대 촌스러운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이제
1: 맞아요.
0: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클래식을 들어야지만이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1: 맞아요.
0: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1: 네,
0: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1: 물론 이제 나도드림이 국악이냐 그러면 이제 이 국악인가 싶기는 한데
0: 네.
1: 송소희 씨는 평생을 국악을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다
0: 네.
1: 이런 감정을 갖게 되죠.
0: 또 국악 전통 음악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1: 맞아요.
0: 확실히 한 거니까
1: 네.
0: 네.
1: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1: 1893님
0: 네. 0511님 국악 나이 드니 사연이 와닿습니다. TV는 눈이 아프고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1: 네.
0: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남겨주셨어요.
1: 저도 TV 보는 것보다
0: 네.
1: 듣는 걸 좋아합니다.
0: 그게 나은 것 같아요.
1: 훨씬
0: 진짜.
1: 좋습니다.
0: 덜 피곤해.
1: 일단 손도 자유롭고요.
0: 네.
1: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다 쫓아가잖아요.
0: 맞아요.
1: 귀로 들을 때는 들리는 거 듣고 흘릴 때는 흘리고
0: 맞아요.
1: 이런 자유로움이 좀 있어요.
0: 네.
1: 네. 753 하나님 국악이 좋은 이유는 좋아하는 국악인이 생겼으니까요. 처음에는 즐겨 듣던 대중음악이 약간은 식상해져서 국악을 접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국악인이 생겨서 대중음악보다 더 편안하게 국악방송의 채널 고정 중입니다 하셨어요.
0: 오.
1: 일단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고

0: 거든요.
1: 좋아하는 국악인이 어떤 분이실까?
0: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1: 누구시지? 유태평양 씨?
0: 근데 좋아해서 국악 방송을 듣고 있다.
1: 예.
0: 고정 중이다.
1: 오.
0: 그럼 국악 방송 내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1: 글쎄요. 국악이니까 이제 언론 매체를 많이 탄 뭐 준수 씨랄지 아니면 박예리 씨
0: 이상화 아니에요?
1: 에이 나는 TV인 쪽은 전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전혀. 아니,
0: 근데 국악 방송 애청하신다니까.
1: 아이 감사해요.
0: 이상화 그치. 씨구나. 아이 그 그러셨구나.
1: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은데.
0: 얼마 매력적인데 이상화 씨가.
1: 아이고 참.
0: 9274님 시골에서 일하면서 국악 노래 듣고 농사 일합니다. 힘든 것 잊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유산균 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3445님 국악 판소리 이 3시간 완창하는 거 듣기 좋은데요.
0: 네
1: 솔직히 지루하긴 하지만 좋아요.
0: 길죠. 일단 길어요.
1: 아무리 재밌는 것도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요.
0: 맞아요.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어디야 진짜.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진짜.
0: 근데 판소리는 진짜 어떤 장르와도 비교드릴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1: 맞아요.
0: 처음에는 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네. 막 화려한 춤 보고 뭘 막 무대장치 확 맞아요. 보고. 근데 이거 보다 보면 눈에 익어버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소리는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1: 난감하죠 좀.
0: 예, 네, 난감해요. 네. 근데 듣다 보면 어? 내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네. 흥부가 막 살아 숨쉬고
1: 맞죠.
0: 놀부가 막 뛰쳐나오고 한 1시간 정도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어? 새로운 체험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 네. 어? 6311님께서 저는요. 국악방송 사회자가 좋아서 듣고 있어요.
0: 이상하네.
1: 누구실까? 아니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국악방송 진행하시는 맞아요. 분 중에 네. 많이 계시는데 그 어떤 분인지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덜 싸울 것 같아요.
0: 은근히 지금 기대하고 있죠.
1: 홍영신지 전지 아니면 둘 다 지금 김치국
0: 아닌지
1: 뭐 그렇지 아나운서 분일 수도 있고
0: 이한철 씨일 수도 있고
1: 가수일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막 하니까
0: 네.
1: 아 일이 손에 안 잡히네. 아 난감. 아 선물을 드릴까 말까. 아,
0: 드려보세요. 뭐가 또 떨어지겠죠.
1: 일단은 6311님께 봉영 씨나 저라는 일 거라는 가정하에
0: 예.
1: 떡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가정하에.
1: 가정하에.
0: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1: 됐다.
0: 괜찮습니다.
1: 네.
0: 아, 반사.
1: 아, 받을게. 아, 받으세요.
0: 네. 네, 떡 선물 드립니다.
1: 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네. 7082님 어릴 때는 산조가 참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빠른 부분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중몰이, 진양이 좋아지더니 요즘에는 정악도 들어요. 이렇습니다.
1: 바뀐 것 같아요. 바뀐
0: 맞아요.
1: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진양조가 여백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 여백이 어느 순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정악도 다른 음악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정악도 진짜 매력이 있어.
0: 네.
1: 저도 어렸을 때는 어렵다.
0: 맞아요.
1: 뭐 그랬었는데
0: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지 했었는데
1: 지금은 좋아요.
0: 네. 이걸 그러니까 정악을 감상해야지 하면 안 되고요. 느껴야지 이 느낌으로 들으시면 진짜 좋고요. 상화 씨가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6311님이 이상화 씨요.
1: 아니야. 이상회.
0: 아이 그
1: 이상회 씨.
0: 에이 넘어가. 이상화인데 이제 오타가 난 거지.
1: 내가 날생선이다.
0: 이상화 그죠? 씨로 결정이 났습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예.
1: 떡 선물 잘 갈 겁니다. 떡이.
0: 네.
1: 떡이 아주 그냥
0: 우리의 평화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친절하게 그거 말씀드려야지.
0: 네.
1: 조금 시간이 좀 걸린대요.
0: 한 달 정도 걸려요.
1: 예, 예. 거기가 지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조금 늦는답니다.
0: 섬섬 옥수님이 김치국 시원하게 원샷. 아니래요. 이상화 씨래요.
1: 저랍니다. 저.
0: 이상화 씨래요.
1: 저입니다.
0: 예.
1: 저예요.
0: 아니 상화 씨가 진짜 매력이 넘쳐요.
1: 아휴, 이제 됐다. 우리 뭐 음악 하나 들을까요?
0: 네.
1: 아,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달 김준수의 사철가 듣고 오겠습니다.

0: 두 번째 달 김준수의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대화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에 1인당 2매씩 총 5쌍을 초대합니다.
0: 바투의 상사대화 우리 청취자분들은 6월 23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하는 거고요.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 2부는 김수영 성우와 함께하는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심청이가 등장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맛배기였고요.
0: 네.
1: 자, 오늘 심청이 누가 과연

0: 맞게 됐을지 기대해 주시고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야.
3: 아이고 형님.
1: 그래야
3: 날도 더운데 식사는 잘 하고 계셔요? 아 형님 저희 집에서요 이 장아찌를 담궜는데 맛 조까 보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1: 어따 우리 흥보가 또 그랬냐? 아 그렇지 않아도 나가 이른 더위를 먹었는지 그냥 요즘 입맛이 뚝 떨어져 갖고 그랬는데 잘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장아찌라는 것이 장에 담근 김치를 말하는 것이라는데 흥부 너도 알고 먹는 것이냐?
3: 아이고 그럼요 형님. 저 오이지, 예? 짠지, 그리고 석박지 이 고놈들이 다 장에 담근 김치, 이 채소 절임 음식인데요. 삼국시대부터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라지 겨울철에 채소 구하기 힘든 게 장아찌로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도 든든한 밑반찬이 됐지. 전통 발효 음식인 만큼 지방마다 그냥 양파, 마늘종, 깻잎, 참외에 고추, 버섯까지 장아찌 종류도 겁나게 많어.
3: 이 짭조름한데 또 아삭아삭 씹는 맛까지 있어서 정말 좋긴 한데 요즘에는 나트륨을 줄이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과 다시마 그리고 통마늘을 넣어주면은 짠맛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집사람이 그렇게 요놈 그 장아찌를 만들었으니까요. 형님 이 맛 좀 보셔요.
1: 아따 우리 재수 씨가 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것이냐? 아따 그러면 나도 뭔가 이걸 또 보답을 해야 이게 인간이고 사람일 텐데. 어쩌냐? 잠깐만 물 줘야 되냐? 뭐를 잠깐. 어떻게 물이라도 한 잔 주랴?

0: 서영석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서영석류 산조합주 듣고 왔습니다.
1: 네, 장아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장아찌에서 지가 순 우리말로 김치를 말하는데 네. 장에 담근 김치를 장아찌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이지, 뭐 석박지, 짠지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0: 네. 삼국시대부터 소금의 절인 이 장아찌를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1: 대단합니다.
0: 네, 겨울철 채소 비타민 섭취를 또 위해서겠죠.
1: 네.
0: 다만 이 장아찌가 너무 짜니까 최근에는 레몬이랄지 다시마로 이 짠맛은 낮추고 또 감칠맛을 더하는 방법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1: 자, 인간의 생존 본능이 대단합니다. 그죠?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도 발견을 했어요.
0: 네.
1: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상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얼음을 사용하는 음료들을 자주 먹게 되는 그런 계절이라 요즘은 얼음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집에서 얼음을 얼려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얼음틀 반드시 세척을 하고 얼음을 얼려야 노로바이러스 등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얼음틀, 이 얼음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한 번 사용한 얼음틀은 이것에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흐르는 물, 2번 탄산음료, 3번 과일 주스.
1: 네.
0: 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1: 맞아요.
0: 그냥 보기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1: 네.
0: 너무너무 쉽게 보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흐르는 네. 물, 탄산음료, 과일 주스.
0: 네.
1: 당연히 여기다가 세척을 해야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냥 뭐 어차피 깨끗한 거니까 얼음 틀에서 얼음 부어내고 다시 얼릴 때 받는 물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요것으로 세척하는 게 좋겠지요.
1: 네.
0: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강산에 가야지, 강산.
1: 강산. 그렇죠.
0: 그죠?
1: 예.
0: 아, 죄송합니다.
1: 그게 뭐죠? 오토바이예요?
0: 아,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 온전치 않아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안 나오네.
1: 아, 그래요?
0: 예.
1: 표현하고 싶었던 게?
0: 그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성호 씨가.
1: 어떤?
0: 강산의 씨.
1: 아, 강산의 씨. 에. 나는 강산이라고.
0: 아,
1: 내가 좀 강산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했었죠.
0: 예.
1: 흐르는 요거 요거 요거.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내가 덫을 놀려고 했던 건 아니, 아닌데
1: 아니, 1번 흐르는 물 흐르는 물 2번 탄산음료 3번 과일 주스 이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성우씨 저만 보지 마시고 네. 이 메모장을 봐보세요. 물음표 100개 네? 우리 네. 제작진 네?
1: 내일 살게요. 지금 이미 먹고 있어가지고
0: 아 예
1: 여보래 여러분 들리시죠?
0: 네.
1: 네 이미 먹고 있어서 네 내일 살게요. 네.
0: 어 제가 어쩌다 보니까 덫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1: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이렇게 했었었는데
0: 아, 예. 네.
1: 은혜를 또 이렇게
0: 죄송합니다.
1: 네 갚네요.
0: 아
1: 네.
0: 죄송합니다. 자 흐르는 물 탄산음료 과일 주스 중에 얼음틀을 어디에다 세척을 해야 되는지
1: 흐르는 물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0: 이러니 사람들이 이상화 씨를 좋아하죠. 흐르는 물이 정답이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이 물에 노출이 되면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얼음틀은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얼음틀을 쌀뜨 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놓으면은 틀에 쌓인 냄새랄지 물때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0: 굵은 소금을 얼음틀에 뿌려가지고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1: 네.
0: 지금 문자로도 식초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1: 어우, 감사합니다.
0: 자 얼음틀 잘 세척하시고요. 유산균은 8561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록 똑똑똑똑.
0: 자 왜요?
1: 아까 물음표 100만 개가 너무 웃겨가지고
0: 웃겼죠.
1: 네.
0: 자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최근 미국 CNN이 우리나라 부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서 체력 회복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은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요. 하지만 전문 요리사가 안전하게 독을 제거하게 되면 최고의 해장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국물 요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가장 저기 위험한 거?
0: 네. 독성이 있는 거.
1: 네, 독성 있는 거.
0: 네.
1: 1번 콩나물국, 2번 복국, 3번 돼지국밥.
0: 네.
1: 독성. 이거는 따로 그 자격증이 나오죠?
0: 있어야 돼요.
1: 별도로 또,
0: 네.
1: 또 따야 됩니다. 예. 네. 아, 콩나물 자격증 있어야 될까요?
0: 네.
1: 복어에 대한 자격증 있어야 될까요?
0: 돼지.
1: 돼지국밥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0: 아, 그러게요.
1: 뭐 딱 떨어지죠.
0: 네.
1: 뭐 이건 뭐 생각나는 노래 없나요?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어차피 꼭 써야 되는데. 어? 어차피 써야 되는데 뭐 없나요?
0: 아, 뭐 비나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이걸 빌잖아요.
1: 비나리.
0: 네, 이걸 그러네. 빌죠.
1: 네. 아니면 뭐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세요. 할
0: 왜
1: 때.
0: 음철이에요?
1: 아 그래도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니까
0: 확보는 예, 일단 해야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누설되면 예. 또 안 되니까
1: 맥이 예. 빠지니까
0: 그렇죠.
1: 네.
0: 새해 우리가 이걸 빌죠.
1: 그렇습니다.
0: 인사하고
1: 네네네네.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네요. 아직까지.
1: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이 독성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1: 여름에.
0: 예.
1: 예. 삼계탕 혹은 추어탕
0: 네.
1: 혹은 이거
0: 맞아요.
1: 드시러 가신 분들이 계시죠.
0: 네. 자 CNN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무슨 국인지 정답 맞춰주시고요.

0: 형 씨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해서 다음 회식 때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1: 아니요, 안 갈래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0: 너무 근데. 좋대요. 진짜 좋대요. 네.
1: 한번 먹어보죠 그러면.
0: 어 진짜요?
1: 아 그럼요.
0: 웬일이에요?
1: 아 좋은 거는 취향을 그냥 뛰어넘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건.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또 아 이거 부침도 있어요.
0: 그런가 봐요.
1: 껍질 부침.
0: 튀김도 있고.
1: 네. 맛있겠네요.
0: 아무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 남극 말고 뭐 이런 것도 되나? 남극 말고.
0: 아 비슷하네.
1: 그렇죠. 약간 네. 있네요.
0: 어, 어,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거 항로가 막 열리네 만에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네. 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정답은요 2번 복국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CNN이 복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중 하나로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요리사가 안전하게 독을 제거하고 드시게 되면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0: 4878님께서 복국을 먹고 혀에 마비가 와가지고
1: 어이구.
0: 응급실에 갔더니 검사를 국립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곳에 보내더군요. 아찔해요. 큰일 날 뻔했네.
1: 어이구.
0: 큰일 날 빠졌어. 그러시구나.
1: 국립수사?
0: 아무튼 국과수나 뭐 그쪽에
1: 국과수는 법의관들이 아니요? 있는데
0: 무슨 뭐죠? 아무튼
1: 아 회식 때 저 딴 거 먹겠습니다.
0: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예. 몇 년 전에도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복 요리 드시고
1: 네.
0: 돌아가신
1: 운명을 달리한 분도
0: 한 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번 회식 때는 한번 보고 한번 드셔보시죠.
1: 1628님께서 전문 요리사가 복국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참말로 해장에는 최고죠.
0: 아 그래요.
1: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어요. 네. 아 근데 궁금하긴 근데 안 먹어봤나 진짜? 기억이 안 남는 건가?
0: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도 계속 가물가물해요.
0: 아,
1: 그 맑은 국물 아니에요? 하얗고?
0: 맑죠.
1: 먹어보지 않았을까?
0: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드릴까요? 저는 971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자, 여러분들 그 효명, 네, 국립창극단의 공연 신작 효명, 저희들이 바투의 상사대학 청취자 총 5쌍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두 매씩이지요.
1: 네.
0: 6월 23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효명 공연에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 우물정 030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302님께서 국악의 날 정말 축하드린다 하시면서 국악이 네. 좋아지는 이유는 젊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나이가 먹고 황혼기가 되니까 우리네 인생살이 같고 살면서 기쁨 슬픔이 노랫가락에 모두 들어있어서
0: 맞습니다.
1: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셨어요.
0: 맞아요.
1: 유상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잘하셨네. 잘하셨어. 앞으로도 우리 음악 전통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전통문화 많은 문화까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1부 끝곡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자진방아 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조선 후기 대사습 전통을 잇는 국내 대표 국악 경연 대회인 전주 대사습 놀이가 지난 5월부터 열리고 있는데 내일 국악의 날에는 팔도 한량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네.
1: 팔도 한량 한마당 잔치는 전문 소리꾼들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판소리 비전공자 동호인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래.
0: 맞아 맞아.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전문가들의 음악이 아니라 모두가 일상에서 즐기는 대중문화로서의 확장.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국악의 대중화잖아.
1: 그렇지. 게다가 오늘 국립국악원에서는 내일 국악의 날을 앞두고 공공재로서 국악의 활용 방안과 국악 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후부터 시작됐다더라.
0: 국악의 대중화, 국악 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K국악의 뿌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4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김용우의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1: 자, 내일 국악의 날을 앞두고요. 오늘 오후부터 국립국악원에서는요. 공공재로서 국악의 활용 방안과 국악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 전문 소리꾼이 아닌 우리 소리를 즐기는 비전공자 동호인들이 무대 위에 서는 팔도 한량 한마당 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지키면서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축제로 진화 중인 전주 대사슴 놀이. 아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0: 네. 네. 내일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전통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2회 국악의 날 국악 주간이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1: 네.
0: K국악의 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 국악과 함께 국악 방송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네.
1: 오늘 나오시는 2부의 주인공 우리 김수영 성우.
0: 네.
1: 성우로서는 대금을 아마 제일 잘 불잖아요. 전주 대사슴 놀이 여기. 예. 네. 이 동호회 분들 여기 대회 나가시면 아마 1등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원래 잘 불렀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네, 학교 다닐 때도 네. 엄청 잘 불렀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1: 전주 대사슴 놀이 딱 나가가지고.
0: 아,
1: 네? 좋죠.
0: 어이 좋다.
1: 어이.
0: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1: 네.
0: 자, 이제 김수영 성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아이.
1: 한소. 판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판슐레
1: 6월에도 판소리 심청가로 함께하는 판슐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성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성우 김수영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엄청 덥죠?
2: 제가 좀 얇게 입어서 그런가요? 저는 엄청 덥진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차 타고 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다음에 지하부터는 시원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여기 왔잖아요.
0: 모르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면.
2: 몰랐네. 약간 근데 그 습한 소나기 왔었어가지고 예, 습한 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어떻습니까? 성우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네. 여름에 이제 휴

0: 휴가라든지 뭐 이런 네. 거 따로 안 잡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1: 프리랜서는
0: 어떻습니까?
1: 일을 안 하면 그날이 휴일이죠.
2: 하긴 그렇죠. 그렇죠.
1: 예.
2: 일을 안 하면 그날부터 또 네. 굶는 거고.
0: 이번 여름에 그럼 좀 가고 싶다는 피서지 같은 데 있으세요?
1: 피서지.
0: 네.
2: 웃지요. 그저
1: 피서지는
2: 웃지요.
1: 지하 우리 집이 최고 아닙니까? 에어컨 틀고
2: 제발
1: 우리 제발 고양이들이랑
2: 좀, 제발 나가요. 나가.
3: 나가 나가.
1: 아 근데 저 약간 예. 좀 활동력을 키웠어요.
0: 어 그래요?
1: 네 이제 좀 바깥 사람 좀 만나려고
0: 어디로
1: 나갔어요? 모임도 신청하고.
0: 어? 무슨 모임? 무슨 모임이요?
1: 올해 뭐가 생길까요?
0: 어떤 모임인데요?
1: 아 약간 그 네. 무슨 브랜딩 하는 방법 막 이런 오. 어떤 자기개발용 그런 예. 수업 같은 그런 모임이 있는데
0: 좋다.
1: 예, 재밌을 오. 것 같아서 한번 오. 가보려고요.
2: 뭘 잠깐만 뭘 브랜딩 할 건데요?
1: 모르겠어요.
2: 본인을
1: 뭐든 간에
2: 본인을
1: 아 저한테 되게 제가 이제 직업을 두 번 바꾸면서도 항상 예. 느꼈던 게 마케팅과 브랜딩이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중요하죠. 항상 네. 느끼거든요.
0: 네.
1: 국악을 하든 성우를 하든
0: 맞아요.
1: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다음에 또 다른 직업을 또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브랜딩 한번 배워놓으면 좋겠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네.
0: 님도 보고 아, 뻥 떴다고 네.
1: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어.
0: 위 좋고 배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뭐라도
2: 네.
0: 뭐라도 좋은 소식 하나 물고 오세요.
1: 네. 예.
0: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1: 네.
0: 자 6월에 이제 판소리 심청가 지금 함께 정주행 중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지난주 신봉사 부인 곽씨 부인의 상여가 나가고 무덤 앞에서 신봉사가 어린 딸 심청이를 안고 통곡하는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0: 네.
1: 심청이를 어르며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심학규 씨를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4: 아이고 모두 그냥 고맙소이다. 은혜 백골 난망이요. 청아 아이고 내 딸 청아 이리 오너라.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5: 동네 사람 부축을 받으며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간다.
4: 얼씨.
5: 집이라고 들어가니 푸은 쓸쓸하고

0: 신성발광 헐사 들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고 집행이를 잡아 짚고서 더듬 더듬 건너간다.
1: 더듬 더듬.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이고, 대답 좀 해보시오. 아무도 없는 것이오. 여 마누라, 마누라, 그 집에 있어? 어? 아, 마누라.
2: 아이고, 마누라. 청령 날 버리고 어딜 간 것이오. 혈혈단신 이내 몸을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란 말이오. 아가. 아가,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도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는 것이더냐?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울음을 우는 것이냐? 아휴, 너의 모친 먼데 갔다. 가는 다는 있단만은 온다는 기약은 없구나. 웃지 마라, 우지 마라. 네가 배가 고파 운다마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사. 내가 젖을 두고 안 준단 말이 되냐? 아가, 아가 제발 울지 좀 말아라. 이것이 따져?

0: 죽거라! 썩 죽어라! 내가 밥을 누구 쪽 안 주느냐 이놈아!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은 초치란의 의미를 잃고 이 고생이 되냐 이놈아! 아이고 미안하다. 울지 말어라, 네 새끼야. 너 죽어도 내 못 살고, 나 죽어도 너 못 살 것이다. 네 울음에 내 간장이 다 녹는다. 에이구, 불쌍한 네 새끼. 우지 말아라. 어서 날이 새면은 젖을 얻어 먹여주마. 그러니 우지 말아라.
1: 신봉사 할일 없어 집으로 돌아갈지. 욕구.

신봉사 실성 발광 빛을 언니 얼싸돌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고 집행이야 콧도 짚고 더듬 더듬 더듬 거려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아무 대답이 없으니 집으로 오고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보며 여보 마누라 아, 마누라 마누라 여기 있어? 에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지라 방으로 들어오고 가서 순대향내 피워놓고 터진

가서 현지월 당신 기인의 모임이 늦게 나긋당글을 허잔 말이오. 이리 앉아 우루마를 쪄 불쌍한 심청이는 배가 고파 우루마른다. 신봉사 기가 막히고 우는 아이의 누울 안고 앉아 아가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도 너희의 부친지 죽은 줄 알고 그러냐. 배가 고파 우루먹을 우느냐. 너희의 부친 뭔데 갔다. 낙양 동촌 이화정호 송당자들을 보러 갔다. 축상치루오신 혼백 이비부인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만은 기약은 없었구나. 아가 아가 오지기 마라. 아무리 달래여도 아예는 그저

어디 나겠느냐? 내가 소설도 구안 주느냐? 아무리 달래어도 아예 넌 그저 묻지 당신아 나 신봉사 화가 나서 안 어떠나야를 방바닥에다 밀어치며 죽어라 죽어라 썩 죽어라 이놈 새끼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치레 안에 어미를 잃고 이 고생이여 죽어 아예 넌 질색하여 그저 너 신봉사 참소름이 터져 나오는디 아이를 다시 안고 어거 오지 마라 내 새끼야 너 죽어도 내 못 살고 나 죽어도 네 못 살리라 네 울음 한마디 별 1초 우리간 땅이 다 녹는다 불쌍한 내 새끼야 우지를 마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첫술로도 먹여주마

0: 맞다. 밤이 길다. 아이고 옳지. 이제 날이 밝았구나.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가자 청아 가자.
1: 우물가 두레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 돼지 팽이 헛 더 짚고 더듬 나간다.
0: 여보시오 부인님네. 그 뉘신 줄은 모르나 7일 만에 음이 잃고 처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아이고. 그 우리 아기 그 젖 좀 주시오.
2: 잉? 아이고 봉사님. 네. 아유 예, 예 아기 얼른 이리 주세요.
0: 아이고.
2: 자 많이 먹어라. 아이고 참 여보시오 봉사님. 네. 이 집에도 아기가 있고 저 집에도 아기가 있으니까 어려워 생각 말고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셔요.
0: 아이고.
2: 아유 누가 이 아기를 굶기겠습니까.
0: 아이고, 고맙소이다. 복 많이 받으소서. 아이고 우리 아기 그냥 또 배고프냐? 걱정 말아라. 예비가 그냥 첫 동냥이 아주 이골이 났다 이제. 도사요 도사. 어디냐? 그 어디서 삼백 길쌈을 흐는 곳이냐? 그 이보시오. 그 우리 아기 첫 좀 먹여주시오.
3: 아이고 봉사님. 오니월 태양볕에 어찌 이리 돌아다니시는겨. 우들은 시방 기매고 쪼까 앉아서 쉬는 중인디요.
0: 아이고 쉬고 있는디네 미안하오. 그 우리 아기 젖 좀 먹여주시오. 아이고 고맙소. 아가 이제 저 이제 빨래터로 한번 가보자꾸나. 에 여보시오 그 부인님네들. 대개 귀한 아이 먹고 남은 젖이 있거들랑은 우리 아이 젖째게만 먹여주시오.

0: 내 요렇게 부탁할게.
1: 아이고 이리 어쩐데요?
0: 어찌 그럴까?
1: 우리 애기 저 다 먹이고 다 말라버렸는데.
0: 아이고 그렇구만.
1: 이거 얼마 안 됐지만은 요거 좀 보태보란게요.
0: 고맙소.
2: 저 지도 오늘은 네. 쌀 조금 보태요. 요걸로 죽이라도 쏘 먹여보셔요.
0: 고맙소. 참으로 감사하오. 아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냥. 아이고 너 배부르응의 소리가 난다. 너 배부르냐? 아이고 드릉드릉해. 아이고 그려 그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아주 빵빵하구나. 응?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응?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기득이냐 동네 부인들 턱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자로 산다더라.

0: 고 얌전하여 아비 귀염을 받아야지. 둥둥둥 내 딸, 에하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아이고 내 새끼야.
1: 아이고 펑사님, 집 가다 말고 어찌 그 남의 초가집에 쪼그려 앉아서 애기를 어르고 계셔?
0: 아, 그 우리 딸이 배가 부른지 잠투 좀 어르길래 내 일이 달래고 있어. 어허 둥둥 내 딸, 눈비 내린 뒤에 꽃송이 새벽 바람에 연초록 얼음 구멍 수다리로구나. 둥둥둥 내 딸 초가지 귀염둥이 슬슬 기어라. 어허둥둥 어허둥둥 내 딸 쥐암쥐암 찰캉찰캉 도리도리. 어허둥둥 어허둥둥 내 딸 우르르 깎고. 아 이것이 뭔 소리야? 아 이것이 벌써 애비를 보고 그냥 빵끝 웃는 것이구만. 아이고 그 웃는 입 모양이 틀림없이 지 엄마로다.
1: 봉사님 그리 예쁩니까?
0: 아만 밤 한 줌 사다가 선반 밑에 딱 넣어놓은 거 생쥐들 다 까먹고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거 이제 참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우리 딸과 나하고 이렇게 나눠 먹자꾸나.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청아, 너는 고이 자라거라. 이 애비는 너 자는 틈을 타서 동양아로 다녀오마.
2: 하늘의 도움이라. 심청이 잔병 없이 자라날 때에 세월이 흘러 심청이 6-7세가 되어가니 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앞길을 인도하고 어머니의 제사를 챙기며 아버지를 보살피니.
3: 아버지!
0: 오야, 오야.
3: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어? 네?
4: 그날 밤을 새누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지고 어린아이는 점점 기진할지 동방이 희번히 밝으오니 우물가 물 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조화라고 옳지 인제야 날이 밝았구나. 오! 뭘까 두대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지 한 품에 아이디 안고 한 손에 지팽이 컷 또 짚고 더듬 했다간다.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귀신 주는 모르구나. 초치란의 어미를 잃고 처수를 죽게 되니 이에 첫 조금 매기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주며 도척인들 아니주야 천서를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어디 생각 말고 내일 또 안 꾸시고 오그래도 안 꾸시면 내 자식 온 먹이는들 참아 그 애를 굶기니까 시아인 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호 수복 강령허 없어서 천성을 얻어 먹이랴 이 집 저기 멀다닐 적어 그때요 신봉사가 저 동양에 이곳에 나서 삼배질삼하노라 흐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너금 찾아가 이에 첫 좀 먹여줘 백석 청탄시 내물에 말레오론 부인들께 두둠 더둠 찾아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대개 귀여나인 먹고 나 먼저 이것들 남기에 저 조금 매여주오 저놈 넌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뜨씩 떠주며 맘살이나 허락하니 신봉사 좋아라 감사호 은혜 폐꿀난망이오 전설 만진 보이게 어간 구워집으로 돌아오죠 어통 밑에 죽부대 앉으고 아이로로나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허허 내 딸 배불렀다 아 이제 배가 뺑뺑구나 하고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직이나 좋겠느냐 이? 둥둥 내 딸이야 이도이게 뒤에다 인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험비온 부국이다 남을 헌다더라 너도 어서 어서 자러나 너의 모친 분들 봐도 현철오구야 이제도요 와비 귀형불리 보여라 둥둥둥둥 허허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둥둥 내 딸 내 새끼지 아내 새끼 허허둥둥 내 딸 눈비 산천의 꽃봉이 새벽바람의 연초로 얼음꿍기 수다리로구나 둥둥둥 내 딸 댕기 끝에는 존주식 옷구름에는 비라복수 어떤 빛에 귀래비로구나 슬슬기여라고 둥둥 내 딸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둥둥 내 딸 아나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네 그려 참 아 그 웃는 집 모습 양락없이 너무이다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밥만 좀 사다가 살강 밑에 넣어놨더니 만원 머리까

0: 남은 새양이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밤 하나 남은 것을 찬지덤에 달달 볶아 넣고 나고 두드 먹자 허둥둥내 딸 둥둥둥둥 허둥둥내 딸이야.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하는 대목, 그리고 그전에는 신봉사 장례 후에 한탄하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지난주까지 이제 곽씨 부인이 세상을 뜨면서 아 이제 슬픈 거는 지난주까지 해서 끝났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젖동량 부분도
3: 오,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2: 오, 슬퍼요. 진짜. 오히려 밝은데 더 슬픈 느낌.
3: 맞아요. 이 가사가 네. 아버지가 아기에게 하는 말이
2: 그러니까
3: 꽤 와닿네요.
1: 그렇죠, 그렇죠.
3: 네.
2: 그 전통 사설은 네. 왜 읽으면 항상 때에 따라 다르게 보일까요?
3: 명작이기 때문이죠.
2: 하트님께서도 내 새끼야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날 부르는 소리 같아서 아이고야. 눈물이 납니다.
3: 네, 다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귀여우님께서도 신봉사가 아이를 달래면서 길가에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1: 행복해 맞아요. 보이지만 짠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3: 한켠에서
1: 네. 그러니까
3: 애 배 만져가면서
2: 그렇죠. 아우, 몸도 섭지도 않은데
3: 이 디테일하게 상상할수록 두 분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2: 짠해 진짜 짠해.
1: 저도 막 애를 안고 애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데 애는 계속 울고 맞아요. 막 그때 그 상황이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신봉사는 거기다 눈까지 안 보이니까
3: 그러니까요.
1: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2: 네. 맞아요. 심청이는 결국 김수영 성우 씨군요. 얼씨구 볼펜님께서 네. 좋아하십니다.
3: 다행입니다.
2: 아유 다행이다.
1: 1628님께서 작년부터 저희들 공연을 하는 판소리 대목이라고.
2: 아, 이 대목이.
3: 오~
1: 그러시구나.
2: 그럼 더더욱 와닿으셨군요.
1: 네.
3: 그러게요.
1: 자, 퀴즈 하나 나갈까요?
3: 네, 드디어 심청이가 등장을 했죠. 판소리 여러분 눈대북정 판슐랭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2: 네.
3: 젖동량으로 어린 딸 심청이를 키운 신봉사의 사랑이 지극했는데요.
2: 네.
3: 청이를 향한 신봉사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신봉사가 이것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나눠 먹자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찹쌀떡, 2번 밤, 3번 번데기.
2: 네. 여기서 시앙지, 그러니까 생쥐가 갉아먹고 남은 걸 나눠서 먹자.
3: 네.
2: 그러니까 작은 조각도 나눠서 먹자. 이런 네네네. 의미였었어요. 그죠?
1: 네.
2: 네. 자, 찹쌀떡, 밤, 번데기 네. 중에 무엇인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마무리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판슐랭 들어가 볼까요?
3: 네. 요즘 유럽은 빨리 온 폭염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2: 네.
3: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판슐랭은 조금 일찍
2: 뭐야, 남양 특집이에요?
3: 남양 특집의 대명 사사사사 여우 이야 기기기기 에콰 넣어주시네요. 천년 여우 우우

0: 바우야, 너의 어머니 좀 나으셨냐?
1: 아니, 차도가 없으셔.
0: 그래? 아유, 큰일이네. 네가 그리 지극정성인데 차도가 없으니 참. 어디 가서 장생초만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 텐데, 그치?
1: 어, 뭐라고? 장생초?
0: 그래, 만병통치, 명약이라잖아.
1: 진짜? 야, 그게 어딨대?
0: 그건 나도 모르지. 언젠가 성황당에서 얼핏 들었을 뿐이야.
2: 어인일로 이 삼신할매를 찾아왔을 거. 장생초를 구하고 싶다고.
1: 예, 장생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2: 곱게 포기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1: 안 됩니다. 저는 꼭 어머니를 구해야 돼요.
2: 네 엄마 병 고치려다 너까지 죽어. 많은 사람이 장생초를 구하러 갔지만 한 사람도 살아온 적이 없다고.
1: 예?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대체 장생초가 어디에 있는데요?
2: 그래, 알았다. 장생초는 천년호라는 호수에 피는 불꽃인데 거긴 둔갑을 부리는 여우들이 천년 동안 살고 있지. 그래도 가겠느냐?
1: 세상에, 달이 떴는데도 어쩜 이렇게 캄캄하지? 게다가 공동묘지라니. 배는 왜 또 고픈 거야?
3: 서방님, 저하고 같이 살아요. 네?
4: 서방님, 저는 어때요? 저하고 살아요. 네?
1: 여기가 천년호수인가? 저게 장생초구나.
4: 저런 불안당 같은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3: 저놈이 장생초를 훔치네?
1: 이만하면 되겠지?
4: 당장 그 장생초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1: 절벽이다!
3: 아무도 천년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5: 저 이제 정신이 드셨어요?
1: 누구세요? 내 장생초. 내 장생초는 어디? 여기 있구나.
5: 도련님이 쓰러져 있을 때도 그 풀꽃을 꼭 잡고 계시길래.
1: 아, 고맙습니다. 전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5: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1: 난 가야 돼요. 어머님이 위독하시거든요.
5: 정 그러시다면 제가 부축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색시는 산속에서 혼자 사시나요?
5: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과 같이 약초를 캐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됐답니다.
1: 아, 그래요? 무서울 텐데 참 안 됐습니다. 집이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0: 바우 청년은 산골 당자의 도움으로 집까지 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장생초를 드시고 깨끗이 병이 낫고, 게다가 낭자와 혼인까지 했으니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아이고, 이 며느라가.
5: 아, 예.
0: 이거 같이 먹자꾸나. 이? 너는 어째 그 부모는 통 먹지를 않아?
5: 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얼른 나가서 숭늉 떠올게요. 인간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자꾸 먹으라니. 참, 100일 동안만 들키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만약 들통이 나면 엄마가 주신 붉은 구슬로 둔갑하면 그뿐? 아, 그나저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네. 아, 안 되겠다. 우리 집 달기라도.
6: 아유, 얘들아. 아니, 누가 말이다. 우리 집 시암 닭을 훔쳐먹었는지. 아이고, 저것 좀 봐라. 마당에 닭 잡아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1: 뭐야. 들짐승 짓인가 봐요, 어머니.
5: 아이고, 이러네. 다른 집 닭을 잡아먹어야겠다.
7: 아이고, 이상야. 아, 요즘 말이야. 동네 닭들이 그냥 밤마다 하나씩 사라진디야.
2: 아이고, 우리 집은 오리가 없어졌어.
6: 그래?
2: 아이보게 파우, 자네 집은 별일 없는가?
1: 전 씨암탉을 잃어버렸잖아요.
6: 어허, 이쯤 되면은 그 사람의 소행이 아닌 것 같어. 아니, 얘야. 아이고, 빨간 게 뭐냐? 아이고, 참... 귀해 보이는구나. 어디서 났을까? 아이고, 이거 이 시애미가

0: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어째 왜 싫어? 아유 싫으면 이따 여기서 받아라.
1: 아니 그게 아니라 주운 건데요. 네 그냥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0: 그래야 아이고 잘 생각했다.
1: 어떡하지? 저 빨간 구슬 없으면 조화를 부릴 수가 없는데. 구슬이 없으면 담장도 못 넘고 닭도 못 잡고 얼마 안 남았는데.
2: 그날 밤 구슬 없이 닭을 훔치러 간 여우 색시는 그만 덫에 걸리고 놀라 달아나는데
1: 진짜 잘 잔다. 이제 3일만 버티면 된다. 3일만. 깜짝이야. 아우 배고파. 며칠 못 먹었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다.
0: 아이고 갑자기 목이 마르네. 물을 안 떠났네. 부엌에 남은 숭늉이 있을라나 몰라. 어? 아이 저 바우야. 바우야, 너 그만 자고 일어나 보거라.
3: 예, 어머니. 왜요?
0: 아니, 바우야, 그...
3: 왜요?
0: 아이고, 네 색시가 말이다. 닭을 통째로 잡아먹고 있구나!
3: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0: 조용히 하고 방문 살짝 열고 네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봐봐, 어?
1: 서방님... 혹시 보셨나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3: 아니야. 난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1: 놀라지 마세요, 서방님. 여우인 제가 사람이 되겠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사실 저는...
3: 그랬었군요. 가엾어라. 내가... 뭐 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전 틀렸어요. 다시 천년호로 돌아가야 돼요. 붉은 구슬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어머니가
4: 아이 여우 같은 것이
1: 정말.
4: 우리를 속여.
1: 여우 나와. 여우
4: 나와. 여우 나와.
0: 아우 바우야, 넌 이쪽으로 오너라. 그서
3: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지도 마세요.
4: 넌 빠져. 당장 저 여우를 죽이세.
1: 구슬. 제 구슬. 어머니 제발 붉은 구슬을 주세요.
0: 안 된다.
3: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내 색시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4: 야 이거 바우도 한 패다 이거.
5: 맞아.
4: 같이 죽여버려 그냥.
5: 같이.
3: 그래요. 차라리 잘 됐어요. 죽으나 사나 제 색시라고요.
2: 그때 바우의 어머니가 붉은 구슬을 몰래 여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1: 어머니 고맙습니다.
5: 내가 떠난 후 만약 여기 두 분을 괴롭힌다면 그냥 두질 않을 것이다.
1: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3: 색시 가지 마요. 날 두고 가지 마요. 색시 가지 마요.
2: 여우 색시가 그렇게 떠난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운의 집부터 온 동네 집집마다 누군가 닭과 오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여우가 빚을 갚은 거죠.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였습니다. 페이드 아웃 듣고 왔습니다.
1: 1302님께서 세 분 케미가 너무 잘 맞으시고 짱이래요. 아오.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2390님이 수영성우님의 그 역시 천의 목소리라고 심청이 애기 우는 연기 정말 실제 같아요.
3: 오, 다행이네요.
0: 역시 프로는
3: 걱정하고 있었는데.
0: 네, 배고픈 애기 울음 뭐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네. 네, 졸린 거 다.
1: 오늘 대본 받았을 때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3: 당황스럽다기보다 제가 사실 이런

0: 배역을 예전에도 하고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그때는 제가 20대 때였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대한 애기처럼 해야지 이랬다가 네.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거 진짜 애기 키워보신 분들이 아시면 어떡하지 모른다는 거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성우들 중에서도 약간 그 애기 키워보신 분들이 더 아역을 잘하세요.
2: 그러니까.
0: 직접 겪었어요. 예.
1: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김수영 성우의 디테일. 아유. 이제 심청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소리의 변천사도 아유, 예. 이것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고 선물의 주인공도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판슐랭 퀴즈. 청이를 향한 신봉사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신봉사가 이것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1: 네.
0: 정답은 2번 밤이었고요.
1: 네.
0: 네, 1022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2: 2059님께서 흥겨운 곡도 있지만 또 힐링도 되네요.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국악하시는 줄 알았는데 게스트로 나오는 분들이 또 젊으셔서 놀랐다. 내일 네. 뭐 저기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나눠주셨고요. 네.
1: 뭐 국악의 날 축하 메시지 하나 안 하십니까?
2: 전 국악인으로서.
0: 전 국악인으로서. 네,
1: 현성우 전 국악인으로서.
2: 현성우이지만 네. 국악 버전은 원탑이잖아요.
0: 네. 아 그렇죠. 네. 국악인 DNA가 있죠.
2: 네네.
0: 뭐 축하드리고요.
1: 자 시간 다 됐습니다.
0: 네. 라디아
2: 예. 눈빛이.
0: 벌써.
1: 아 진짜 시간 다 됐어요.
2: 애정이 하나도 없어.
0: 가자.
1: 자 조심히 가시고요. 현성우 전 국악인 김수영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네.
2: 성우의 날도 하나 뭐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2: 네. 자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지 뭐 우중충합니다.
1: 네.
2: 네 피로감이 좀 쌓일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건강관리 스케줄관리 컨디션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시대
1: 파티의 상사됩니다. 내려오. 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 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요즘 해가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떠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는 오전이 꼭 오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던데요. 반대로 저녁에는 해가 게으름을 피우죠. 7시가 지나도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춰서 시간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낮이 긴 요즘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더군요. 물론 낮이 길어서 더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길어진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진 낮만큼이나 우리 청춘도 더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고백화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렸습니다. 고백화, 묵기월, 안비취,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였습니다. 길어진 여름 낮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가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오히려 보너스처럼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좋기도 한데 저녁 때 되면 퇴근해야지 하는 분들은 보통 일몰 시간으로 이 석양 혹은 노을이 어떻게 지고 있는가로 시간을 가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아직도 낮이네 하면서 몸이 더 쉽게 지치는 그런 기분도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해보기에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뭐 알뜰한 계획도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은 긴 낮 시간만큼이나 더 느긋하게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낮에 소나기가 이렇게 확 하고 내려서 지금 좀 이렇게 어둑어둑한 느낌이라서 평소에 대낮 같던 분위기와는 좀 다른데요. 이런 날 낮잠 자기 참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라디오 듣기에 더 좋은 날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개표 방송 보면서 밤을 새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개표 방송에 그 접전 그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다. 표는 투표는 했으니까 이러고 저는 일찍 잤는데 아마 뭐 본인이 이렇게 응원하고 기대하던 후보가 당선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반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뭐 누가 됐든가 간에 이미 이제 그 선출이 된 이상 모두가 선출되신 당선되신 모든 분들이 뭔가 좀 팍팍한 우리 삶의 이 흥보가 중에 그 도승이 나타나서 흥보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도승 같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흥보가 중에서 도승이 흥보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 그리고 흥보 집 짓는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도승이 나타나서 집터를 잡고 그 집을 지은 계기로 흥보네 집이 이렇게 차차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하죠. 우리 살림도 좀 차차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향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이렇다시 설리울제 이때야 박흥보를 살리량으로 중이 올라오는디 중아 나온다 중을 나온다 어리 언유 다 떨어진 송낙 이 송지고 저리도 송지고 노당 지은 장삼 실뒤를 뛰고 제골에 많이 달아 저절 저골 저가글 저알 흐르는 걸 흐들거리고 올라갈 때

뭐가 아니.

서서 한번서울 당도터니 일명장은 아르시오. 5대 천사 3대 업제

이때여 흥보가 대사가 가르친 대로 이뜬 옷만 뜯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하루는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새겨보는디 교동자 갈것자 삼월 삼지려울 넷째 봄춘자가 주시고 행마 분분 도하유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실실 동북구다짜 나부정

쉬고 빌어간 건 김생수 나는 건순 세조라 쌍쌍이 왕 내군이 제비 준

그거는 당구와주소.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렁 실건 실건 실건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 수군 대짜고 든 놈 소짜고 든 놈 끌든 놈 헐미든 놈 가리든 놈 멍치든 놈이 그저 꾸여 꾸여 나오더니 흥보지 벌진 난디

0: 벌지. 어?
1: 안방 중문 소소리 대문 벽제 아그다랑이 더욱 좋다. 천석치기 반문서와 만석치기 논문서와 백과목 논문서가 가득

탐숭도 있고 사랑치 볼짝시면 각장장판 소리마장 완장밀창 화중문가 대부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적 주역이며 이백두시 동사령은 최하우로하고 모두 다 버렸나니 뭐가 좋아라고 유보하라 유보하라 큰 자식아 건너는 발을 건너가서 너 큰아버지를 모시고 끊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어르시고 촌도 좋네 이리렁성 저리렁성 흐트러진 근심일라

안향년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도승이 흥보 집터 잡아주는 대목 그리고 흥보 집 짓는 대목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 씨. 지난주에는 과로로 어지럽고 해서 119 타고 입원했다가 고흥 왔는데 아직 어질어질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좋은 방송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날씨가 더우면서 아마도 또 더위 관련해서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희 PD님도 지금 마스크 쓰시고 아주 아주 골골한 상태이신데 다들 아프지 마셔야죠. 계절이 또 좀 더 깊어지면 어느 계절이든 더 깊어지면 아픈 분들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쪼록 잘 드시고 잘 쉬시고 해야 합니다.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났다는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750님께서도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서도 입창 중에서 뒷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이창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창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 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글로 만나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황병기 명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에 담긴 죽파 김난초의 가야금 산조 만나보겠습니다. 김죽파 명인은 8살 때부터 할아버지인 김창조 명인에게 가야금을 배웠고요. 가야금 연주자로 최고의 명성을 떨쳤지만 결혼 후 20여 년간 평범한 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죠. 1979년 가야금 산조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고 첫 독주회를 여는데요. 그 독주회에 대한 이야기와 1982년 무렵 김죽파 명인의 모습이 담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79년 죽파는 나이 68세에 세칭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그해 가을 국립국악원의 초청을 받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가야금을 배운 지 60년 만에 가야금에서 손을 뗐던 때로부터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연주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연주회에서 그는 긴장한 나머지 박수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산조 연주는 기대했던 대로 완벽했다. 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다듬어져서 민속적인 한을 예술적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산조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죽파는 사직공원 근처의 조그마한 한옥에서 조용하고 건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루에 6-7시간씩 가야금을 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없어 젊은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체력이다. 가야금 연주회에는 빠짐없이 쫓아다니고 현대 창작 가야금 곡도 즐겨 들으면서 진취적인 평을 한다. 그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소문이 나 있다. 청각이 예민하여 한 올의 음정 차이도 족지

집게처럼 집어내어 지도하며 제자의 가야금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면 그의 노안에 번쩍 광채가 인다. 음악가라 할지라도 주파처럼 음악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음악은 이제 그에게 있어 신앙이다. 주파의 손가락들에는 70년의 피나는 공력이 들어있다. 그가 뜯고 퉁기는 소리 하나하나는 기암괴석처럼 비범하고 흔들고 주무르는 여음 하나하나는 심산의 운무처럼 신비롭다. 78세의 고령이지만 주파의 가야금 산조는 작년보다 금년이 가락으로 보나 연주 기교로 보나 더욱 무르높고 있다. 과연 예술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술가는 죽을 때까지 정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우리 시대의 음악가가 아닐 수 없다. 김주파의 가야금, 김동준의 장단으로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부터 세산조시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김죽파의 가야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무리부터 세산조시 대목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김죽파 명인의 가야금 연주도 연주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준 명인의 장구장단이 가야금 가락이 호흡이 이렇게 좀 늘어나거나 좀 당겨지거나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낚싯대로 이렇게 낚아채듯이 가락을 낚아채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가락을 꿰고 있으신 거구나. 아, 이 정도면 장구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를 하는 정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오늘 들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이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982년 4월에 황병기 선생이 쓴 죽파 김난초의 가야금 산조라는 글의 일부분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끝곡은 경기잡가 달거리 준비했습니다. 강효주의 소리, 이동훈의 해금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방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어머니들의 노래 중에 가장 박력 있는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신안의 논 매는 소리 어이코 난지나 해 들었는데요. 강부자 외 여러

0: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라도 신안의 논매는 소리 들으면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생각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내드리는 이 노래는 이제 벌교 쪽에서 녹음이 된 음원인데 아마 이분의 목소리 들으시면 세상 나한테 제일 친절한 약간 이모의 목소리를 듣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1: 성균님 내 본을 받고 성균님 내 건철 받세 성균님 내 본은 맹당 잡어 성균님의 좌증허세 저에게 모리미세 성균님의 본을 내라 성균님 내 맹당 잡던 성균님 내 태공 잡든 성주님네 머리 잡든 성주님네 이수 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밑먹은 소태 밥을 지어 새술로 더 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수 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다리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써요. 흙으로 진난 집을 흙하니 세천국 사마시계 해동조선 전라자도요 관을 다니시고 연을 뒤면 하고 입시면 관은 다 보송군이요 면은 벌교면이요 안진 그 하늘 봉님 안진 그 하니요 해로서는 병인연 햇물이요 달로서는 삼월 상달이요 날로서는 한소모 이른 날이요 가문은 아무새 가문이요 증중은 아무새 증중이라 하고옵니다. 우리다 성주님네 맹당잡든 성주님네 태공잡든 성주님네 오리잡든 성주님네 또 난기로 진난 집을 하고 아니 다리를 쏘요 도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쏘요 흙으로 진난 집을 흙아니 다리를 쏘요 흙돌 다려 동토가 분하였다 하고 있기에 성주님 전에다가 이 증승을 드리려고 동에는 천개수 남에는 제개수요 서에는 백개수요 북에는 희개수요 중앙은 환개수요 월득수 감정수 오정수에 폭포수에 흐르는 물을 길러다가 중탕에다가 머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하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신연백모 시친 옷을 낱낱이 갈아입고 안두지를 흐르다가 시리찬 갱빙 짓고 밭두지를 흐르다가 온솥에다가 밥을 지어 지름든 채수에다가 장든 나무새에 머리 큰 고기에다 촛불에 영등에 촛불 밝히시고 빛 좋은 강아지에 맞춘 안주를 바치시고 성주님 전에다가 구화 대특으로 이정성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씨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이라 이 바로 3, 9월 40월 5동이 6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

0: 심었고 재물에 손잡고 예다 관제 구슬없세다 예다 이 우리 성조님 내가 예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예다 역살 소살을 막아놓고 재물에 손자살 자손에 근심살 입담해담 무진여로 관제 구슬을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대부로 태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정조 가야주시자고 성조님께 이 정성을 드립니다.
1: 목소리가 참 포근한 그런 느낌이죠. 성주풀이 들었는데요.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창작병창인데요. 신수궁가 정남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정남희 명의는 가야금 병창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신 분으로 또 많이 유명한 분이죠. 정남희의 가야금 병창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삼단산관 선녀들이 심소재를 보내고 사고로 버렸는디 태물 전학 타고 난기생은 난 타고 구름 타고

시상음식이 아니라 다리반 유리반어 호바 반두 담고 한가운데 삼천 벽돌을 쨍그렇게 보였다. 소궁 풍류가 낭자한다. 왕

창작 병창 들었습니다. 신수군가였는데요. 정남이의 가야금 병창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 조예가 깊어 손수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세종대왕의 음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음악을 듣던 세종은 편경 중에서 한 음이 높다고 지적을 했고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음정이 틀린 것이 있었다고 하죠. 세종대왕 때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중 한 곡이 바로 여밀락입니다. 여밀락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와 관련이 있는 음악입니다. 125장으로 된 용비어천가 중에서 1장과 2장, 3장, 4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5장을 노래한 음악이 바로 여밀락인데요. 하지만 요즘 연주되는 여밀락에서는 노래는 부르지 않고 웅장한 관현악 합주로 연주가 되곤 합니다.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기자는 뜻이 담긴 음악인데요. 옛 임금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고요. 조화롭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음악

음악이어서 그런지 여밀락을 들을 때마다 화평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밀락, 오늘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승평 만세지곡 1장 보내드립니다.

0: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여밀락 승평 만세 지곡 1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 세종실록에 이 여밀락이 처음으로 기록된 날이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밀락의 뜻을 기리기 위해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정했죠. 내일이 바로 제2회 국악의 날입니다. 올해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국악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운영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과 전시, 학술, 체험 행사 등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4시부터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2가 방송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노래가 좋다가 그래서 저희는 결방이 되는데요. 명인이 온다는 함께 잘 감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곡은 수경낭자전 약 구하러 가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PD님께도 그리고 아까 고흥 이한식님께도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백할림 겨진이는 수경낭자 살리려고 낭자의 우소와 부재기며 들기은 걸 가지고 천태산을 찾아갈지 옥류동을 지내야 옥대관을 들어가지 옛집은 있다마는 주의로 어디간 고그 산을 넘어가니 망망창해 강도의 빈배 하나 메우거나 그대 올랐뇨 부장내여 뱃머리여 붙여놓으니 마르기가 풍났다 가는 대로 놓아갈지 망망은 창에 이어탕 닦는 물겨울이라 백빈주갈마이는 호주로 나눠들고 삼상의 기려지는 한소로 떠나든다 양양연을 들어가니 또한 고운 여자 삼삼오배를 메고 자유거리공로에 건나 동남으로 바라보니 창원산 높은 집은 낮양오가니며 눈앞을 보이지 그리 눈푸른 소상반중이 아니냐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늙은 오목지려 편주로 흘리자 도대치며 거는 노래 시상의 약도 많고 드는 갈도 많건만은 정비일 가리고 임산

꽃대는 천태사진가 부른 말은 가림이 반기듣고 적을 가는 전우인네 천태산 가는 길이 부대쯤 있나니까 소래초 못 건만은 장난가거득 소재 못 들은 지가는구나 한 곳을 나다르지 물 가운데 일란산이 하나를 뭐야 안는 듯 그곳에 배를 메고 산을 올라 군다 뭐지 이곳에가 천태산인가 높은 산 금한 곳이 정치 없이 가로라니 보정자제야 향연 나는 천태산도 갓도 갔다 으또 간 부여동자 무신 부를 대유가며 자지공부라건다 한림의 반김으로 노인한 거리 나를 비우캐는 불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침의 광안 주름도 흘려오고 낮이면 십주산 자동의 사운디 사모님은 명적으로 수정낭자 살지려고 밝은 눈을 캐는다 말이 맞지 못하며 인혼불결을 허였구나 한림이 허망하야 무아지 생각을 짚은 별의 존경소래가 구역은 또 들리거나 그곳은 자제어가니 죽음하는 남자가 나갈 뒤로 천일시기로다 돌을 모려 들어가니 노승 하나 잃어서 읍하며 거는 말이 소승이 고대에 널지요 대벽도 심은 뿌여서 대속객을 보디 우대였는디 으뜻인 그자요 한림비 살펴보니 생장은 꽃처지로 눈은 소상한 물줄 같고 서리가 전두 눈에서 은 얼굴로 보였고 그 다음 간두기 밥은 양의 개청 처접하

0: 낭여의 그루를 그날 노승이 받아오더니 그게 이게 옷을 줄은 내가 무가르시나 일생일사는 재앙도 면치 못하건대 그게 그는 낭자와 인연이 부족하오대로 낭자하고 그 죽음을 하나를 주시더니 애교워지 며느리까 옥황상지 분분해요 낭자하고 맥주닫고 쓰다시 병을 주라시며 예약을 보내주시더니다 창업병을 부르니 해놓은 낭자인 부의 사문도요 백옥벽을 다 분부르 낭자 집을 입에 놓고
1: 판소리 수경낭자전 중에서 약 구하러 가는 대목을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욱삼재, 한시준류 단소 산조를 들어볼 텐데요. 최욱삼 명인은 보통 최욱삼류 가야금 산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기록에 보면 최욱삼 명인은 항상 대금을 들고 다녔다. 아, 그래서 그게 칼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욱삼 명인은 실제로 단소 연주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최옥산 명인의 제자로 한시준 명인이 있고요. 이 한시준 명인이 1960년대에 또 이렇게 그 가락을 더 짜서 이렇게 기록 음원을 남긴 건데요. 그걸 또 이동신 명인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스름, 중몰이, 안땅이라는 가락이 되어 있는데 안땅 가락은 이 장단을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이 진도 식김구세에서 연주되는 흘림 장단 네 박자리 덩, 딱, 쿵, 딱, 쿵, 따구, 쿵, 쿵, 쿵, 딱, 쿵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옹해야 장단이라고 옹해야 어저씨고 옹해야 할 때 덩덩덩덕 저희가 잘 아는 동살풀이류의 장단 어쨌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네 박자리 장단인데 휘몰이보다는 조금 느린 이런 어떤 미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신의 단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동신의 단소 연주로 최옥삼재 한시준요 단소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나나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차영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곶싸움놀이, 기점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한 아리랑 무대도 이어지는데요. 올해가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의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2호가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축제, 도심 속 나들이처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6월 9일

10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선 국악주간 기획 공연 산조가 펼쳐지는데요. 첫날인 9일엔 산조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를 만나는 산조 명인전, 10일엔 춤과 산조가 어우러지는 산조의 몸짓,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 제례악과 사직 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굿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선 6월 5일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이 펼쳐집니다. 중국 산둥성 경극원과 잡기단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예술과 중국 전통공연예술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서로 다른 전통예술이 만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립부산국악원에서도 6월 5일과 6일 다양한 국악주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 공연과 함께 기획전시 풍류의 정원도 마련되는데요. 야,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국악주간엔 가까운 지역의 국악원을 찾아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엄지 바로 옆 두 번째 손가락을 검지라고도 하지만 집게 손가락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 손가락이 엄지와 함께 물건을 집는 역할을 하기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또 한자로는 밥 식자를 쓴 식지라는 이름도 있으니 음식 맛을 보는 손가락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나왔을 것으로 보곤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도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가장 아이러니한 이름이 네 번째 손가락에 붙여진 무명지라는 이름이죠. 이름 없는 손가락이 이름이라니요. 이 이름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처럼 뚜렷한 기능이나 특징을 내세우기 어려워 굳이 이름을 붙일 만한 특징이 없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무명지라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을 맛보거나 저울 때 쓰는 손가락이라고 약지라 불러왔고요.

서양에선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라고 링 핑거라고 부르죠. 이 세상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시들이 있지만 어딘가에선 약손가락처럼 또 어딘가에선 반지 손가락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오드리의 연주로 핑거스냅 들으면서 6월 4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손가락 이름에 얽힌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고대 중국에선 이름 붙일 만한 특징이 없다고 무명지라 부른 손가락을 우리는 약을 맛보거나 저울 때 쓰는 손가락이라고 약지라 부르고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라 링핑거라고도 불린다는 거.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차이죠. 사실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도 약하고 혼자서는 잘 펴지지도 않을 만큼 독립성도 약한 손가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한약을 맛보거나 숟가락 위에서 물약과 가루약을 섞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의식 중에 꼭 이 약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게 된 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약지로부터 심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혈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서로의 약점을 사랑으로 채워주겠다는 의미로 가장 약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에겐 이 넷째 손가락이 약손가락이라 왠지 이 손가락에 약효를 더해주는 영험한 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각자의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약을 저을 때 꼭 네 번째 손가락을 쓰는 것처럼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일에 꼭 특정한 손가락을 쓰는 습관이 있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또 다섯 손가락 중에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이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드시는지 또 어떤 손가락이 제일 못나 보이고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 손가락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이름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른 내 손가락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마침 손가락 길이로 보는 성격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검지와 약지,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이 더 긴지 혹은 길이가 같은지 알려주세요. 이 성격 테스트 결과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심플의 연주와 노래로 여영 이별이로구나 이별가 듣고 올게요.

심플의 연주한 노래로 여영 이별이로구나. 이별가 듣고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 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1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또 개별 문자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 맛있는 라디오 코너들이 평소와 다른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부 순서를 바꿔서 어제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미리 만나봤고요. 어제 못 온 보미자 씨가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잠시 후에 어떻게 먹어 봄이 좋겠는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국악의 날을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싶어서요.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특별 생방송인 만큼 평소에 금요일과는 다른 구성으로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까요. 내일 국악의 날 저녁도 만나와 꼭 함께해 주세요. 자,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현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보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난 잡아 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바람도 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에요 해주셨는데 저는 출근을 하는 길에 상암동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첫 번째 손가락 최고죠.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이런 거 우리 엄지척이라고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9249님 무명지는 처음 들어봐요. 약지로 익숙하죠. 다섯 손가락 하나하나 소중하고 셀모가 있는데 무명지 이름이 없다니 아유 약지가 많이 서운하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약 먹을 때 꼭 필요한데 그쵸? 승승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약지를 무명지라고도 하는군요. 소나기가 한 차례 온 후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반가운 온도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 시원한 바람 얼마나 소중한지요. 대대강님께서요. 비 내릴 듯 흐릿한 이곳 날씨 우리 음악이 아름답게 흐르는 만나와 같이 하며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이 다섯 손가락 모두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죠? 3033님께서요. 저는 손가락에 손톱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웬만한 성인 여성 크기 정도라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이 손톱이 또 유난히 작은 분들이 계시고 또 손톱이 유난히 또 면적이 손가락에 비해서 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엄지 손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엄지 손톱이 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윤혜성님께서요. 아까 그 성격 테스트 제가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길이 근데 우리 윤혜성님께서 둘째와 넷째가 비슷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지요 답변을요. 자, 검지와 약지의 길이가 비슷한 유형은요. 평화주의자랍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한번 화나면 과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윤혜성님 성격과 맞아 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라디오를 켜니 춘향아 우지 마라 하네요. 오늘 춘향이 이몽룡 기념일인가요? 소리가 애절하네요. 오늘도 만나 들으며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늘 주제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들려드렸던 음악은 이 춘향이와 몽룡이의 이별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춘향이가 손가락에서 옷가락질을 빼서 이렇게 이몽룡을 줍니다. 그 손가락이 나와서요. 우리 피디님께서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9193님께서요. 만나에 문자 보낼 때 양손 엄지가 신나서 보내요. 아유, 그 엄지 참으로 고맙네요.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곰보타령.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허자 누나 봄이자 이번 주는요 하루 늦게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저도 저희 동네에서 투표하고 바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느라고요. 아니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특별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러분, 자가 봄디도 내일 특별 생방송을 예고했으니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겠죠? 네, 바로 작년부터 국가기념일이 된 국악의 날이죠. 근데 이 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지정된 건 세종대왕이 만드신 여밀락이라는 음악이 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짜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요, 이 국악의 날 전야에 어울리는 여민낙 반찬을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여름엔 민어와 낙지, 줄여서 여민낙이라고요. 여름철 대표 보양 생선 민어에다가 타우린이 풍부해서 사시사철 스태미나 음식으로 사랑받는 낙지까지 더하면 얼마나 기운나는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사실 국악의 날 전야라고 일부러 여민낙에 끼워 맞추긴 했지만요. 초여름부터 심상치 않은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

한 보양식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은 민어와 낙지를 활용한 여러분만의 여름철 보양식 레시피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샵 0301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레시피도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아까 들었던 전병훈의 곰부타령에도 민어가 나왔죠. 영의정, 고래, 자의정, 숭어, 우의정, 민어, 승지, 전복, 한림, 병어, 옥당, 은어, 대사관의 자가사리, 때마는 송사리 한번 다 들어볼게요. 이날치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어류도감.

한섬이너 주석 오징어 한리 박대대사 성주목 방첨사조개 해운군막 대평산청어군수 해구현가몽어 조부장조기 부별라 지장대승대 청다리가오리 좌우나졸 근근무조리 상어술 치눈치 준치멸치 삼치가재 개구리까지

이날치의 연주와 노래로 어류도감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목요일에 포배로운 맛을 찾아온 저 보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국악의 날 전야에 딱 어울리는 여민낙 만찬, 여름의 민어와 낙지라는 타이틀로 여름철 보양식 레시피를 부탁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민어와 낙지를 어떻게 요리를 해주셨을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는 민어는 안 먹어봤어요. 맛을 모르겠는데요. 낙지 탕탕이 그리고 낙지 볶음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요, 요즘 낙지가 안 잡혀 그러는지요, 비싸졌어요. 그러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낙지가 참 어떻게 해도 맛있죠. 김인설님께서는요, 민어와 낙지, 미나리, 쑥갓 넣고 전골 끓이면 여름, 최고 여름철 보양식 된다고요. 너무 차갑게 먹으면 안 좋아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쑥갓하고 참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죠. 자, 그리고 7426님께서요. 보미님, 퇴근하고 혼밥으로 콩나물 국밥 주문했어요. 저는 약지가 검지보다 더 길어요. 만나 요리 비법, 지난주에 김치찌개 비법 듣고 맛나게 끓여 먹었답니다. 오늘 민어와 낙지 요리법도 너무 기대돼요 해주셨는데, 아, 여기서 요리법 들으시고 또 해 드실 거지요? 네. 자, 한번 볼게요. 00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민어 매운탕, 애호박, 미나리, 청양고추, 민어 두 마리 준비하시고 내장 제거, 지느러미 제거 후 무, 호박, 미나리 썰고 양념장 만든 것을 같이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민어는 탕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자, 그리고 3033님께서요. 저는 순살, 민어, 낙지, 해물찜을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민어를 살과 뼈를 분리해서 잔가시까지 제거해서 한입 크기로 자르고요. 해감을 한 바지락, 홍합하고 삶은 문어, 그리고 해감한 낙지를 삶아서 준비하고 난 뒤 멸치 육수에다가 문어, 낙지, 바지락, 홍합, 미더덕, 썰은 민어 넣고 난 뒤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레몬즙 넣고 맨 마지막에 콩나물, 미나리, 청양고추, 양파 넣고 녹말물까지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전분을 넣어서 좀 걸쭉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승승장군님께서요. 민어와 낙지 요리 재료가 너무 어렵네요. 민어와 낙지 맑은 탕 어떨지요? 저도 민어 요리는 안 해봐서 오늘은 배워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사실 이 민어가 탕으로 끓이면요. 우리 이렇게 맑은 탕이라고 하죠. 맑게 끓이면 정말 포코얗게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사골국무 같은 그런 아주 깊은 맛이 나잖아요. 정말 한 숟갈만 떠먹어도 몸이 저절로 보양이 되는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맑은 탕으로 하면 참 맛있어요. 또 윤혜성님께서도요. 민어 맑은 낙지 맑은 국이 최고입니다 해주셨네요. 맑게 끓인 민어탕도 참으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36님께서요.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민어탕을 맑은 육수물을 내서 바지락 조개를 넣고 향긋한 미나리 넣고 마무리합니다 해주셨어요. 여기에 낙지도 같이 넣으면 아주 맛있겠지요. 2305님께서는요. 민어는 구워서 먹고 매콤 낙지 볶음을 먹고 마무리로 소면으로 같이 먹으면 진짜 맛난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 매콤 낙지 볶음에 소면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아유, 아는 맛이라 더 힘드네요. 참기가. 자, 계속해서 여름의 민어와 낙지 여민낙 만찬에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품이자의 민어 낙지 포양식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자, 이번엔 가사에 여민낙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새호락.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와 노래로 새호락 듣고 왔습니다. 6230님께서요. 여밀락 발음은 여민락이 아니고 여밀락입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은요. 여름엔 민어와 낙지 요걸 줄여서 여민락 만찬을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고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저는요. 사실 여름이라 귀차니즘이 또 발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해보려고요. 솥밥이요. 민어와 낙지를 올려서요. 한 번에 영양 가득 먹을 수 있는 솥밥 만들어서 먹으면 참 간편하고도 영양 만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내주셨거든요. 포나명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민어 낙지찜은 어떨지요? 제가 고등어 낙지찜을 해먹은 방법으로 갖은 양념을 넣고 민어를 넣어서 푹 졸이다가 낙지를 마지막에 넣고 대파를 넣으면 고추장에 매콤함과 다진 마늘, 양파와 호박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과 놀러 갔을 때 제 손톱이 길고 예쁘다고 매니큐어를 칠해줬는데 집에 와서 손이 너무 더워서 다 지웠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니 새로웠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우리 노래가 분위기를 압도하는 듯 웅장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매니큐어 한 번씩 바르면 또 기분 전환으로도 좋죠. 자, 민어 낙지 찜도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갖은 양념은 참 맛있지요. 자, 그리고 9249님께서는요. 낙지는 낙지볶음 만들어서 밥에 비벼 먹어도 참 맛난데 민어는 일상적으로 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 아무래도 네, 우리 민어가 가격대가 살짝 조금 있어서 그렇죠. 자, 근데 이 민어를 전으로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네, 전으로도 맛있고 민어는 그냥 뭐 푹 끓이게만 해도 참으로 맛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네,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날씨

0: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서울 광화문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 일원에선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으로 시작해 줄타기 공연도 펼쳐지고요. 800여 명이 함께하는 합동 길놀이와 고싸움, 그리고 민족의 소리 아리랑 공연으로 국악의 날이자 국악주간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다행히 내일 공연이 열리는 시간은 광화문의 하늘이 맑을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 비가 지나겠고요. 강원과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와 구름 덕분에 더위는 조금 쉬어갈 텐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 춘천과 청주 2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영남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남겠습니다. 대구 29도, 포항은 31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화전몽 밴드의 연주한 노래로 얼음꽃 듣고 왔습니다. 7564님께서요. 낙지랑 민어 넣고 매운탕으로 끓이면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침고이네요. 2379님께서는요. 민어 낙지볶음이 생각나네요. 민어는 살을 발라 맛술과 소금으로 밑간한 다음 낙지는 한입 크기로 썰어내고 팬에 기름 두르고 마늘 대파 넣고 향낸 다음 민어 넣고 낙지 넣고 양파 당근 양배추 넣고 볶다가 양념장은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마늘 물엿 넣고 조심히 볶다가 아, 그쵸. 민어가 살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요. 네. 청양고추랑 참기름 통깨 넣어 올리고 마지막엔 소면 삶아서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고, 침 넘어가네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많이 배워서 따라해봐야겠어요. 보디 진짜 요리 맛깔나게 침 넘어가게 표현을 어찌 그리 잘해주시는지 정말 먹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우리 보미자 씨가 또 보배로운 맛을 다 찾아서 탐구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만나 청취자님들이요. 대장금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마당쇠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음악공장 자몽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편지.

음악공장 자몽의 연주와 노래로 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나태주의 시 김나리의 노래로 풀꽃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름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른 내 손가락들을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동덕궁 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1936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지인이 추천한 방송이기에 들어왔어요. 김보미님의 목소리가 다정해서 호감이 갑니다. 둘째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보다 훨씬 기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선 아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둘째 손가락이 기신지 넷째 손가락이 기신지 네,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문자 다 읽어드리고요. 네, 나중에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요. 자,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0067님께서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조금 긴 편입니다. 길쭉길쭉한 손가락이라 피아노 치기 좋은 손가락이라네요. 네 번째가 가장 예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손가락 길면은 이렇게 옥타브 연주도 잘 되고요. 피아노 치기에 좋죠. 9249님께서는요. 저는 손가락이 짧고 통통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생긴 손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옆에 있는 딸도 손가락

손가락을 쫙 펴보이는데, 이건 저를 닮지 않아도 되는데, 짧고 통통한 손가락, 저랑 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저는 검지가 약지보다 짧아요라고 해주셨네요. 저둡니다. 4128님께서요, 퇴직하고 10년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름의 낭만으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손에 흙을 묻힌 적이

이 손가락들이 새로운 경험을 해봐서 좋지 않을까요? 가야금님께서요, 여름엔 민어와 낙지 줄여서 여민낙, 센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그쵸. 어우, 저희 작가님의 센스가. 자, 그리고 승승장군님께서요, 민어전과 낙지 연포탕 같이 먹으면 정말 여름 건강식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약지가 예쁜 것 같네요. 엄지는 조금 커서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중지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못생겨도 꼭 필요한 손가락들이에요. 네 번째가 약간 길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그리고 갓난이님께서요. 어제 투표 잘하고 오셨죠? 저도 본투표 했어요. 오늘 오후에 소나기 한바탕 쏟아져서 저녁에 파전 해먹고 치우고 있어요. 그게 날 정말 축하드려요. 내일 다시 축하드릴게요. 근데 저는 검지 손가락보다 검지가 더 긴데 넷째 손가락보다 더 기시단 말씀이시겠죠? 그럼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결과 공개합니다. 자, 773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고 보니 저는 립밤을 항상 약지에 짜서 바르고 있었네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아이크림도 약지로 바르는 게 국룰 아닌가요? 약지가 힘이 제일 약하니까 눈가에 자극을 적게 주려고 약지로 바르는 거라던데요. 저는 검지가 약지보다 조금 더 기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립밤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바르고 있네요. 2738님께서요. 만나는 참제 손가락만큼 다양한 주제로 재미를 주네요. 저는 손가락 길이가 각자 다 다르네요. 어떤 성격일까요? 알고 싶어집니다. 해주셨어요. 자, 그래요. 이제 드디어 성격 테스트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지,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더긴 유형은요. 이런 손가락의 소유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조언을 하고 기술자나 연구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더 기신 분들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지가 더긴 유형 몇분 계셨죠? 자, 검지 손가락이 더긴 분들은요. 어떤 일이든 기필코 해내는 성격의 소유자고요. 팀워크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강하다고 하네요. 또 일을 할때 방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이 유형은요, 언제나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검지와 약지의 길이가 비슷한 유형은 아까 1부에서 우리 윤혜성님, 네, 비슷하다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주의자시라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네, 평화주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네요. 자, 5558님께서 내일은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해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 어제 보미님 유튜브로 해금 연주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맛있는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머, 어떤 영상을 보셨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보나명님께서 너무 애절한 노래라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의 남편이 먼 곳으로 가셨거든요. 지금 함께하는 가족과 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헐뜯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편지라는 노래군요. 연이어 대금인가요? 오늘은 제 심금을 울리는 노래와 음악입니다. 촉촉하게 비 내린 저녁이라 그런가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좀 마음 아프신 일이 있으셨군요. 네, 앞서 1부에서 띄워드린 두 곡, 편지, 그리고 별이 내린 숲, 신여민락 들으시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제가 처음 국악방송 들을 때요, 대금과 소금 연주라고 해서요, 문자로 진행자님에게요, 소금은 굵은 소금으로 하나요? 가는 소금으로 하나요? 물어본 적 있어요. 아유, 정말 국악사랑 꿀꿀이님이 재치, 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재치가 있으셨군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앞서 1부에서 곰보 타령 들으시고, 이건 가사만 바뀌면 맹꽁이 타령하고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역시 김영창이십니다. 네. 같은 휘몰이 잡가거든요.
거의 가사만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많죠. 빠르게 부르는 네, 그런 잡가라서 휘몰이 잡가라고 합니다.

자, 1319님께서는요,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려요. 텃밭을 바라만 봐도 좋네요. 가뭄이 좀 해갈되길 빌어봅니다. 만나 듣고 있으니 저녁 안 먹어도 먹은 듯 하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네, 꼭 하시면 좋겠어요. 자, 김영동의 노래로 흘러가네 듣고 올게요.

이현우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던 날 길가에 30분 넘게 홀로 서 있던

93세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사연이 SNS에서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복지회관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젊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93세 할머니에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마저 앱으로 호출하는 게 보편화되다 보니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는 쉽지 않아 30분 넘게 지나가는 택시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상황인데요. 이를 본 글쓴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할머니를 태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젊은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장벽이 되어버렸다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창한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땡볕 아래 30분째 택시를 기다리는 93세 어르신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늙으니 도우며 살자. 기술 발전이 노인들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겠다 등 공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네, 이거 정말이죠. 이 기술이라는 게 편리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 발전이 돼야겠어요. 자, 볼게요. 1716님께서요. 대구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에 비가 많이 왔는가 봐요.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서울도 네, 빗방울이 네,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야금님께서요. 저는 가야금 전공이라 약지도 강하거든요.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립밤 바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약지가 또 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승승장군님께서는요. 네 번째가 약간 길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테스트 결과. 저 약간 사우정이라 분위기 파악 안 될 때도 있어요. 둘 손가락 비슷해서 싸우는 것도 싫어서 평화주의자도 맞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4510님께서요. 어제 서대문역을 지나다 마을버스 옆면에 국악의 날 광고 문구 보고 반가웠어요. 양귀비꽃 옆에 저 코브라, 손등에 바느질 같은 것들은 꽃피기 전 꽃망울일까요? 꽃진 후에 시방일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판별은 1790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1319님 저녁 준비하신다고요. 텃밭 야채들 쌈 싸가지고 비지찌개하고 드신다고.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리고 1716님께서 저희들 요번에 대구에 선사축제가 있어서 국기 들고 맹연습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 한번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공연 멋지게 하시고요. 자, 9249님 흘러가네 절로 노랫말 음미하며 들었어요. 따뜻한 손길 멀리 있지 않아요. 알면서 실천이 힘들 뿐이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1936님께 보내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0067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664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요. 내일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요.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의 행운이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 내일 뵐게요. 자, 오늘 끝곡 정미나의 가야금, 공경진의 해금 연주로 바람 부는 창가에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덕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0: 놈이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맞당어도 양국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달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한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혹시 호박이라는 보석을 아시나요? 송진이 오랜 시간을 지나 굳어져 만들어진 보석인데요. 이 호박은 다른 보석과는 달리 그 안에 벌레나 나뭇잎 같은 흔적이 남아있을수록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보통은 불순물이 없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호박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을수록 더 특별한 보석이 되는 거죠. 힘겨운 시간을 견뎌낸 흔적들이 한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죠. 어제 누군가는 이기고 또 누군가는 졌습니다만 세월의 흔적은 우리 모두를 더욱 빛나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황지우가 쓴 시에 이건영이 곡을 붙인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보석 호박을 엘렉트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엘렉트론의 모피나 천이 달라붙는 정전기 현상 때문에 훗날 전기를 뜻하는 말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깊이가 있잖아요. 상처 없이 반짝이는 삶보다 견디고 버텨낸 흔적이 있는 삶이 더 오래오래 남고 서로를 끌어당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명희 씨, 장일남 작곡, 비목,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하오기 씨, 이남님 작곡, 헤일, 소프라노, 김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최연수가 부른 비목, 소프라노 김혜란이 부른 헤일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안 구절은요, 오늘은 허영만 시인의 시 사랑가에서 뽑았습니다. 오네 오네 내 사랑 오네 휘허이 봄바람 꽃바람 타고 비단 숨결로 숨결로 오네.

허영만 씨, 김광자 작곡, 사랑가, 테너 전병호가 불렀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연희 씨, 김광자 작곡, 편지, 소프라노 황혜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정용 씨, 정덕기 작곡, 그립다 청보리밭,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황혜숙이 부른 편지 보내드렸고요.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그립다 청보리밭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호박은요, 최소 수백 년 이상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보석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작은 곤충이나 생물의 흔적들은 결함이 아니라 보석의 희귀함과 가치를 크게 높이는 세월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삶의 흔적을 남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당신을 위한 노래는요, 국악의 날 특집 방송 편성으로 하루 쉬고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가곡 남녀창 개면조 태평가입니다. 김병호와 조이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서울 도남구과학당의 산조대전 그 실황 공연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여러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FM과학당에서는 4월 9일 서울 도남구과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실황 공연과 함께하고요. 김유나의 지영이류 해금 긴산조 이어서 박솔지의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조는 기량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를 악기 소리로 따라하면서 누가 더 재미난 선율을 넣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성의 미학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 더 잘하나 기량의 기교를 볼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이번 산조대전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같은 악기, 같은 연령대의 연주자를 동시에 세운 무대가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만나보실 김유나와 박솔지의 무대도 어떻게 보면은 해금 산조를 가지고 한판 크게 붙는 대전 중 대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는 맛을 느껴보시면서 오늘 FM과학단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나의 지영이류 해금 긴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 김윤아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와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음악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동아국악 콩쿠르를 비롯하여 세종음악 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영이 명인이라고 한다면 1909년에 태어나 1980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향제 줄풍류라든지 쥐타풍류 여러 민속음악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담긴 해금산조를 구성하고 작곡한 것에 있는데요. 1931년에 지용구 문화에서 해금을 배우고 김덕진 문화에서 해금 시나이를 배워 이 두 사람의 가락을 바탕으로 약 20분 내지 30분가량의 해금산조로 처음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영이류의 해금산조는 섬세하고 선율에 굴곡이 많고 또 경기 지방에 무속 선율이 숨쉬고 있고요. 간혹 경기민요처럼 경쾌하며 재미있고 구성지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귓속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기량의 음악이다 보니 귀를 자극하는 연주와 기교를 뽐내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이번 무대에서 김윤아는 상대적으로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심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해금의 절묘한 묘미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자진머리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중 국거리는 해금산조 중에 유일하게 지영이류 해금산조에만 있는 장단이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윤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고수 윤재영이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약 24분입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김윤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를 해금 산조 들었고요. 고수 윤재영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1962년경에 지영이를 해금 산조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여러 문화생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산조 역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지영이의 애제자인 최태연 전 중앙대 교수가 남긴 선율들을 바탕으로 연주했습니다. 다음은 박솔지가 연주한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명인 하면은 대금산조로도 또 아쟁산조, 피리산조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의 남다른 음악성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용석류 해금산조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 태어나 2013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이 산조의 구성 방식은 상당히 독특한 역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서용석 명인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박혜성과 양경숙에게 해금산조의 가락을 구음으로 전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용석류 해금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인이 입으로 읊어준 여러 선율들을 제자들이 다시 재구성하여 서용석류 해금산조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요. 그 장단과 가락의 흐름도 다른 산조에 비하여 촘촘한 장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 중중모리, 자진모리, 엄모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소리 더늠을 기반으로 한 선율 진행과 또 씩씩하고 경쾌하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연주하는 드렁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처럼 구음을 통해 해금 연주자 양경숙에게 전수되어서 1989년에 완성된 해금산조 버전을 연주합니다. 박솔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공부했고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동아국악 콩쿠르를 비롯하여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현재 국립국악중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솔지의 연주로 서용석류 해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고수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자제다능한 면모를 지녔던 그 입으로 읊은 산조가 해금의 역사를 바꾼 서영석류 해금 산조를 만나봤습니다. 해금 연주의 박솔지, 장구 연주에는 고수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9일 서울 도남구학당 산조대전에 오른 두 명의 해금 연주자를 통해서 오늘날 새로운 해석의 옷을 입고 나가고 있는 지영이류, 서영석류 이렇게 두 해금 산조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산조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모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서울 도남구학당의 산조대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산조라는 음악은 그 장르명을 풀이해본다면 흩어지는 가락이라는 뜻을 안고 있지만은 많은 연주자들을 산조라는 이름으로 엮어주고 서로 접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도 산조라는 이름으로 여러 페스티벌과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1999년에 전주 산조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또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뉴욕 산조 페스티벌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조라는 음악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음악가라 할지라도 늘 가꿔야 하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창작곡의 뜻모를,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미래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악을 잘 갖고가는 산조대전, FM국악당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FM국악당을 통해서 산조대전 만나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FM국악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이 시집이에요. 흙이 전기예요. 흙이 자서전이에요. 흙보다 더 아름다운 책은 없는 듯 해요. 김승희 시인의 시 흙보다 아름다운 책은 없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흙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흙보다 아름다운 책이 없다고 시인은 말하는 거죠. 여름이 되면서 한층 더 푸름이 짙어지는 요즘이죠. 우리가 봐야 할 책은 거리에 그리고 공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4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온도의 초록들 전해드리면서 6월 4일 목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는 김승희 시인의 시 흙보다 아름다운 책은 없다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흙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렇기에 흙은 시집이고 전기고 자서전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피워 올리는 것, 그게 바로 흙이죠. 우리 또한 그 흙의 자세를 배워야만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 순이님, 낮엔 엄청 덥더니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시원한 바람 타고 덩덕궁 출석해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제 서울은 좀 비가 와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비가 와서 저녁은 좀 쌀쌀한 바람이 불고 막 그러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덕분에 좀 더위도 좀 많이 가신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더위가 좀 덜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숨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33님은 인찬 형님, 저는 어제 집에서 멍 때리고 쉬었어요. 저는 지난달 5월 29일 날에 사전투표 완료했었거든요. 형님은 어제 투표하셨나요? 아니면 사전투표하셨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저는 사전투표 진지하게 하고요. 어제 뭐 했더라? 낮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맞아. 벼르고 별렀던 집 근처에 그 1시간

줄 서야 되는 맛집 가서 점심 먹었어요. 냉면집이었는데 아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설 만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셨던 커피 마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도 참 깊이가 있어서 설레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또 커피와 잘 어울리는 시간, 저희 그런도 시간이죠.

네, 김용호의 노래로 평시조 녹수청산 깊은 고래 듣고 왔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 창극단의 효명인데요.

조선 후기 춤과 음악을 통해 나라의 변화를 꿈꿨던 왕세자 효명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입니다. 효명이 추구하던 예약 정치와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에 집중해서 조선의 변혁을 도모했던 파격적인 시도를 펼쳐 보인다고 해요. 작창은 유태평양이 맡았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청년단원, 안무가 김재덕이 이끄는 현대무용단체 모던테이블이 합류해서 모두 66명의 출연진이 함께합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론도에선 6월 25일 공연 초대권을 1인 2매씩 5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준수, 임현빈, 유태평양이 함께하는 남도민요 육자배기 감상하시겠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 양의 소리였어요. 0016님 새싹 아유 새싹 사연 반갑습니다. 우리 민요는 구슬 풀면서도 맛깔난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 민요가 갖고 있는 그 정서가 참 아주 매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번에 방금 전해드린 곡들은 또 이 젊은 아주 실력 좋은 국악인들이 또 함께해서 또 한층 듣는 맛이 있기도 했었죠. 아 그리고 뭐 우리 민요도 맛깔난데요. 우리 옛날 이야기도 아주 아주 맛깔납니다. 네,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함께 하시죠.

0: 먼 옛날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제사떡을 가져와 나눠줬는데요. 그 떡이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맛나게 떡을 먹던 부부는 떡이 하나 남았을 때 내기를 하죠. 앞으로 한마디라도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남은 떡을 양보해야 하는 겁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아내보다 떡 이야기입니다. 남은 떡을 먹기 위해 내기를 하는 부부 이야기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내기를 한 부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은 두 부부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훔치고는 거기에 아내마저 업고 가버리려고 했죠. 그때 화가 난 아내는 외치고야 맙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떡을 집어다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떡은 내 거요 라고요. 떡 하나를 먹자고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것을 탐하느라 더 많은 것을 놓치고야만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오죠. 3034님의 신청곡 에스닉 팝그룹으로 아내보다 떡 이야기입니다. 남은 떡을 먹기 위해 내기를 하는 부부 이야기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내기를 한 부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은 두 부부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훔치고는 거기에 아내마저 업고 가버리려고 했죠. 그때 화가 난 아내는 외치고야 맙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떡을 집어다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떡은 내 거요 라고요. 떡 하나를 먹자고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것을 탐하느라 더 많은 것을 놓치고야만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오죠. 3034님의 신청곡 에스닉 팝그룹 락의 난감하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어찌어떤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오뚜끼는 쫑긋 입은 방긋 아 저놈이 바로 토끼란다. 이에 별주부 말이

말이

에스닉 팝그룹 락의 난감한에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아내보다 떡 이야기인데요. 떡 하나를 두고 내기를 하는 바람에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심지어 도둑이 아내를 업고 가려고 하는데도 떡을 먹겠다고 입을 안 열고 있으니 정말 뭐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야기에만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떡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작은 이득을 얻겠다고 큰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 아집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니까요. 이 사과 한마디면 충분할 일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관계를 망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작은 양보를 하면 모두가 기분 좋을 수 있는데도 어째서인지 그 양보를 하지 않아서 모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떡, 그 떡 하나 때문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필요한 것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작은 떡 하나보다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2089님, 에구, 아내보다 떡이 중요했군요. 먹는 것에 진심인 남편, 노래처럼 정말 난감하네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트님도 오늘 이야기의 밤 듣다가 빵 터졌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반씩 정겹게 나눠 먹으면 될 텐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떡 내기하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고 도둑이 들어서 입을 안 여는 것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몸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움직였을 때 도둑은 잡아야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이야기가 진짜. 일단 서로 말없이 이렇게 서로 눈치 이렇게 발짓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저걸 잡자라고 하고 나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떡의 주인을 정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아 왜 안 그러고 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저거를 진짜 바보 같다 이 생각. 근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다라는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아, 다 가져가라 할 때 나 더

저 떡을 먹을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 부부가 둘 다 그랬으니 그 아내도 뭐 지금 업혀가게 생겼으니 뭐 입을 연 거였고, 뭐 참 그래요, 잘 어울리는 부부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3033님도 아, 저도 옛날에 아이돌 팬사인회 응모했었을 때 CD를 한 개씩 계속 욕심을 내서 근데 결국에 당첨이 안 돼서 후회됐던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눈앞에 작은 거에 막 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된 건 너무너무 아쉽게 된 일이지만, 네, 뭐 그래도 그 또한 저는 뭐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좋아하는 만큼 또 내가 표현을 한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그럼 또 음악 한 곡 듣고 와야겠네요. 신유진의 노래로 일몰이 아쉽지 않은 이유 감상하시겠습니다.

밝히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어루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어루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눈이 동그라지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어루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뾰족뾰족한 세상이 동그라지는 것은

신유진의 노래로 일몰이 아쉽지 않은 이유 감상하셨습니다. 아, 7416님, 인천시인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강의 2시간 듣고 방금 전에 귀가했어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그론도에 집중할게요. 이야기의 밤과 지금 이 곡도 질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참, 어쩌면 좋아요, 진짜. 이게 퇴근하고 나서 강의 2시간 또 듣기까지 하시다니. 네, 지금 그 저희 그론도와 함께 또 편안한 시간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박다울과 김성겸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청개구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다울과 김성겸의 여러분이 함께한 청개구리였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여러모로 심란하신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정의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근데 그게 뭔지 뭐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합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정도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의가 아닐까 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기분이 안 좋으셔도 저희 그런도 함께 좀 마음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엔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부여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를 만나보시죠. 이번 주 토요일은 절기 망종이 찾아오는데요. 이맘때 농촌에선 모내기와 보리베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유화가는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불렀다고 해요. 제목을 산유화가라고 한 건 노래 처음에 나오는 매기는 소리에 산유화야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여에서 전승된 산유화가는 1977년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출품된 산유화가가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충남 무형유산 4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설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궁합형 너른들의 논도 많고 밭도 많다. 씨 뿌리고 모 옮기어 충실하니 가꾸어서 성실하게 맺어보세. 한 줌 두 줌 심는 모는 왠가 정성 다 드리고 한 발 두 발 옮긴 발길 천리마를 비할 소냐. 궁야평은 부여군 세도면 광산리 일대에 넓은 들입니다. 그럼 부여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를 박홍남과 그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아이야, 이런 말이 웬 말이냐? 육머리를 생각하며 구룡포

야 사비강 밝은 물에 고기 잡는 어웅들아 웬간 고기 다 잡아도 경치일라.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부여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를 박홍남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산유화가에는 다른 노동요에 흔히 나오는 말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에헤 여루 상사뒤여입니다.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처럼 농사일과 관련된 민요를 상사소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젤리곰님, 산유화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그로노 덕분에 지금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참 뭔가 되게 운치가 있는 그런 곡이기도 했네요. 저는 아주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서도밴드의 뱃노래 이번에는 만나보시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뱃노래였습니다. 3967님, 비가 내려서 좀 시원하네요. 이틀 동안 미뤘던 일지 수험생처럼 정리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노랑노랑님, 오늘도 그론도 편안한 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조심 귀가하세요. 라고 또 아주 반가운 말씀,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론도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박소연의 누브아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소연의 누부알이었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신나는 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또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01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1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효명 공연 관람권은 9258님, 7426님, 6458님께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초대권 수령을 위해 이름을 샵 0301로 보내주세요. 아, 2984님, 작가님,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뱃놀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정한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는 덕분에 조금 뭐랄까요? 시원하고 좀, 아, 좀 그래도 약간 그 더위에 그 답답한 느낌이 좀 풀리는 그런 밤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그리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소리아의 스케터링 바운스, 이 음악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에서 어느 날 잎이 쑥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운동을 배우는데 영 안 되던 동작이 어느 날 너무 쉽게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갑작이란 건 없죠. 화분에 물을 주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의 힘을 믿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장필순 씨의 목소리로 어느새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했네요. 자, 오늘도 봄님, 제가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조절에 성공했는데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갑자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라고 했지만 오랜 습관과 시간으로 천천히 어느새 자리 잡은 거였어요. 갑자기보다는 노력과 습관이 진리예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7706님,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꼬여서 코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했더니 이젠 굳은 살도 생기고 D코드, A코드, E코드 연결을 제법 가뿐하게 해내고 있어요. 저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기타를 배우신다니까 제가 더 반가운데, 이게 코드에서 코드로 연결할 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딱딱 잡히나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코드와 다음 코드하고 손가락이 하나쯤은 공통적으로 같은 자리를 누르고 있진 않은가, 그걸 좀

찾아보세요. 네, 그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지렛대나 뭐 기둥 삼아서 이렇게 옮기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예. 딱 맞는 게 없다면 아 여기서 그냥 같은 줄에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되네. 요 정도만 있어도 뭐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생겨가지고 한결 수월해지는데 아 우리 이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기타 그 강습회를 열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0302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출석 부르겠습니다. 덩덕쿵의 흔적 남겨주시면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덕쿵이들이 우리 덩덕쿵을 지키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꼭꼭 흔적 남겨주십시오. 목요일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PD다 생각하고 노래 추천해 주세요. 추천이 아니죠. 골라주세요. 실시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콘서트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실제로 공연 한번 보고 싶은 가수 노래가 되겠죠. 라이브 무대는 어떨까? 너무 궁금한 가수의 노래. 혹은 콘서트 가봤던 가수의 노래도 좋겠다. 그때 가서 어떤 공연을 보셨는지 추억을 뭐 같이 동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는 콘서트입니다. 내가 콘서트에서 직접 들었던 노래, 혹은 이 가수 콘서트 가서 이 노래 내가 꼭 한번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 소원은 있겠다. 어쨌든 그래도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 너무 극단적으로는 안 가야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PD로 취직시켜드릴 테니까 마음껏 알바 뛰십시오. 2부에 이음반 편지 있고요. K클래식 한 장도 있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9076님, 저희 집 거실에서 보이는 곳 가까이에 나무가 있는데 며칠 전부터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새 둥지가 보이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기 새 3마리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보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좀 전에 비가 엄청 세게 내리던데 날이 어두워 둥지가 잘 보이지 않아 새 가족의 상황을 알 순 없지만 부디 별일 없는 아침을 맞이하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낭만 넘치다. 누구네 집은 아기 새 3마리가 자라고 누구네 집은 베란다 천장에 말벌이 집 지어가지고 한밤중에 생쇼하고 내가 문제를 지었길래

그럼 근데 그것도 생명인데 그렇게 살겠다고 집진 거를 그냥 사정없이 퇴치해버린 게좀 미안해야 되는 건가? 왜 사람 사는 집에 와서 그래? 산에다 지어, 산에다. 응? 그나저나 우리 아기 새세 마리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휘인의 노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리고요. 저거 출석 부르러 올게요.

H-Y-N-N, 휜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렸습니다. 마마무 휜 노래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휜, 뭐 흰이라고도 있고 휜이라고도 있고 그런데 네. 흰이라고 해야 되나요? 흰? 네, 흰. 오늘 PD님이 임시로 오신 PD님이 저하고 동년배이신데 둘이 또 둘이 상의를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 갔노? 출석 불러야지. 예, 우리 덕궁이들 예, 든든하게 이음밤을 밀어주시는 덕궁이들 만나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실까요? 오늘의 1등은 너의 나라님이시네요. 예, 너의 나라. 그리고 그 뒤로 김인설, 자몽에이드, 핑크공주, 야구팬, 토닥토닥, 안개꽃, 일편 단심세준, 음밤이 오늘도 봄, 무늬만 천사, 하이하이, 옥토끼, 사랑빛, 갓난이, 금빛노을, 잘자는 숲속의 공주, 아유 부럽다, 세스펜서, 나무, 서쪽들, 빵빵권아, 콩콩이순이, 박은영, 치즈볼, 박하사탕, 시카고몬, 퐁당,

퍼플 오키오키 룰루랄라 친절한 은자 씨 달빛 윤슬님 등등 오늘도 많은 분들이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로고송 듣고 저희 선물 선물 소개도 좀 들려드리고 자 오늘 청취자 PD님들은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콘서트입니다.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가수의 콘서트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혹은 나 콘서트 가서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 기억에 남는 노래 음원으로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게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혹은 확인해봤던 가수의 노래 보내주십시오 3335님 오늘 한강에서 함께한 이세준의 흠뻑쇼 즐거웠어요 작년에 비오던 공개방송도 생각이 났네요 옷이 쫄딱 젖었지만 덕분에 웃으며 한강 라면 뒤풀이까지 하고 또 하나의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쫀디 퇴근하시고 바로 비가 뚝 그쳤다는 건 안 비밀 해주셨는데 예, 한강에서 어떤 큰 공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공연에 한 가수로 참여를 했는데 우리 그 올해인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 한강에서 비 올 때 어마어마하게 비 많이 올 때 공연했던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바람은 더 불더라고요 오늘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예, 관객분들하고 진짜 흠뻑쇼라고 하기엔 좀 너무 과하지만 비 맞으면서 오랜만에 비 맞으면서 막 공연했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비 저 때문에 오는 거라고 죄송하다고 저 가면은 금방 그칠 거라고 했는데 저 끝나고 차로 가는데 그동안 그치더라고요 비가 뒤에 순서 있던 알리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뒤에 예정돼 있던 알리씨가 오빠 진짜 오빠 가고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고마워요 막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저도 좋습니다 예. 3677님 저는 정말 콘서트를 보고 싶은 가수가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바로 임재범 그의 노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임재범 씨 얼마 전에 공연하시면서 은퇴를 선언하시고 이제 마지막 공연이다 했는데 그 공연이 그 투어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번복 없는 은퇴 공연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건데 근데 뭐 또 사실 세상에 참 가벼운 게 가수들의 은퇴 선언 아닙니까? 이제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해가 가요. 난 이제 노래 안 해, 못하겠어 라고 은퇴해봤자 그게 얼마 못 가요. 예, 그 가수들은 노래를 떠나서 산다는 게 그게 아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청하고 기다리시는 거 생각하면 예, 그래서 저는 임재범 선배님의 그 은퇴 선언 예,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들려드릴게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소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3077님께서 PD 겸 DJ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요즘 인기 최고인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가 마음속 낙원을 꿈꿔보듯이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도 이 밤이 고운 낙원처럼 다가올 것 같네요. 제가 잘 읽었나요? 예, 잘 들으셨죠? 8066님은요 오늘도 운동하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와 일하고서 지금 퇴근합니다. 헬스장이 회사 바로 밑이라 운동하기는 좋은데 아 운동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되는 건 단점 같기도 하네요. 아하, 예. 야, 요거는 뭐 성향인 거죠. 8066님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 원래는 그냥 올라와서 짐만 챙겨서 가면 되는데 딱 책상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이야 대단하시다. 다음부터는 짐 다 챙겨갖고 헬스장으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워낙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가지 한, 예. 근데, 야, 그, 책상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학생. 앉아서 잠깐이라도 공부하는 학생. 그런 학생과 살고 싶다. 책상에 의자에만 앉으면 흘러내리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한 두 명 있는데. 3903님, 전 황가람 콘서트 가고 싶어요. 나는 반딧불도 라이브로 듣고 싶네요. 아 그러게요. 예전에 우리 이은밤에 출연해서 직접 들려주신 적 있었죠. 그리고 다른 공연에서 저는 몇 차례 들어봤는데 노래 음원도 좋지만 진짜 라이브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우리 코너 다시 모실 때가 되었는데 시도도 몇 번 했었는데 아 그때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날은 뭐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요요요요 하는데 예.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인연이 닿겠죠. 예, 황가람입니다. 나는 반딧불.

박화요비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이.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노래도 진짜 좋고 아, 지금 들어도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처음에 박화요비 씨 등장했을 때 뭐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냐 다들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노래를 소리를 내는 고음을 내는 방법들을 막 다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고음 가수가 되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음을 내는 가수들이 옛날처럼 귀하지가 않죠.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초고음 내는 가수 잘 없었는데 지금 들어도 요즘 어떤 그 가수분들하고 비교해도 소리가 너무 예 좋은 질의 소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막 R&B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구부리는 그런 기교는 정말 최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화요비 씨 말 그대로 날아다닐 때 불렀던 노래 라이. 이 노래는 빵빵 권아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전 24살 때 박화요비 콘서트 보러 울진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려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체육관이었던 것 같은데 한산한 울진 시골에서 사람 많은 서울에 가서 어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공연 가서 또 박화요비 씨 노래 들으면서 어지러우셨겠다. 9073님, 전 오늘 정신 쏙 빠지도록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장기 약조제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내일까지 대신 근무하는 약사님 모시고 몇 배로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아, 원래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타로 오신 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손발이 덜 맞고 그랬겠죠? 체력 방전된 절 위해 엄마가 힘내라고 꼬기 반찬 해주셔서 먹고 다시 충전. 우리 엄마 최고시죠? 예, 엄마는 언제나 최고지만 꼬기 반찬 해줄 때 더더욱 최고죠. 그래요. 내일 또 힘내.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또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아, 최선아님께서는요.

대구에서 김현철님, 윤상님, 이현우님 같이 하시는 콘서트에 갔었어요. 모두들 그 시절 그때의 감성을 그대로 그때의 여운을 느끼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멋진 훈남 세 분이 함께 만들어주는 공연 너무 괜찮았겠다. 그 가운데 최선아님은 이분이 또 제일 취향이신가? 예, 딱 한 분을 골라주셨네. 윤상입니다. 한 걸음 더.

혜은이 씨의 노래 파란 나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3496 PD님이 골라주셨어요. 작년에 혜은이 썸머 파티 콘서트에 혼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예, 혜은이 님이 저를 보더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나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악수도 먼저 청해 주셔서 큰 영광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혜은이 님 콘서트 또 가보고 싶네요. 예, 저의 신청곡은 파란 나라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찍은 예, 무대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아, 너무 좋으셨겠어요. 8399님께서는 오늘부터는 세상이 좀 조용할까 싶었는데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마음이 번잡스러운 하루였어요.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선거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좀 깔끔하게 끝나면 좋았으려만 또 무슨 또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또 사고가 있었죠. 아, 그건 진짜 너무 아쉽더라. 에이 참. 뭐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아, 그래요. 이건 뭐 쉴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말로도. 자,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예, 제 노래하고 유리상자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이게 목요일은 내가 PD 코너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피하고 있네요. 예, 공연 콘서트 한번 오세요. 8월 8일 날 쫀디가 예, 대치동에 있는 어떤 뭐니? 어떤 큰 소극장에서 소극장인데 좀 큰 소극장에서 공연해서 우리 이음 가족들 모시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꼭 시간 내서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승화 씨도 그날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오시면 유리상자 완전체 노래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부 끝곡으로 타편의 호랑수월가 예. 선곡이 되어 있습니다. 2923님께서 콘서트 표를 선물로 받아서 다녀왔는데 예, 그래서 그날 처음 들었는데 들을수록 너무 좋더라고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날의 감동을 다시 살리면서 자 목내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됐죠. 네,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는

메시지 샵 0302 열려 있고요. 덩덕쿵 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앱을 좀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셔야 돼요. 퍼플님, 오늘 제가 기이한 경험을 했네요. 선풍기를 일단 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4단으로 움직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갑자기 색 1단보다 4단이 보통 센 거죠? 센 바람이 나온 거네. 신기하다. 누가 옆에서 누른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착각 안 하실 분이시니까. 이게 예전 그 완전 버튼식 막 피아노 건반같이 생긴 그런 애들을 딱딱 눌러야지 1단, 2단 이렇게 옮겨지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오류가 날 일이 없는데, 요즘은 그냥 터치식으로 예, 하는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기일수록 이런 식의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아니면 AI 선풍기인가? 우리 퍼플님 많이 더워 보여서 알아서 세게 틀어준 건가? 예. 9869님, 사춘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교 많고 사랑스러웠던 딸. 중학교 들어가니 돌변하네요. 지금 고1인데 세상에 있는 온갖 짜증은 다 부립니다. 20살 1월 1일이 되면 2억 줄 테니 독립하라고 했어요. 장난식이지만 딸아이는 철석같이 믿고 좋아하네요. 우리 딸 지금 집 매매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 이야, 이거 짜증 부릴만 하네. 한 3년 부리면 2억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네.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약간 장난식으로 진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따님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약간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턱 없는 얘기면은 뭐라는 거야? 이러고서 그것도 짜증났을 텐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차피 만약에 돈 들어갈 거 알았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할 걸. 그러면 3년, 4년 지금 착한 딸로 계속 살고 있었을 텐데. 야, 이거 뭔가 좀 가성비가 좀 그런데. 어떡하죠? 예. 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네. 어떻게. 아이고. 아, 그나저나. 이제 고1이면 이제 잦아들 때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2억.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박은옥입니다. 봉숭아.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은 밤 편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편지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찬석 바라기님의 이은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기숙사에서 겨울 이불을 들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냐 했더니 나한테도 무거운데 아빠한테도 무겁겠지 하면서 본인이 무거운 게 낫다고 직접 들고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대신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 뿐이에요. 우리 세 식구가 전부 타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학교 늦을 때, 병원 갈 때, 장 볼 때 오토바이를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심오하게 말하더군요. 오토바이는 바람을 옷처럼 입고 계절을 가장 먼저 만나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 자동차로 절대 바꾸지 말자. 그랬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학교에 늦어도 오토바이는 절대 안 탄다며 학교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당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해 무리를 해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요. 너무 부족한 운전 실력을 보고 아들이 아, 이럴 거면 오토바이가 낫지. 에이 참 하더라고요. 이래도 쳇 저래도 쳇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아이의 사춘기 시절 우리 부부가 눈치 보면서 산 자동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몇 해 탔는데 주차도 불편하고 길도 많이 막혀서 영 편하지가 않더군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해서 얼른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일상엔 역시 오토바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들과 상의 끝에 결국 다시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지만 오늘 같은 날엔 아들의 이불을 옮겨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른스럽게 말해주는 아들 덕분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요.

찬석바라기님 편지에 이어서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아, 찬석바라기님께서 가족의 그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 전에 일단 예, 김광석님 목소리 행복합니다. 운하님께서 자동차 없이 자라도 아이들 잘 자랍니다. 걱정 마시고 형편되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자요 해주셨고요. 푸들푸들님 정이 깊은 가족이네요. 나무님 듣는 내내 미소가 번지는 흐뭇한 사연. 세상 사랑스러운 아이 덕에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네요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아까 너무 멋진 말을 뭐라 그랬어? 오토바이는 바람을 옷처럼 입고 계절을 가장 먼저 만나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다. 시인입니다. 시인. 초등학생 시인. 그런데 초등학생 시인도 피해가지 못한 사춘기. 오늘 사춘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랬던 아이가 세상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학교 근처 두지 마. 그랬다고요? 근데 뭐 다시금 지금은 아, 내가 힘든 게 낫지라고 이렇게 다정한 아들로 돌아온 거 보니까 이 사춘기란 건 그 아이가 잠깐 뭐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자아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밖에 피디님도 따님과 대화 나눈 지 두 달 넘었다고요. 밖에서 만나도 잘 못 알아보는 사이가 됐답니다. 두 달 사이에. 애가 너무 빨리 커서 그런 거겠죠. 아, 자. 오토바이로 그 무거운 이불을 옮겨주지 못한 게 이제 속상하셨겠지만, 예, 그래도 오토바이, 예,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멋진 아들을 키우고 계시니까, 예, 제가 보기엔 진짜 부자이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도, 아들들도 우리 찬석바라기님의 이름이 찬석인가 혹시? 아드님이? 아마 그럴 것 같죠? 찬석바라기. 찬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찬석바라기님의 아드님처럼 다정하게 자라주면 좋겠네요. 어제 투표 일찍 끝내고 서울랜드 갔었거든요. 애들 둘 데리고. 근데 야 이제는 큰아이 체력을 제가 못 따라가요. 예전에는 뭐 타자 그래도 무섭다고 안 타는 거, 한 번 타면 어지럽다고 안 타는 거 설득해가지고 겨우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름은 뭐 다른 이름이 있던데 다람쥐통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거.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360도 돌면서 자체적으로 또 360도 돌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처음에는 얘가 큰애가 4학년짜리가 좀 겁을 먹더니 아니야 괜찮아 탈 수 있어 한번 타더니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가 아빠 또 타러 가자 그래 가자 거기 가서 한번 타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리자마자 부르르르르르 뛰어가지고 바로 한번 더 탔거든요. 와 나 그때 이제 마지막 거기서 약간 왔어요. 울렁이가 왔어. 아주 근데 얘는 또 타겠대. 아니야 위험해. 뭐가 위험한지 몰라. 아니야 위험해. 뭐가요? 위험해. 그리고 자리로 갔지. 그리고 자리로 가니까 제가 낯빛이 허옇게 변하는 걸 보더니 아빠 앉아 있으래. 자기 혼자 타고 오겠대. 그리고 한두 번을 더 두세 번을 연속으로 타고 온 거예요. 그동안 전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막 진짜 어떻게 이러다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겨우 다스리다가 조금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바이킹을 타야겠대. 얼음 바이킹을. 자신감이 붙은 거지. 아 근데 그 옆에 있는 1학년짜리도 괜히 자기도 바이킹은 타겠대요. 너 못 타. 그랬더니 자기 탈수 있대. 아빠랑 같이 타면 탈수 있대. 바이킹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대충 둘만 밀어넣을까 했는데 그 바이킹은 얼음 바이킹이니까 무섭잖아요. 애들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안, 그 대신 제일 가운데 맨 앞자리. 아이고 타면 안 되는 거였지. 일단 큰 애도 무섭고 작은 애는 완전히 거의 뭐 패닉이 왔어요. 이렇게 무서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아니야 이거 사실 안 무서워. 그냥 그 근애 너 좋아하잖아. 이거 근애 큰 근애야 이랬는데 막 쉬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내장 들릴 때 그게 너무 이상한가 봐 막 이러다가 저도 맛이 가고 나와가지고 애들 둘은 엄마한테 안기고 저는 바로 화장실 가서 확인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 이렇게 역전이 되는구나.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다시 좀 열심히 하고 몸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몰래 그래서 그 놀이기구 놀이공원에 좀 다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예, 아들 사연 보니까 예,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나의 사춘기에게 잠시만 예, 대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 찬석바라기님께 예, 아드님 간식으로 챙겨주기 좋은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주제로 이음반 편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편지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두 개 보내드리죠.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자,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 되겠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자 볼빨간 사춘기 출동

0: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쫀디가 사비로 여러분께 커피를 쏘는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네, 우리끼리 재미로 그냥 또 한번 배워보자고 그런 취지에서 가볍게 주고받는 퀴즈니까 검색 없이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춰주시면 좋고요. 오늘 퀴즈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예, 답을 듣고 나면. 저도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여러분 아카시아 꽃 아시죠? 예, 아카시아 꽃.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것도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가씨 그 간 그 향기는 뭔가요, 아, 뭐 이런 것도 있죠. 무슨 광고도 나오는데. 아카시아 꽃은 무슨 색일까요?
1: 엥?
0: 왜 이렇게 쉬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분홍색.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분홍색. 아카시아 꽃은 아카시아 꽃

책일까요? 이걸 문제라고 내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샵 0302 우물정 0302로만 보내주십시오. 요거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기 위한 퀴즈이기 때문에 문자만 받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퀴즈 힌트가 되어드리기를 바라면서 골라봤어요. 비틀즈의 Yellow Submarine.

비틀즈의 Yellow Submarine 듣고 왔습니다. 노란 잠수함. 자, 오늘의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아카시아 꽃은 무슨 색일까요? 2196님, 노랑이요. 고급 일식집에서 아카시아 꽃튀김 나와요. 튀김이 노라니까 노랑이라고요? 5784님, 흰색이던데? 지나다니면서 본 거 잘못 본 거예요? 그럼 2번 노랑. 이거.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뭔가 좀 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그 식물학자가 어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합니다. 꽃이 하얘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아카시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다면 이걸 가짜 아카시아라고 부르자. 그게 뭐 원어가 있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발음하기가 발음할 자신이 없어서 안 적어왔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그 나무를 false 아카시아,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니세 아카시아, 그것도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 그 꽃의 이름을 아카시라고 지어요. 근데 학명은 가짜 아카시아인 거지. 그 이름 자체는 아카시라고 짓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그 나무가 실상은 아카시 나무였던 거죠. 아카시 꽃이고, 아카시아 꽃은 저 열대에서 자라는 노란 꽃인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심어져 있는 그 아카시 나무와 아카시 꽃을 보면서 이걸 니세 아카시아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 이름 짓는데. 근데 니세 아카시아가

아카시아라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너무 길어. 니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니세는 빼고 그냥 아카시아라고 부르자.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뭐 아카시아가 그 하얀 꽃, 아카시아 꽃이 하얀 꽃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그 나무는 아카시 나무, 아카시 꽃이고요. 예, 열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열대 지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카시아 꽃은 노란색이더라고요. 예,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노란색이었습니다. 이지영님, 아, 상식이 많아지는 방송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어디 가서 써먹으시면 좋겠어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세 분입니다. 7924님, 8274님, 5784님. 7924님, 8274님, 5784님.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근심이 한자어가 아니고 한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왠지 심자가 마음심자 같은데 알고 보니 그냥 예, 근심우라는 한자가 따로 있죠.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예, 문자를 보내신 분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예, 근심은 예, 한글이 맞더라고요. 예, 에피터 예,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정민아 씨의 노래입니다. 노란 샷세 사나이.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해금 연주자 김에라 씨는요, 전통 해금 연주의 맥을 이어오면서 크로스오버 음반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첫 앨범 In Loving Memory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죠. 해금 소리는 원래 애절한 느낌이 있지만요, 김에라의 연주는 특히 해금의 그런 매력을 더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깊고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을 말 그대로 저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2006년에 나온 김에라의 앨범 Scent of Wind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함께한 연주자들도 눈길을 끄네요.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 베이시스트 전성식, 아주 쟁쟁한 연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음반에서 오늘 들어볼 곡은 Dream is the Dream입니다. Dream in the Dream입니다. 꿈속의 꿈. 과연 어떤 꿈일까요? 김에라의 해금,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확실히 해금 소리만이 자아내는 감정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한국적인 감수성인데 이 서양 악기, 이 서양 음악들 사이에 있으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너도 나도 다 한복 입고 있는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현대로 타임슬립해 딱 넘어왔을 때 길거리에서 그런 분을 마주친다면 우리 모두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예,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 제목이 꿈속의 꿈이라고 했는데요. 예, 왠지 그 꿈속에서는 그리운 사람을 만났을 것 같고 예, 그리운 곳, 예, 그리운 시간으로 잠시 돌아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겹겹의 꿈에서 깨고 나면 한동안 마음의 여운이 남아있을 것 같네요. 0116님, 이 시간에 해금 연주 들으니 편안하고 힐링 그 자체네요.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느라 늦은 시각에도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잘레나 졸려님, 오늘 국악은 눈물이 왈칵. 사랑비님, 해금 가야금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들으면 이것 배우고 싶고 저거 들으면 저거 배우고 싶고 그쵸? 우리 인설이님, 전통 찻집 온 기분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예, 전통 찻집 와서 저는 요거트 스무디를 큰 걸 한 병을 다 마셨네요.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김에라의 Dream in the Dream 함께 했습니다. 개꿀님, 월미도 가서 바이킹을 탔는데 옆에 탄 아저씨가 제 어깨에 기대서 기절하셨어요. 멈추니까 일어나시던데요. 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신이 혼미하던 때 어딘가에 딱 기대는데 너무 편안했나 보다. 포근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개꿀님. 예, 천사. 예결 밴드입니다. 야광별.

예결밴드의 야광별 들었습니다. 부제가 흥타령으로 되어 있네요. 0919님, 비도 오고 지치기 쉬운 오늘 토닥토닥 당신이 옳다며 국악방송이 주는 해피바이러스는 하루를 더 살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278님께서 맨날 다리 사진만 보내네요. 지금 다리 너무 예쁘게 떠 있어서 또 보내요 하시면서 다리 위에 다리 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예. 항상 예쁜 다리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음밤 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예, 늦은 시간,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정승의 대금 연주, 또 김택수의 피아노 연주로 평롱이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 깨지 말고 통잠들 주무셔야 합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여름인 양 어제 그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이런 날씨엔 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컨도 적당히 가동해서 냉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날씨에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날씨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푸릇푸릇한 음악을 들으면서 뜨거워진 머리를 서늘하게 식히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럴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바로 시원한 음색을 지닌 악기, 초록 빛깔을 머금은 듯 청량한 피리 소리가 제 기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초록빛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 평조회상 중에 첫 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그윽하면서도 시원한 품위를 보여주는 음악이죠.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6월 초임에도 마치 한여름같이 땀 많이 흘리셨죠. 그래도 오늘은 좀 흐리고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져서 다행입니다. 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며칠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많고 3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별로 없어서 6월다운 기운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날씨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큰데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쾌적한 날씨일 때 창의력이 많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날씨이면 우리 몸이 쾌적해서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쾌적한 날씨 때에 꾸준히 사유하고 열심히 관찰한 것이 창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런 쾌적한 시간들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번 주가 좀 흐리긴 하지만 기온이 한결 낮아져서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가곡은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런 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가곡에 비하면 좀 길긴 하죠. 서양가곡은 보통 슈베르트의 보리수 이런 식으로 작곡가하고 곡 제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창가곡인지 남창가곡인지도 밝히고 또 조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조시를 노래하기 때문에 시조시의 첫 부분,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 제목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목이 길 수밖에 없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오늘 들을 곡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가곡 연창의 전통 때문에 여러 곡을 이어 부를 경우 곡에 따라서는 중간에 조를 미리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오늘 들으실 환계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뜻에 반우반계 환계락이란 이름이 붙여져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원칙을 알게 되면 사실 복잡할 건 없겠죠.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의 경우 이 곡의 다음 곡이 계락이어서 이 환계락, 계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의 환계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나는 그걸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4장 가다가 5장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 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번님 내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힘이란 참 위대하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28님께서 정재국의 상령사는 100번은 들었지만 질리지 않는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 1028님의 이 생각 아마도 오늘 첫 곡 상령산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듯 합니다. 마들째님께서 오늘은 제가 1등을 하려고 마들째에서 상암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뜰 마을이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1028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고요. 보뜰 마을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이런 선한 경쟁심 좋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모궁 제례악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관악묘 제례악과 함께 조선 후기에 제정된 새로운 제례음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관악묘 제례악이나 경모궁 제례악 모두 종묘 제례악 중에서 몇 곡을 취해서 노랫말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제례악 제정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음악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경모궁 제례악의 경우 종묘 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역성 그리고 정대엽 중에서는 소무, 독경, 영관 그리고 진찬곡 등을 줄여서 썼습니다. 이 경모궁 제례악이 제정되고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 기간 3년을 지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을 지었고요. 1809년에 남공철이 개작해서 제례악이 연주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노랫말이 없어지고요. 기악으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신 경모궁에서 제사할 때 연주하는 음악이죠. 경모궁 제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종묘제례악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종묘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역성 그리고 정대협 중에서 소무, 독경, 영관 그리고 진찬곡 등을 줄여서 썼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서 태평소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정대협 중에 태평소를 쓰는 단 세 곡이 있죠. 소무, 분웅, 영관 이렇게 세 곡이 태평소를 쓰는데요. 경모궁 제례악은 이 중에서 소무와 영관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곡이 영관이었는데요. 끝부분에서 대금 10차, 이 징소리 10번까지 듣고 마무리됐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인지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무용가 박기량 이야기 나갈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3719님께서 오늘도 국악산책 들으며 출근합니다. 송지원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매년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지요. 왜 6월 5일인가요? 그런데 재미나이가 답하네요. 국악의 날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답니다. 여밀락은 하루 종일 들어도 좋아요. 백성들이 세종 이도 선생과 함께해서 좋았겠죠. 세종도 백성이랑 함께해서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내일이 국악의 날이라서 제가 사실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미리 설명해 주셔서 내일 복습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마들째님 여러 설명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준비

있습니다. 수양상가는 경기 서도 작가의 창법도 많이 써서 여타 가사에 비해서 작가적인 창법을 많이 간직한 노래고요.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호기 있게 시작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노래입니다. 또 매 절이 후반부로 갈수록 길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왕지 가악부에서 임기준 전승으로 이어진 작품입니다. 백이숙제가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죽었다는 이 수양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역사 속의 몇몇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내 자연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니까 오늘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서 마음껏 놀아보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객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내일 국악의 날이네요. 환경의 날이기도 하죠. 생각의 향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제 동생 생일이기도 해요. 내일은 여러 가지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네요. 벌써 마음이 들뜨고 바빠져요 하시면서 동생과 함께 찍은 다정한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내일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동생분의 생일을 국악산책에서 미리 축하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영 아명으로 태평춘지곡 들려드립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민락 영 혹은 볼영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함께 하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가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제114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올립니다. 남산국악당 크라운에테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공연에 가시면 영산회상 한바탕 9곡을 모두 감상하실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 되실 겁니다. 여러 명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연주하는 좋은 공연이 전석 무료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인 박기량. 무용가 박기량. 그는 2006년부터 23년까지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의 단원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을 했지만 프랑스의 국민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국립무용단의 협업으로 한 시간의 나이란 작품은 특별한 기억이 있다. 우리 전통춤과 현대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 작품이었다. 이때 인연으로 박기량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프랑스에서 조세 몽탈보의 작품을 공연했다. 조세 몽탈보의 카르멘즈라는 작품이었다. 카르멘을 복수로 쓴 건 수많은 카르멘의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카르멘의 캐릭터를 재해석해서 만든 무용 작품으로서 박기량은 카르멘이란 여성을 박기량식으로 풀어내기로 했다. 카르멘은 용기 있는 여자로서 과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상이며 그가 누굴 사랑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그걸 위해 도전했던 여자 카르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모습이란 걸 표현하고자 했다. 프랑스 안무가의 작품이지만 그는 작품 안에서 현대 무용만이 아닌 한국 무용을 하도록 했다. 한국 무용 삼고무를 추었고 공연 도중 입장단으로 장단을 노래하기도 하며 역동적인 우리 춤사위를 보여주었다. 카르멘 자신이 박기량이 돼서 춤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다양한 모습을 펼쳐내었다. 당시만 해도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몇 개월

6개월간은 휴직계를 냈고 나머지는 매번 출장 신청을 해서 그 공연 일정을 소화해냈다. 카르멘즈를 끝낸 후에는 유럽 투어 공연까지 하느라 그 즈음에 몇 년간은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2019년 4월에는 국립무용단의 넥스 스텝 기획 공연에 지원을 했다. 자신의 안무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박기량은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시절 무용하는 자신의 삶을 작품에 녹여냈다. 뿌랭땅, 봄이란 주제를 선택했다. 프랑스에서 맞이했던 봄, 그리고 진도 식김굿의 철학을 작품 속에 풀어내고자 했다. 우리의 삶이란 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시작하고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이내 다시 봄이 돌아올 것을 알고 희망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진도 식김굿에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세계이기도 했다. 박기량은 작품 뿌랭땅에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에도 전통춤으로 개인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혼자서 비대면 공연을 하는 바람에 적지 않이 실망했다. 그 즈음 무용수로서 다음 단계를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굿볼이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무용수라면 무용수의 재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기량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제2의 삶을 계획했다. 2023년 8월에 국립무용단 단원의 삶을 마무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로 지원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다.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이란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특히 국립남도국악원이 있는 진도 지역은 아버지 박병천의 고향이기도 하고 진도 씻김꽃이란 보물을 안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곳에서는 무언가의 정점을 찍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던 것이다. 박기량은 그곳에서 무용극 혹은 춤음악극이란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당금액이 설화를 소재로 한 성악, 기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서 진도 씻김꽃이라는 예술성 높은 자원을 활용한 작품이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무용단, 성악단, 기악단과의 협업에 의해서 총체적인 무용극을 만들어냈다. 당시 국립남도국악원의 당금액이 설화 무용극은 인기리에 공연이 됐고 그 공연은 큰 보람이 되었다. 박기량은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가 40년차 되는 긴 역사의 독자적인 무용단이라 전통춤과 창작춤 모두 잘하고 있고 열정도 있으면서 차분하고 잠재력이 많은 단체이다. 매주 목요일에 목요상설 무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작품이 예정돼 있다. 올해 10월 25일에는 국립무용단이 기획하는 전통공연에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춤이 박기량의 안무로 공연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팀 바루의 창단 공연 무대를 올렸다. 팀 바루는 박기량이 영산제 이수자 수범스님과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정연락 그리고 동해안별신굿 홍효진 무녀와 4인이 조직한 팀이다. 팀 이름 발우란 각자 크기가 다른 수행의 그릇을 상징한다. 멤버들이 저마다 다른 그릇에 자신만의 기량을 다해 세상에 온기를 담아 세상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 수익금은 모두 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작품은 5월에 프랑스 김해박물관 초청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프로그램에는 진도 식김굿과 동해안 별신굿, 영산제 음악이 두루 포함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진도 씻기

곳에 복개춤을 넣어 산자들의 명과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전통음악의 짙은 예술성이 표현된 이 공연은 프랑스에서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프랑스 사람들의 우리 예술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금연의 가야금 지영희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무용과 박기량의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무용가 박기량. 그는 3살 때부터 무용학원을 다녔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예쁜 딸을 낳아서 무용을 가르치고 싶다 하셨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기량은 3살부터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무용과 장구를 배웠다. 씻김 꽃을 하는 집안이라 춤과 음악, 노래는 늘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악은 어린 기량에게 저절로 각인됐다. 어릴 때 그런 환경이 자연스러운 예인의 길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남들처럼 자신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딸이 피아노 배우는 것을 반대하셨다. 피아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몰래 다니기도 했지만 마침내 배우기를 그만두고 무용에 전념했다. 아버지는 기량에게 국악고등학교 진학을 권해주셨고 아무런 의의 없이 진학을 했다. 무용 전공이었다. 어느 날엔가 무용 연습을 하는데 턴을 1,000바퀴 도는 연습을 했다. 춤을 추다 너무도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너의 앞에 커다란 쇠로 된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갈고 또 갈고 갈아서 예리한 바늘을 만든다고 생각하라. 예술이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셨다. 아마도 이백의 마부작침 고사가 아닌가 한다. 어린 시절 이백이 가끔 공부에 실증을 내서 놀러 나갔는데 한 노파가 큰 바위 옆에서 쇠막대를 열심히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백이 물었다. 그 큰 쇠막대를 왜 갈고 계시나요? 그러자 노파는 이 쇠막대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거란 대답이었다. 이백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고 되물었지만 노파는 아무리 큰 쇠막대라도 쉬지 않고 계속 갈면 언젠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된다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백은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학문에 정진했던 이야기다. 부친 박병천이 기량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시성 이백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기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천 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곤 하면 마음을 다잡곤 한다 했다. 그리고 지금쯤 내가 갈고 있는 쇠가 어느 만큼 갈아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박기량의 부친은 지난날 진도 씻김굿의 명인이셨던 박병천이다. 명인의 음악적 내공이란 그렇게 쇠막대를 바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쌓인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는 부친의 이야기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기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막내딸이니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아버지는 기량을 늘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귀여워하셨다. 3살 때부터 춤을 배웠으니 동네에서 그의 춤 솜씨는 늘 회자됐을 것이다. 사람들이 춤을 춰봐라 하면 그 자리에서 고민 없이 마음껏 춤을 추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춤을 배운 결과 국고에 들어가 무용 전공을 택했다. 학교에서는 그간 배우지 못했던 음악과 춤을 가르쳤다. 특히 정악과 궁중정제를 접하면서 춤에 대한 새로운 눈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윤성주 선생님께서 춤을 배우면서 춤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예술가로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승은 마치 모범답안처럼 그 길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무용단에 입단한 이후 몇 차례 부상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무용가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했고 부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 생각은 마침내 재활 프로그램 지도사 자격증까지 따기에 이른 것이다. 박기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아버지의 반주에 맞춰 무용 공연을 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이다. 2007년 10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박병천의 집안이 당시 문광부 선정 전통예술명가로 지정돼서 진도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다. 박기량은 부친 박병천의 구음 반주로 살풀이 춤을 추었다. 아버지 박병천은 귀여운 막내딸이 추는 살풀이 반주로 구음을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병중에 계셨지만 막내딸의 공연만큼은 자신이 직접 반주를 해주고 싶으셨다. 딸의 그 춤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을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음성, 그 소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공연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공연을 마친 아버지 박병천 명의는 이내 쓰러지셨고 그대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실려가셨다. 그리고 11월에 이내 세상을 떠나셨다. 박기량은 그렇게 아버지 박병천 명인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구음 소리를 들으며 살풀이 춤을 너울너울 추었다.

박병천의 구음, 무장고 풀이 들으셨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박기량의 살풀이 춤 공연에 아버지 박병천이 구음으로 직접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그 공연의 장면을 회상하게 되네요.

무용가 박기량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에서 창작 무용 작품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다고 해요. 시를 하나 선정하고 음악을 골라서 맞는 주제로 무용 작품을 안무하고 춤을 추는 시험이었는데요. 당시에 박기량은 아버지 박병천의 이 곡 무장고 프리를 음악으로 쓰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직접 써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무용가 박기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세계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의 단원,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에 이어서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 18회 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안무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친 박병천 명인의 예술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가 하는 작품에서도 깊은 예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펼쳐나갈 그의 행보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 목요일에 행복한 국악산책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셨고요. 검정콩님께서 음악 들으시면서 태백산 신당 생각이 납니다. 지인의 건강을 빌면서 지냈던 날들이 있었는데 하셨습니다. 지인의 건강 다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검은고 즉흥시나위 듣겠습니다. 이 곡은 개성이 있는 다스름이 특징적이고요. 자유로운 즉흥시나위 연주가 이루어지는 음악입니다. 김영재의 검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현과 대현을 자유롭게 오가는 역동적인 선율,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조, 다양한 장단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곡 검은고 즉흥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민요 세타령 들려드립니다.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녹음된 자료였죠. 반주도 자연스럽네요. 남도민요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분의 젊은 음성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늘 음악이 함께 했는데요. 음악마다 용도도 다르고 내용도 저마다 달랐지만 늘 우리 곁을 지켜온 음악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음악이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음악이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 우리 음악이 만들어낸 시간의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옛날 운봉 한양 부월품에 박씨 두 형제가 살은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인디 아이 놀부만 오장이 칠부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러는 거는 심술부 하나가 왼쪽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눌러붙어가지고 아 이놈이 밥만 처먹으면은 날이 날마다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조통다리 노래와 또 가시거든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무거우 삼살 방무다 이사글 고방에다 집어리고 길가는 관영양반 채울 끝에못 떨었다 해가 치료를 내어줬고 형사 부모는 소우도역 양반 부모는 관을 찍고 왕 부모는 친구독지 주상난데 주말 주고 불난데 부채일 달리고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물리고 가는 여자 뒤장고 입만 추고 다크근에게 겁탈하고 수절 과부무광 얕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사 입에다 똥 치르고 애백 여자는 패를 그냥 꽉 차고 조절 저거 대화를 든 놈 살고 주고 복사동이는 되집어 놓고 우는 애기는 다 때리고 소리 없니 잔소리 동유하는 된다 발 물고 이놈

간장을 맞을러니 삼강도 모르고 오른도 모를 텐데 형제 윤기인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놀부가 심술이 나가지고 지 동생과 견속들 밥 먹는 것이 꼴이 보기 싫어. 오늘 이 양 밥 먹은 짐에 내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호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희는 거기 앉거라. 너는 밥만 처먹으면 구레이 돌듯 슬슬 돌고 골패나는 꼴 꼴보기 싫어 못 보겠구나. 그러니 오늘 네 처자식들 데리고 당장 나가거라. 흥보 깜짝 놀래. 아이고 형님 표란 난에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고? 나라면 나같이 웬 잔말이 이렇게 심하냐? 어? 만일 또 잔말이 심하면 사륙지안이 날 것인게 어서 당장 떠나거라.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이 없으니 흥보 듣고 어? 할 일 없어.

주로 갈고 갈 곳이 마련하구나. 아서라 산중으로 가게야. 산중에가 사자건들 냉물이 귀가 이겨가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야. 해론산이강경이 삼포주사부서 도방에가 싸지 않들

경고 견속도는 성형도 복도촌이라는 곳을 당독하야. 빈집안판 의지하고 근거지 지낼 적어. 철 모르는 자식들은 부모를 조르는디.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국에 쌀밥 한 그릇만 말아줘.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떡 한 시리만 해줘.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맛이 좋지라오. 뭐 큰아들이 난지며 어머니 나는 밤도 싫고 와우도 싫고 밤에 난다기나 잠보고 자는 서름이 쏙. 어서 말을 해봐라. 어머니 아버지 공로라고 나 장

0: 가요没有？
1: 切！
0: 我是二姐，我。

잘 모른다 자식.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그 남이 들은 남보기로 내 집 속만 터나니 울지를 마오. 나 저 읍내 좀 다녀올라네. 읍내는 뭐다기요? 그 품팔이도 있는가 좀 알아보고 와야지. 여보 영감 해당촉하지 마시오. 우리 형상방하고 누가 품이나 무엇을 죽었소? 가지 마시오. 큰일이오. 황경마중 예편 내 같으니라고 아직 나가보지도 안 했는지 연병으로 자빠졌네. 그래 흥보가 읍내에 나왔다가 마침 호방을 만났다. 호방한테 이리저리한 얘기를 한 게 호방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박성원 그 그러지 말고 그 품이 하나 파시오. 그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다림이 아니라 이거울 좌수가 배경영문에 잡혀갔는데 좌수 대신 권장 10개만 맞으면 내 한 개에 성냥씩 30냥을 주고 우선에 말 타와라고 마사 단냥을 준답니다. 흥보 돈 얘기가 나오게 대번에 말이 올라가고 아이고 여보시오 그럼 내가 살라요. 저가이전 그 동을 보아라 행운어 열컥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흥보 좋아라오 질질방 불성다시오. 얼씨구나 좋구나 기와 잘지 얼씨구나.

공남 우리 집으로 서가자. 저희 집 문전을 당도하여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디 어디까지 땅아 집안 기다워 들어보면 우르르

0: 봅시다 돈 보아 돈이라니 웬 돈이오 일수돈을 얻어 왔소 월수 제에 반수 돈을 얻어 왔소 돈이란 말이 웬 말이 아기도세 아기도세 우리 재수대 동하야 공제 돈이 생기는데 공제랑이 웬 말이오 생일 생제가 안기였던 무서운 형제가 생기였소 어디 봐요 돈다 돈 보기 전에 말이오 내가 숨 아픈 게 무리 난 거라
1: 먹고 쓰고 먹어야지
0: 아 영감 이 돈이 뭔 돈이야 말이오 여보 마누라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곳 좌수가 배경령 문의 앞에 갔는디 좌수 대신 권장 10집안 딱 맞으면 매항제 성냥씨 30냥을 주고 우선에 말 타오라고 와사단냥을 딱 죽을래 내가 대신 가기로 이거 받아왔은게 내가 말 타고 할 수 있겠는가 정계의 말이 있은게 정계의 말로 갔다 오고 이 돈 가지고는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둘그름이 쏘아가지고 새끼 들고 각시 각기냐 한통 써 먹어보시오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만은 중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 지음이라 흥분발류를 하는디

할지요. 한계를

지금 되노니

0: 무명이
1: 돌아.
0: 몰라 저도 소상.

부부가 화를 내면 시끄럽니 이 사람? 아, 이 사람아, 쓰잘데 없는 이 볼기 두었다가 여기서 밥이 나온 거야, 돈이 나온 거야? 어? 아, 이럴 때 몇 대 맞고 돈 벌어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어? 쓰잘데 없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게. 나 다녀오면서. 아버지, 평양가시오? 오냐, 간다. 아버지, 그 평양가시거든, 그 밥하고 떡 좀 사다 주시오. 아, 사주고 말고, 내가 사갖고. 아, 지은 밥을, 지은 먹고, 평양길로를 떠나는데, 올라갈지 진지해야 다 오르바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얼마나 남은 팔자유가 어디 왕실어도 푼 집에 우기 영화로 잘 사는 게 이래 발자는 바꾸어요. 내 품팔을 어서 놓고 산이 그릉 저릉 당도 허니 그냥 보니 무섭다. 쳐다보느냐 대장이오, 내려 구멍보니 속정 배누구나 심사를 배워 용자 모신 군료사령이 이리라 보자리 알지. 그때여 박응보란 순턴 상을 합니다. 별을 벌벌 뜨려 서들어 간다. 흥보가 삼목구를 딱 들여다 본게, 아니 전부 보리장을 내놓고 여기서 철석 저기서 철석 난리 벗구가 났지. 흥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지금은 볼기를 맞는다마는 갈 때는 돈을 수수 백냥 가져가겠다. 어디 나도 볼기를 까고 없지 볼까? 허이 시커먼 볼기를 쫙 까고 삼목관이 없었은 게 한 굴러가 나오다가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볼기 전 보는 거 하고 딱 보더니 아니 박시환 아니시오? 알아 맞췄구만. 아 근데 여기 어째서 오셨소? 어? 아이 사람아 나도 매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네. 군료 사령하는 말이

박생환 고란서 고란서. 아니 이 사람아, 그 계란이 굴지 사람이 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박생환 대신하고 권장 맞고 돈 벌어가지고 펄썩 가버렸어. 흥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뼈대가 굽. 지금 국지원이 아주 매를 썩 잘 맞읍니다. 아이고 이 애들이야.

애들 차 그지 헌가 언제나 평화이 허게

아닌가? 내 집도 나올 적어 자식들이 늘어앉아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땅 싸주마고 달래

걸. 어이. 저런 저그친 문제를 당도원이 그때여 흥부만월에는 자기 영감 병영가신 후에 원어를 지흥이었을고 청화소를 받쳐놓더니 비난이다 비난이다

부부가 화를 내며 시끄럽네 이 사람아. 권연설이 대장부 남자가 바깥 출입을 하고 있는디 계집이 배가 꽁냥 가시오 마시오 울고 울고 연병을 하고 자빠졌더니 저 뒤집 꾀셈이랑 발뚱거리를 했대. 아이고 여보 영감, 팔뚱거리가 다 무엇이다요? 아, 이 사람은 내 대신 그 매 맞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들어오고 지금쯤 잘 끓여먹는다 그 말 아닌가? 아니 그럼 영감께서는 매를 안 맞았단 말씀이? 내가 언제 임자들어 거짓말하던가? 뭐 마누라가 좋아라고 하면 너라고 그러니?

0: 내가 없이살아도 말이여, 아 우리 마누라 이런 바람에 내가 산단게. 아이고
1: 시우.
0: 흥부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1: 시우.
0: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 없은 게 걷는 마을 시숙댁에 가서 전국까지나 얻어오시오.
1: 그렇지.
0: 그 자네 말은 좋네. 말은 거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까지나 주시면 좋지만은 보리만 주면 어떻게 하는가?
1: 그렇지.
0: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우리 없는 집 살림에 보리 차고 쌀 찾겠소?
1: 그렇지.
0: 아이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라.
1: 아 그렇지.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이 사람아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응? 그 자네가 그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자네가 몰라? 응? 그놈으로 나를 탁 때리면 내가 쭉 뻗을 거 아닌가? 속담에 매 맞는 걸 보고 보리 타작이라는 것이 어이없나. 영감, 설마 안들 그럴 리가 있겠소. 어서 다녀와 보시오. 그 대처 마누라 말이 꼭 옳네. 그러면 내가 후딱 다녀옵시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부 차림이 볼짝이며 다 떨어진 헌도포 밥풀관자 종무당 또 기통나게 요란해오 저기 아침 추구

0: 사람이 대경 침색을 하며
1: 안 좋게
0: 가 흥보라니. 여보시오, 내가 구대차 독신으로 내려주는 삼척 동자가 다하는데 어린 동생이란 웬 말이오. 참 미친놈이라고. 아마도 집을 잘 못 찾은 모양인 게 저 제놈으로 가보시오. 그거 저 황봉과 먼 것이 하나가 있어. 흥보가 빌면 될줄 알고 돈

아니다. 이 목소리로 목숨이 여친

소. 그제 하루를 굶은 자가 어찌 아침을 그저

아이고, 뭔 얘기거든. 성냥만 조시오면 이어른 얼굴마다 짱 깨대기를 주어.

0: 어머니 상당히 불쌍하게 되었구나. 응? 그리여 그러면 내가 내일 도리엄주마 큰거 좋아라고. 아이고 형님, 그 흉년국식으로 늘려먹기는 쌀보단 보리가 훨씬 낫답니다 형님. 그놈 늘려먹는 속 도저구나. 그 그렇게 해라. 너희놈 마당새야, 그 뒷곳간에 가면은 그 쌀쟁이는 쌀국간 있지.
1: 그렇지.
0: 쌀로 그냥 한 두 가마니 드릴까요? 너희도 가만히 있어. 그리로 지내가면은 그 보리쟁이는 보리국간 있지.
1: 그렇지.
0: 보리로 한 서너 가마니 드릴까요? 금방진 놈 가만히 있으란 게 이놈의 자석 눈구녕을 안 빼버려. 보리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박달방향이 하려고 처음 권목이 한 서너 개가 있느니라. 오늘 한 놈 시쿨름 있다. 대문을 딱딱 걸어 잠가 놓더니 놀부가 흥보를 때리는디. 놀부 있는 가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누리야 막 저쪽에들 어따 이놈 강도놈아. 살기로니 네 팔자라. 나랑 썸이나 유리야 가운데 마당에 건너여 밥을 나버려 들었어. 대롱주려고 노적을이야. 정빠지나 유리야 가운데 공공자 건너간 가도 아까도 괴롤이여. 괴수발에 들어가서 대롱주려고 괴롤이야. 몽둥이를 들어 내들이 다름에 구레기 치던 좁은 물에다 배랑 치던 후당

마대녀. 아르로 쫓겨 들어가며 내 맞은 다리를 지를 끌고 가며 아이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남긴 것 가운데 여밀락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한자로 풀어보면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혼자 누리는 음악이 아니라 나라의 기쁨과 백성의 삶이 어우러지기를 바랐던 마음. 1447년 6월 5일 조선 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그날은 오늘 국악의 날이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음악인 건 알죠. 그런데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 산조, 정악, 민요, 농악 뭐 다 익숙한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려면 벽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네. 하지만 국악은요, 원래가 어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모를 심을 때 허리를 펴게 해주던 노동요였고요. 마을 잔칫날 어깨춤을 불러내던 풍물소리였습니다. 또 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서민의 고된 삶을 달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저희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봅니다. 우리 음악이 더 많은 분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국악이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국악 방송이 솔바람 물소리가 든든한 길동무가 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해령 서일화지곡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 아침이고요. 앞서 그 세종대왕의 음악 여밀락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여밀락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 음악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기쁨도 나누고 고단함도 덜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 네. 어쩌면 그것이 국악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장 깊은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힘도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따라 부르고 함께 춤추고 자기 방식으로 다시 만들고 서로 나누는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은 과거에 머문 음악이 아니라 오늘의 콘텐츠를 키워내는 깊은 뿌리이자 앞으로의 가능성이라 여겨지는데요. 국악의 날을 맞은 국악 방송도 그 책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을 더 쉽고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전하는 일. 전통을 박물관 안에만 두지 않고 오늘 아침 여러분의 라디오 속으로 데려오는 일. 그 일들을 앞으로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순서 안내해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팔도 마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대사슴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문화의 고장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태평가 뱃노래 자진 뱃노래입니다. 노래의 박선웅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감상해볼 곡은 박주희의 정악 비파 회상 가운데 수령음 듣겠습니다. 수령음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속의 용이 읊조린다 라는 뜻인데요. 자진 한잎이라는 성악곡에서 출발해 악기 연주곡으로 발전한 우리 관악합주의 대표곡입니다. 오늘 연주되는 비파라는 악기는 일제강점기 이왕직 악부 시절 이후로 한동안 연주 전통이 끊어졌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될 뻔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분이 악기를 복원하고 연주를 되살리려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귀한 소리를 들려줄 박주희 연주자는 영화 쌍화점 그리고 드라마 천추태후 같은 작품에서 비파 지도를 맡았던 실력있는 연주자입니다. 전통을 복원하는 연구에 힘쓰면서도 대중에게 비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왔는데요. 오늘 들으실 수령음은 비파와 생황, 단소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정갈함을 선물할 겁니다. 그 유려한 선율에 마음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주희의 비파, 위재영의 생황, 김웅식의 장단으로 듣습니다. 수령음 준비합니다.

채운 것 같습니다. 박주희의 비파, 위재영의 생황, 김웅식의 장단으로 수령음 듣고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이왕직 악부 악사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습회라는 모임을 열어 젊은 단원들의 실력을 키우고 비파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간절했던 지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마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또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요, 판소리 수군과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에서 고고천변까지입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그러하나 세상에 나가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손가.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 이놈의 화상을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 속에다 화상을 턱 집어넣고 목을 탁 움츠렸겠다. 자, 이 말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별주부 용왕께 하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해버렸네.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지극한 줄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 치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아무쪼록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았소.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 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고고 천년 일륜옹.

판소리, 수군가,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에서 고고 천변까지였습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아, 나는 술

술도 잘 마시지 않는데 왜 지방간이야?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지방간은요, 단지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이를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무척 흔하다고 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단 음료와 첨가당 섭취입니다. 달달한 커피나 탄산음료, 또 과일맛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단 걸 많이 먹었는데 왜 이름은 설탕간이 아니라 지방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요,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기가 쉽습니다.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습관은요, 혈당을 급하게 올려서 대사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복부 비만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방간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평소 당뇨병이 있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간 기능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간, 술만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소 커피나 탄산음료, 또 과일맛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단 걸 많이 먹었는데 왜 이름은 설탕간이 아니라 지방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요,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기가 쉽습니다.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습관은요, 혈당을 급하게 올려서 대사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복부 비만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방간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평소 당뇨병이 있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간 기능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간, 술만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소 달게 먹는 습관까지 함께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 네.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균형 있게 드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평시조 자네 집 술 있거든 함께합니다. 노래의 김영기입니다.

평시조 자네 집 술 있거든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연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대취타 무령지곡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1부 마무리곡 대취타 무령지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성필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 동생이 돼서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오늘 가보실 곳, 이 도시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전통과 멋의 고장, 대사슴놀이의 고장, 또 맛의 고장. 네,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가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엽쇼, 수문 장군 문 엽쇼, 만인간 들어가고.
1: 그렇지.
0: 만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도동실 가득 싣고서 요이스카가 들어갑니다.

그게 날을 맞아 전국에서 이어지는 국악 공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진도 국립 남도 국악원에서는 2026 굿 음악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6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저승 혼사굿을 주제로 진도, 동해안, 제주 지역의 굿 음악을 차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석 무료고 사전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합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남사당 놀이 바우더기 밥마실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풍물놀이와 줄타기 인형극까지 남사당 놀이의 흥겨운 여섯 마당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서울 국립국악원 공연들도 차례로 이어지는데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와 또 국악명상공연 관조나를 비추어보다 이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6월 11일과 12일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예악당 무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북 남원으로 가볼까요?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6월 12일과 13일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은요, 국악 명상과 힐링 음악을 바탕으로 마음을 천천히 비워보는 무대입니다. 자, 오늘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 가까운 곳에서 또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직접 방문도 하셔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함께 즐겨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광화문 아리랑 듣겠습니다. 노래의 전남대 판소리 합창단 그리고 피아노의 임동창입니다.

광화문 아리랑이었습니다. 노래의 전남대 판소리 합창단이었고요. 피아노의 임동창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제2번 축제 2악장에서 3악장까지 듣겠습니다.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제2번 축제 2악장에서 3악장까지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풍등가입니다. 이 풍등가는 여러 가지 볍씨와 콩, 보리 등 잡곡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땀 흘려 지은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을 흥겹게 읊은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노래의 전병훈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 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0: 칼도 마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셔갈 곳은 소리의 고장, 맛의 고장, 전북 전주입니다. 지금 전주는요, 잔치마당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축제 제52회 전주 대사슴놀이가 6월 8일까지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명실상부 최고의 등용문입니다. 귀가 호강하는 소리판 구경,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주에서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입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찌나 야무지게 잘 해놨는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초록나무와 꽃들이 반겨줍니다. 특히 지금 딱 이맘때 가시면 그 장미의 뜨락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엔요, 형형색색 장미가 만발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하얀 눈꽃이 내린 것처럼 공조팝 군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사진 한 장 꼭 남겨야 되는 곳입니다. 자, 수목원에서 눈 호강하셨다면 이제는 입이 즐거울 차례죠. 전주, 네, 뭐 음식 솜씨 좋기로 온 세상이 다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선 점심으로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 아니면 입안에 착착 감기는 전주 비빔밥 한 그릇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자, 식사하시면서 네, 음악 한 곡 듣자고요. 그리고 전주의 숨은 명소와 밤풍경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창작 판소리 전주 팔경 유람가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김민영, 북의 유경수입니다.
1: 한 벽에 기댄 몸이 세류 억류 들이켠듯 걱정 근심 사라지고 정신이 청연하여 시절이 다가오니 호연지기 겨루리라. 한폭 사후

0: 이거야. 다.
1: 환상골.
0: 아, 쓰고.
1: 인제들.

그러니 소금 배 난 젓갈 배 난 기본 받아 만선이라 정운길인 꿈이론가 천문을 살펴

0: 얼씨구.
1: 창작판 소리 전주 팔경 유람가였습니다. 소리의 김민영, 북의 유경수였습니다. 자, 금요일 2부 팔도 마실 막내동생 성필이가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과 멋의 고장 전북 전주에 와 있는데요.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전주의 상징인 전주 한옥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전망대에 오르면요, 고즈넉한 한옥 능선들이 눈에 한가득 들어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아, 우리 한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오시면요,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신 경기전에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또 천주교도의 순교터 위에 세워진 전주 전동성당도 둘러보셔야 합니다. 1914년 완공됐는데요. 이 전동성당은 회색과 붉은색 벽돌 외관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 성당 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 형님 누님들, 그 전주는요, 해가 진 다음부터가 진짜 백이라는 거 아실랑가요? 요즘 전주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 연화정 도서관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연화정 도서관은요, 덕진공원 한가운데 둥실 떠있는 한옥 도서관입니다. 여름 초입이 되면 호수를 가득 메운 연꽃과 연잎이 창 너머로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낮에 봐도 우아한 이 한옥 서관은 밤이 되면요, 은은한 조명이 탁 켜지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황홀한 야경을 선사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시원한 분수쇼와 함께 미디어 파사드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 이 순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야경을 보신 후에는 전주 마실,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맥은요, 가게 맥주의 줄임말입니다. 네, 동네 자그마한 슈퍼 평상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가볍게 기울이는 거죠. 특히 연탄불에 포슬포슬하게 구워낸 고소한 먹태, 크, 설명 생략입니다. 네, 말해 뭐 할까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자, 한옥마을 풍남문 덕진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눈에 띄는 맛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빵도 사고 가맥까지 한잔하는 이 전주의 매력, 하루 세 끼 아니 여섯 끼도 부족하다라는 전주의 매력에 이번 주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하는 전주 3535입니다. 연주의 전주 시립국악단입니다.

0: 들으신 곡은 함께하는 전주 353호입니다. 연주의 전주 시립국악단이었습니다. 자, 오늘 막내동생 성필이랑 떠나본 맛과 멋의 고장, 소리의 고장, 전북 마실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요, 팔도 유람가입니다. 해금의 이승희, 노래의 아니호, 장구의 정준호입니다.
1: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들릴 노래가 아닌데. 그 난본가 아니오?
2: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소? 걔 뉘시오?
1: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도강산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며 미녀를 수집하는 한량으로 때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떵쿵하는 노래소리에 귀가 이끌려 얘까지 왔소이다.
2: 거참 잘 왔소.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나도 그 민요 좀 한 자라 가르쳐 주시오.
1: 그 듣자 하니 그쪽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뉘랴 하시오.
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팔도 강산 방방곡곡의 민요를 해금으로 노래하는 이승이올시다.
1: 그 잘 됐소이다. 우리 만난 김에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2: 그 좋지.
1: 죽장 짚고 망해 신어 천리 강산을 구경하고

팔도 유람가였습니다. 해금의 이승희, 노래의 아니호, 장구의 정준호였습니다. 금요일 순서 주문 외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 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윤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이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입니다. 우리 음악 국악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속에서 불리고 한국인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또 한국인의 마음을 건너오며 오늘까지 살아온 소리이지요. 오래됐지만 낡지 않은 음악, 오래전부터 불려왔지만 지금 우리 일상에도 여전히 다 있는 음악,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한 듯 깊게 울리는 음악, 바로 우리 음악 국악입니다. 두 번째 국악의 날, 국악이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열어갈 내일을 함께 기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이자 국악의 날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안은경의 피리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곡 제목은 바람이 되어라였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국악의 날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래된 소리지만 들을수록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아침 국악 방송과 함께 하실 텐데요. 더더 멋진 국악의 매력에 풍덩풍덩 빠져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니까요. 이런 얘기 이 아침 해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악인은 누구인지 나누겠습니다. 그 곡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됐는지 사연 더해주시면 좋고, 또 소리꾼이나 연주자에 대해서 어느 순간 바로 이 공연을 보고 바로 이 음악을 듣고 입덕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연들도 더불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개가 좋아요, 그 곡이 좋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셔도 뭐 제가 살 잘 붙여가지고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국악, 어떤 국악인을 좋아하는지 사연으로 만납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있을 겁니다. 채널 추가해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태용, 박일심 두 분이 함께 소리합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죠.

장 빼진 사냥 내 생각 부모님 너무나

0: 전태용, 박일심 두 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은 어떤 국악, 어떤 국악인을 좋아하시는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러한 질문 드렸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236님, 저는 경기민요 태평가를 좋아합니다. 라디오로 처음 들었는데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이 대목 들으면 괜히 마음이 풀리고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불려지는 민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대중음악인에게도 가장 많이 리메이크되는, 재해석되고 있는 민요이기도 하고요. 첫 구절만 딱 들어도 마음에 이렇게 풀리는 기분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9807님이 좋아하는 국악. 저는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익숙한 소리였는데 나이 들수록 그 안에 담긴 설렘이 참 예쁘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웬만한 유행가 얼마 들으면 또 덜 듣게 되잖아요. 실증나기도 사실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국악은 뭐 100년, 200년 된 곡들인데도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게 참 어찌하여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술적으로는 분석이 안 돼요. 그냥 그저 좋은 거죠, 뭐. 한민족이니까요. 3290님, 저희 아들은 이날치 음악 듣고 국악에 입덕했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요즘 MZ세대들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범 내려온다, 이걸 처음 듣고 우와, 국악이 이렇게 힙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돌려 듣더니 요즘은 아예 국악이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까지 만들어 놓고 음악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착하고 기특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3290님, 또 저희 국악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집에서 라디오로 국악이 흘러나오니까 아드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취미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국악의 날 맞이 장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을 음악은 에스닉 팝 그룹 락이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난감하네.
1: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어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위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으니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누로 우뚝 휘는 꿈끝이면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이에 별주부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난감한에 이어서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품바 듣고 왔습니다. 자, 국악의 날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악 그리고 국악인에 대한 사연 받고 있습니다. 6150님, 예전에 김미화, 김한국 두 사람이 쓰리랑 부부라는 코너를 했었는데요. 그때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가 생각납니다. 음메 기사로! 음메 기주고! 와, 진짜 기억나네요. 제 나이 아버지가 된 지금입니다. 그 시절 부모들의 길을 살려주던 그 개그 프로그램이 문득 생각이 나고요. 제 어린 시절 안숙선 선생님도 TV에 참 많이 나오셨지요. 그 시절에는 인기 있는 판소리 명창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신영이, 안숙선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박동진, 조상현 선생님도 이어서 생각이 납니다. 판소리의 소중함을 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저희 아들도 판소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리꾼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아드님이 판소리하고 계시군요. 너무 멋집니다. 저도 진짜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것인데. 그러네요, 진짜. 저도 가장 먼저 TV를 통해서 판소리 접한 게 스리랑 부부였던 것 같아요. 오, 그런가 하면 또 세대에 따라서 서편제 영화, 예, 오정희 씨가 주연했던 그 서편제 영화를 통해서 또 처음 국악을 접했다 하는 세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굵은 한 줄의 회긁은 그런 뭐 결과물들, 예술적 결과물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0853님,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국악의 날 연희더 광대 공연 국악방송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서도밴드의 또 리얼그룹의 진도아리랑 제 노래 이하홍 타령까지 좋아하는 국악음악 제목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작년에 했었죠. 여기가 여기 이제 상암이에요. 서울 마포구 상암. 여기가 길도 다 새로 깐 길이고 건물도 다 새 건물이에요. 지은 지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라나요? 그래서 뭐 되게 세련되고 그런 맛은 있지만 또 오래된 골목이나 그런 건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뭐 정치 이런 건 덜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악의 날, 예, 연희대 광대 그 연희더 광대 공연으로 떠들썩했었죠. 아,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좋았어요 이런 글들 많이 보내주시면 아,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또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진영짱님, 오우, 오랜만에 문자 주셨어요. 작년 초에 국악방송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오전 등교를 위해서 차로 운전해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그 순간 국악방송을 알게 됐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국악도 참 좋고 한디의 진행도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계속 저희가 또 목소리로 이렇게 문자로 소통하게 되었네요. 자, 계속해서 이종훈 님이 저는 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국악 뭐 좋아하냐고 물으셨잖아요. 국악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은 배뱅이 굿 보유자 이은관 국악인을 좋아합니다.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신나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음악 이종훈님 마음에만 담아둘 순 없겠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관의 소리로 배뱅이 굿 배뱅이 태어나는 대목입니다.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성, 최정성이 재산은 많으나 슬하에 혈육이 없어 명산대찰 불경이 나들여서 자식을 볼까 하고 명산대찰 찾아가는데 먹여 제계를 거의 홀고 시주강 등 갖는 허림

나무요 오당강 가당강 가당 나무요 한 주엄 단 복주엄 난구며 이난구 조난구 노가지 항난구 외철쭉쭉 돌아가만 바랬는데 주다 보느냐 마나금 전봉은 나르구 보살피니 백살이 되라. 이렇게 명산에 찾아가서 매일같이 빌었더니 지세이면 감천이라고 집집마당 하나씩 낳긴 나는데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을 낳고 한 집은 여식을 낳습니다. 이름을 짓되어 이정성의 딸의 이름은 세월이라고 짓고 김정성의 딸의 이름은 레월이라고 짓고 최정성의 딸의 이름은 베베이라고 지었는데 새 아기 무럭무럭 자라서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둥둥 타령으로 논이는데 둥둥둥 내 딸이로

마리란 마을에 웬 말이냐. 딸이야, 네가 요렇게 고흘적에 네가 마리는 얼마나 이쁘냐. 내 딸이야.

이응반의 소리로 베뱅이 굿 베뱅이 태어나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 주 드리는 전시회 선물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 티켓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오늘까지 5쌍 초대합니다. 전시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고야 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출연했던 임영호 연출이 드리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 공연인데요. 6월 9일 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전통 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진행되고요. 화, 수, 목, 금 공연에 각 한 쌍씩 초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정체성을 담은 오늘의 국악,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보고 싶은 요일과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0: 오?
1: 국악의 날 축하해요.
0: 그래 와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 우리 같이 축하 많이 하자.
1: 네. 국악의 날을 맞아갖고 지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피디님 멘트 들려주세요.
2: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윤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잘 들으셨죠?
0: 으흠.
1: 국악의 날을 맞아갖고 국악방송이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대따 많이 준비했다용. 그럼 문제 드려요. 다음 중에서 국악의 날 특집방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인이 온다 2, 2번 특별좌담회, 3번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 됐다 꼬미주. 국악의 날인데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걸로다가 골라보세요.
0: 네 오늘은 창호가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집 안내 스팟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

0: 복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 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자, 이쯤 되면 답을 거의 알려드린 것 같네요. 보기 가운데 국악방송이 준비한 특집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명인이 온다 2, 2번 특별 좌담회, 3번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4번 모차르트와 밤밤밤밤 베토벤. 이분들도 국악을 알았으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자, 국악의 날 특집인데요. 혼자 다른 음악 교과서에 나온 분들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문제 많이 맞춰주십시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생강의 피리 연주,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런던 데리 에어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생각 명인의 피리 연주,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런던 데리 에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광주에서 준비한 특집 방송에 이생각 명인이 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국악방송이 준비한 특집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였어요. 보기 1번 명인이 온다 2, 2번 특별 좌담회, 3번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이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170님 정답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 국악의 날 두 번째로 맞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6님 정답 4번 제주 용담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 참 좋아요. 전국 각지에서 창호의 드린 햇살 국악방송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내주시면 우와 거기까지 우리 주파수가 잘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이런 작은 방 방송국 안 작은 방에서 방송하는데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음악들이 전국을 누빈다는 사실도 새삼 또 경이롭고 그러거든요. 5062님 정답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제2의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4002님 정답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제주풍류회 두모악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여민악을 연주합니다. 국악의 날 축하하고 자축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국악 연주하시나 봐요. 오늘 제주에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소식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크든 작든 국악 관련으로 행사한다 공연한다 이런 기쁜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제가 큰 목소리로 비중 있게 방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 발표는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이었어요.
0: 그렇지.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가 젤로 기대돼요.
0: 오.
1: 돌아가신 이은주 명창님 목소리로
0: 그래.
1: 어린이랑 대화하는 거라던데 아 진짜 됐다 신기할 것 같아요.
0: 오 그러게 오래전 명창의 목소리가 창호 같은 요즘 어린이들과 만난다니 참 특별할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밖에도 국악의 날 특집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선물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선물 발표 갑니다. 517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8365님 어쩌다 못나니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 전병 세트 선물로 드리는데요. 7237-1554입니다. 유산균은 세 분.

0: 함께 드리겠습니다. 5071-8833-9213님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170 범장기지떡, 8365 어쩌다 못난이 김치, 7237-1554 두 분께는 전병 세트, 또 5071-8833-9213 유산균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은주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듣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음악 유금선의 구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동네 학춤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7315님 생일인데 문자 한 통 없는 아들 셋. 국악의 날도 이렇게 다들 축하를 하는데 저만 서럽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자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면 또 일어났을라나요? 문자 보내주신 게 7시 42분인데 아 눈에 밟힙니다. 어떻게 제가 아들 성대모사라도 해서 축하드려요? 엄마 생일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8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이 노래 제가 기분 좋은 일 있고 뭐 좋은 날이면 꺼내서 듣는 퓨전국악입니다. 퓨전국악팀 비단이 부르고 연주하는 새날 새아침인데요. 오늘 국악의 날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가사 내용 살펴보면 사실은 뭐 새해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또 어린 시절 추억들도 가사 속으로 좀 풀어내고 있고요. 더불어 7315님 생신이신데 새날 새아침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따지면 뭐 만약에 뭐 52살이시다. 52이면 52로 사는 이제 날들은 다 끝났고 53으로 사는 날들이 시작되니까 새날 새아침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자, 국악의 날이기도 하고 7315님의 생신이시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마음 가지고 함께 들어봅니다. 설렘과 희망의 멜로디, 퓨전국악 비단이 연주하고 부르는 새날 새아침입니다.

0: 표정 국악 비단의 새날 새아침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공간의 이야기 들려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자,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와,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태국의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1: 네.
0: 방콕, 치앙마이, 그리고 북부의 작은 마을인 빠이까지. 오늘은 빠이에서 뭐 어딘가로 더 들어가나? 뭐 이런 예측이 되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1: 예, 네, 진도입니다.
0: 아, 전혀 다른 곳이네요.
1: 네.
0: 전남 진도?
1: 네.
0: 오.
1: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0: 못 가봤어요.
1: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진도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0: 저는 못 간 사람이고, 생선 작가는 네. 오늘 이 진도를 들고 온 거 보니까 아주 좋았나 보네요.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음흠.
1: 진짜 꼭 한번 가볼 만한. 저도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더 많이 다녔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면서 국내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0: 맞아요. 아, 근데 지난번에 도초도 네. 소개도 또 저희
1: 처음이 도초도였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진짜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1: 만약에 진도가 빠이 옆에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0: 오, 전 세계인한테.
1: 네.
0: 우와.
1: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갔을 거예요.
0: 이야.
1: 우선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오히려 언젠가

0: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밀어두는 것 같은데 아하.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1: 오,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네. 진도로 한번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0: 네.
1: 게다가 진도 중에서도 오늘은 진도 국악원?
0: 네.
1: 국악원이 오늘 최종 목적지입니다.

0: 2,000원을 딱 가지고 오신 거네요.
1: 네, 그래서 뭔가 국악의 날 기념을 해서 좀 여기가 또 국악 방송이잖아요.
0: 예.
1: 제가 국악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거든요.
0: 한 3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1: 이제 아, 그렇죠. 여기 기다리면서 3 정도는 배운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아, 뭔가 제가 준비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또 코사무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0: 예.
1: 코너는 코너대로 가야 되니까. 피디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0: 프레셔를 줬나요?
1: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혹시 제안. 혹시.
0: 아,
1: 국악의 날인데 국악과 어울리는 장소가 없을까요? 아, 라는 제안을 주셔서.
0: 청유형이었네요. 슈드.
1: 네, 네. 슈드였습니다. 해부트가 아니고 슈드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잊고 있고 언젠가 하고 싶었던 진도 국악원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네.
0: 국악원 우리나라에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 저는 국악원 좀 전문가예요.
0: 뭐 또 전문가. 아, 또 잘난 척.
1: 네, 네, 우리나라에는 국악원이 4개가 있고요.
0: 예.
1: 지금 5개가 될 거라고 전 알고 있어요. 곧 1개가 더 늘어난다고.
0: 그런 일까지 알고 계신다고요?
1: 네, 우선은 국립국악원 서초동에 있죠.
0: 있죠.
1: 네, 그 다음 두 번째 남도국악원.
0: 남도국악원.
1: 바로 진도입니다.
0: 예.
1: 그 다음에 부산국악원.
0: 우와.
1: 부산에 있습니다.
0: 진짜 아시나 보다.
1: 네, 그다음에 민속국악원이라고 해서 남원에 있습니다.
0: 우와, 아, 맞으셨네요.
1: 아, 제 친구 중에 국악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악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1: 그래서 진도도 가게 된 게 진도 국악원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0: 와, 그렇군요.
1: 네.
0: 막 각 지역에 시립국악원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엔 네. 그것도 물어봐야지. 아시나?
1: 아, 시립? 저는 좀.
0: 도립으로 가시나요? 국립으로 가시나요?
1: 아니, 잘 모르고요. 시립으로 가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진도 국악원 픽하신 이유, 어떤 공연을 보신 건가요?
1: 저는 진도, 그러니까 각 국악원마다 서울은 궁중음악이나
0: 예.
1: 이제 그런 좀 궁중음악이 좀 유명하고
0: 예.
1: 그 다음에 국악원마다 다 유명한 거에 다르거든요. 장기라고 해야 되나?
0: 아, 특별한 그래요?
1: 게. 남도는 특히 역시 소리.
0: 소리가
1: 유명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창작국악 같은 것들이 유명하대요.
0: 아~
1: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건데 수영, 아류, 영남, 범패 뭐 이런 거 저 잘 모르는 걸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0: 네.
1: 부산은 창작이 유명하고 진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강강수월래든가 그 다음에 이런 좀
0: 남도 소리
1: 예, 그 다음 살풀이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한이 담긴 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그런 살풀이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0: 오호, 그렇군요. 직접 현장에서 본 살풀이춤 어땠나요? 방송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1: 저는 영상도 못 봤어요.
0: 오호.
1: 저는 뭐 이게 국악방송 나오면 예전에 저는 채널 막 돌렸거든요.
0: 케이블 TV
1: 네.
0: 막 돌리다가 저기 막 백몇십 번 이렇게 딱 해서 국악 방송 보이면 스킵 뭐 이렇게 했다는
1: 네,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이제는 다르죠.
0: 아, 지금 다르죠.
1: 지금은 거의 김영창이거든요.
0: 아, 국악 방송에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신데.
1: 그리고 국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한철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0: 네.
1: 특히 살풀이춤 봤었는데 임해방 뭐 이렇게 살풀이춤을 봤거든요.
0: 예.
1: 엄청 슬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있고 춤도 있는데 뭔가 그 하얀 천 같은 걸로
0: 예.
1: 삶과 죽음을 경계로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고
0: 아이고. 나중에 그 막 천 가르는 거 그런 거 안 하던가요?
1: 네.
0: 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되게 막 이게 네. 국악이라든지 우리 춤이라든지 네. 우리 것들을 보면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아, 저게 뭔가 뭔지 알 것만 같은.
1: 아, 그리고 자극이 아파요.
0: 아파요.
1: 그러니까 슬픈 거 보면 아파요. 그 말 안 해줘도 예. 아, 뭔지 딱 하고 그 정서가 있나 봐요. 한이라는
0: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예. 막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 공부하고 알려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는 예. 그냥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알게 돼 버리는.
1: 아, 그게 진짜 이게 코리안 소울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악기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걸 또 알았어요. 타악기도 그렇고
0: 예.
1: 그런 관악기도 그렇고 되게 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0: 예.
1: 진도 국악이 엄청 시설이 좋아요.
0: 와, 건물이 큰가요?
1: 큽니다.
0: 커요?
1: 네. 이야. 그리고 경치 좋은 데 딱 있고
0: 우와.
1: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0: 전기차 없으시잖아요.
1: 아, 그래도

0: 그거부터 확인해요. 언젠가 전기차를 살 거니까.
1: 아하, 네.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거기 구간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0: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1: 우와.
0: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러면 진도국악원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이 있거든요.
1: 상설 공연 같은 게 있나 보네요.
0: 누가 보러 올까? 마을 사람 전국에서 그 공연을 다 보러 오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럼요. 그러니까 국악 매니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1: 네.
0: 사실 따지고 보면 펜타포트나 락 매니아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1: 저변은 더 넓다.
0: 저변은 더 넓어요.
1: 겉으로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0: 네, 우리한테
1: 드러나야
0: 너무...
1: 됩니다. 이제는 국악의 날.
0: 국악의 날.
1: 국악 화이팅.
0: 네, 화이팅.
1: 예.
0: 네, 그래서 오늘 진도국악원을 해준 걸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1: 그래서 본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0: 네, 네. 문자가 와요.
1: 어.
0: 너무 친절하게. 갔다 온 지 1년도 넘었거든요.
1: 네.
0: 아직도 매주 금요일에 문자가 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1: 아예. 내일 공연 뭐 있는지 아시죠?
0: 네, 뭐 하고. 근데 꼭 진도국악원에서 하는 공연도 있지만
1: 예.
0: 각 지역에 있는 국악원이라든가 막 그거 그런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1: 오, 그런 아, 근데, 소식도 또 전해주고.
0: 네, 그래서 보고 싶은 공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전 서울 국악원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1: 예.
0: 근데 진도 국악원에 갔는데 아 이게 진도 거 진도의 제 진도 국악원에서 제일 잘하는 이 살풀이를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뭐 먹고 어떤 집은 뭐 먹고 맛집이 있는 것처럼 대표 음식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1: 예.
0: 뭔가 제 저의 안목이 한층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1: 아, 이건 진도 가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군요.
0: 아, 그러니까요.
1: 진도 국악원에서 공연을 보는 것.
0: 네.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맛집도 많고 막 있는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1: 이분 이게 문제야. 네. 이게 먹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0: 네.
1: 정말 밥만 먹고 사시잖아요.
0: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작가님도 그렇게 거기서 뭐 먹어봤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뭐
1: 저는 방건조한 네. 갑오징어를 먹어봤거든요. 진도에서
0: 네.
1: 진도에서 난 거를 목포에서 먹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0: 네.
1: 진짜 이런 두께의 방건조 오징어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0: 아, 진도가
1: 이런 걸 얘기 좀 해주십사.
0: 진도가 갑오징어가 유명합니까?
1: 아, 그렇더라고요.
0: 아하.
1: 네. 다른 거 뭐 근데 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그냥 햄버거 먹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칼국수 먹었던 것 같은데.
1: 진도 칼국수?
0: 아니 그냥 칼국수요.
1: 아니, 진도에서 먹으면 진도 칼국수죠.
0: 아 그렇지 그렇지. 진도 칼국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먹었어요.
1: 네.
0: 꽃차.
1: 꽃차?
0: 예.
1: 네. 정말.
0: 그 거기도 야생화로 만든 차 같은 거 먹었었는데. 예. 거기서 그런
1: 맛있던가요?
0: 거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네. 뭔가 맛집에 가면 강요하는 분위기. 이걸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맛있었다고 주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도 저는 좀 불편해요.
1: 아, 그 거기 사장님들이 그런 걸 기대를 좀 하시는 눈치던가.
0: 예. 네. 아, 근데
1: 남도는 다 모든 다 맛있으니까.
0: 아, 맛있죠. 반찬이 네. 한 40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0: 아, 네. 그런데 좋았어요.
1: 아, 끝.
0: 네, 근데 그런 맛있는데 어떻게 제가 방송도 이렇게 어이가 부족한데 그 어떤 음식을 하나를 가지고 꽃차를 가지고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제가 나름 작가인데도 차라리 글로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말로 하라고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1: 맛있었다 하면 되죠. 추임새를 넣어서. 우와, 진짜 맛있네요. 어머머머. 맛있다.
0: 전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맛있진 않았어요.
1: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맛있었어요?
0: 아 그냥 아 근데 좀 이 돈만 할만하네. 그렇지만 매일 마시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느낌.
1: 그렇구나.
0: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는 많이 사왔어요.
1: 잘하셨습니다. 진도 하면 진돗개 네. 빼놓을 수 없는데 진돗개 봤어요?
0: 봤죠.
1: 우와.
0: 진돗개 훈련장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공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개가 진돗개가 이렇게 묘기 부르고 하는 네. 것도 다 보여줘요.
1: 우와, 아, 아예 그런 시설이 있나 보네요.
0: 네, 그러니까 오. 진도 공원이 있어요.
1: 진도 공원?
0: 네, 진돗개 네. 공원.
1: 와,
0: 거기 최고입니다. 꼭 가보셔도 되고요. 근데 아셔야 좀 가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개를 같이 여행하시는 반려견이랑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진도에서는 그거 좀 철저해요.
1: 그러니까 아,
0: 혹시 모를 그런 것들 때문에.
1: 네. 견종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0: 네, 견종을 있죠. 지켜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아.

0: 모든 분들이 그 우리 또 애견인들은 다
1: 끈
0: 합니다.
1: 하죠.
0: 리드질을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요즘에 진돗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거 아시죠?
1: 그래요?
0: 엄청 유행이에요. 아, 제
1: 오.
0: 알고리즘에만 뜨나?
1: 아니, 너무 그렇게
0: 해외 감동.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감동 사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진돗개가 이렇게 캐나다에 가가지고 야생 개나 곡 그 물리쳤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딱 보면 엄청나게 새끼들 봤는데 순해 보여요.
1: 오,
0: 예. 네.
1: 예쁘죠.
0: 근데 크면 엄청 다리도 길고 뭔가 좀세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개가 되더라고요.
1: 와,
0: 그 털은
1: 그렇군요.
0: 많이 빠집니다. 네.
1: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생선 작가의 진도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0: 네.
1: 오, 오갑순과 문화생?
0: 네.
1: 이팀 이름이에요?
0: 네, 오갑순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가야금 명창으로 되게 유명하신
1: 가야금
0: 분이거든요.
1: 병창으로.
0: 병창입니까? 병창하고 명창하고 틀리지 모르는데.
1: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연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듯이. 저는 기타 병창을 하는
0: 아,
1: 거고요.
0: 그럼 이한철 병창이네요?
1: 기타 병창을 하는
0: 아,
1: 거죠, 제가.
0: 기한철. 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병창과 명창의 차이예요. 저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아, 진짜 몰랐어요. 예.
1: 자, 어쨌든 뭐 오늘도 또 압니다. 국악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이제 4를 알게 됐어요.
0: 네. 그래서 오갑순과 문화생이라고 해서 그 오갑순 선생님이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인데 소리도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음반 그 회사에서 일했을 때 예전 제가 일하던 음반 회사에서 이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
1: 오.
0: 굉장히 희귀한 앨범이어서 딱 들었는데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뭐 퓨전이라고 해도 할수 있는 그런 좀 요즘 국악들도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국악의 시초이지 않았을까?
1: 오, 저도
0: 들어보시면.
1: 살짝 들어봤는데 막 소울 비트에다가 얹은 신민요더라고요.
0: 그리고 노래 제목도 아오라 장난 아니에요.
1: 뭐예요?
0: 진짜 사연 있어 보여요.
1: 그래요?
0: 진여사의 여승.
1: 진여사?
0: 김여사, 진여사는 아닌 것 같고요.
1: 진도? 진도? 진도라서
0: 아니,
1: 진여사인가요?
0: 그런 건 아닌 것
1: 아,
0: 같아요.
1: 아니에요? 여승은 뭐죠? 여승?
0: 여자 승려를
1: 우와!
0: 말하는.
1: 진짜요? 진여사의 여승. 와, 가사 내용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0: 가사 내용은 잘안 들려요.
1: 아, 그래요? 아유. 오갑순과 문화생의 진여사의 여승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런 음악입니다. 네. 고갑순과 문화생의 진여사의 여승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도 국악원 얘기 나누고 있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도 소리 한 자락 거뜬하게 하신다. 그만큼 소리의 고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진도 가셨을 때 그런 걸 느끼셨나요? 막 길에 막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막 소리를 하고 계신다던가.
1: 저는 그 전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요. 예. 거기 야외 전망대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뭔가를 그 북이라고 하나요?
0: 예.
1: 저런 걸 뭐라고 하죠?
0: 소리북?
1: 소리북. 예. 소리북을 가지고 막 연습을 몇 명이서 하고 계세요. 오오. 그리고 가운데는 어떤 진짜 마을 이장님처럼 생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 알고 보니까 문화재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무형문화재.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한다기보다는 그거 딱 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한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진짜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어르신인데 건장한 사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재.
0: 문화재이셨다. 아. 와 진짜 그런
1: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명해서 우리나라 실제로 무형 문화재들 중에 예. 그런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서는 진짜 어르신 그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진도에 많이 계신다고요. 네. 오호 그렇군요.
1: 네.
0: 또 진도에서 뭐 특별했던 공간, 뭐 가장 좋았던 순간 이런 건 어떤 거 있을까요?
1: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길은 이 길 너무 예쁜 길이 있는 거예요.
0: 예쁜 길이 있어요?
1: 국악원 가는데 한 차도로에서 가로수길 같은 느낌인데요. 한 3km 정도 되는 건데 막 섬인데 옆에는 논밭이 딱 있고
0: 와
1: 장난 아닌 거예요.
0: 그리고 끝에 논뷰 우리 좋아합니다. 네,
1: 딱 갔는데 공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0: 오 공원이.
1: 그 여기 공원이 뜬금없이 뭐지? 딱 보니까 간판에 송가인 공원. 그래서 딱 봤는데 길이 그 온 길이 송가인 길.
0: 송가인로.
1: 예. 네.
0: 와 진짜요?
1: 진짜. 그리고 그 옆에 송가인 이모님인지 어머님이 하시는 커피숍도 있어요.
0: 우와.
1: 근데 거기 예. 주차장에 전국에서 온 대형 버스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수 길로 딱 오는데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0: 예.
1: 송가인 씨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0: 진짜요?
1: 근데 이걸 제가 비웃거나 뭐 비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길이 진짜 예뻐요.
0: 아.
1: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진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랑받는 뮤지션이잖아요.
0: 예.
1: 거의 뭐 국악계의 이한철이잖아요. 아,
0: 오늘 말 좀 멘트 좀 좋으신데요.
1: 네, 아유 잘 충성하겠습니다. 예.
0: 네.
1: 근데 진짜 송가인 그 길이 꼭 가보셔야 돼요.
0: 예뻐.
1: 근데 우리 예쁘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네. 진짜 그걸 보러 가십니다.
0: 네. 아니 뭐 수원에 박지성 길도 있고요.
1: 네. 네. 그리고 뭐 김광석 길도 있고,
0: 있고.
1: 그다음에 네, 둘리 길도 있고.
0: 무슨 길요?
1: 아기 공룡 둘리. 근데 둘리길은 지금 문제 생겼어요.
0: 부천에 있죠.
1: 네, 부천이랑 어디랑 오리지널 그 경쟁 걸려서 지금 두 개. 그 싸운다고 하고 있던데.
0: 그래요?
1: 네.
0: 아 지자체 뭐
1: 지자체들끼리 둘리.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네.
0: 아우 재밌다. 웃긴다. 왜 이렇게 웃기세요?
1: 아닙니다. 예. 근데 진짜 저는 국악 그 진도 가면서
0: 예.
1: 아 이렇게 산과 바다와 들과 길과 이게 다 하는 공간은 진짜 여행 다니면서 되게 드물었거든요.
0: 오, 그걸 다 만족시키는 여행지가 진도다.
1: 그리고 멀잖아요.
0: 서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1: 한 5시간?
0: 서울에서 가는데?
1: 네.
0: 차로 가는데?
1: 차로 가는데. 우리는 무조건 차예요. 기차 안 탑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생선 작가가 되게 운전하는 걸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한평 막 이런 데 쉬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중간중간 들어가서 어디 가서 내려서 뭘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내려서 그 근처 지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0: 오.
1: 그래서 만약에 기차나 이런 데 타면 목적지에서 목적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바로 가는데
0: 네.
1: 중간중간 들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아.
1: 전 다음에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도 가려고요.
0: 오, 좋네요.
1: 네.
0: 오토바이로 하는 전국 일주.
1: 아, 저 알러브 진도입니다.
0: 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 사랑

0: 듬뿍 가지고 오신 생선 작가와의 이야기 오늘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가지고 오신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1: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아는 국악 두 곡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오갑수 선생님 거 틀었고 이제 마지막 한 곡인데요.
0: 예.
1: 김용우 선생님의 너영 나영이라는 곡입니다.
0: 제주 민요. 네, 너영 나영.
1: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게
0: 진도 그걸 가져왔어요. 저 진도 아리랑 같은 거.
1: 거기까지 모르죠, 제가. 그건 이제 국악 방송에서 그걸 알려 주셔야 되는데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김용우 씨의 라기보다는 이제 너영 나영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근데 제가 들은 버전은 김용우 씨, 김용우 선생님 버전이었어요.
0: 네.
1: 근데 거기 노래 가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아니고 진리가 있어요.
0: 인생의 진리?
1: 네.
0: 오, 너영 나영 가사 속에요.
1: 네. 네. 호박은 늙어서 맛이라도 있고요.
0: 예.
1: 사람은 늙어서 무엇에나 쓸고.
0: 아.
1: 이게 인생을 관통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삶에 저는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저 호박도 늙어서 맛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살래?
1: 네.
0: 잘 살아야죠.
1: 그 제 요즘에 제가 맨날 이한철 씨에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0: 네.
1: 저 고민이 많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호박은 맛이라도 있는데 차라리 호박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김용우의 너영 나영 들으면서 생선 작가 김동영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1: 네, 감사합니다.

김영우의 너형나형 듣고 왔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아니 이 귀여운 게스트는 누구신가요? 생선 작가님, 누군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 코너 이제 함께 하신 지한 두세 달 됐는데, 생선 작가 김동영이라는 분이십니다. 여행 작가이시고요. 책을 엄청 많이 냈는데, 뭐, 수십만 권 책을 판, 진짜 대단한 작가입니다. 네, 갔죠? 예. 네, 가셨으니까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그럼 또, 자만을 너무 하시기 때문에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 생선 작가 김동영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잘생겼어요, 진짜. 네. 자, 오늘 끝곡은 2948님이 힘든 시기, 이 시나이 들으면서 이겨내셨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구음 시나이고요. 박병천의 구음, 원장현, 이태백, 안옥선, 정화영의 연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0: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 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윤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 연희

0: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고싸움 놀이, 기점 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 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한 아리랑 무대도 이어지는데요. 올해가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의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1호가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축제, 도심 속 나들이처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 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선 국악주간 기획 공연 산조가 펼쳐지는데요. 첫날인 9일엔 산조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를 만나는 산조 명인전, 10일엔 춤과 산조가 어우러지는 산조의 몸짓,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구두막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구세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선 6월 5일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이 펼쳐집니다. 중국 산둥성 경극원과 잡기단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예술과 중국 전통공연예술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서로 다른 전통예술이 만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립부산국악원에서도 6월 5일과 6일 다양한 국악주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 공연과 함께 기획전시 풍류의 정원도 마련되는데요. 야,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국악주간엔 가까운 지역의 국악원을 찾아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압축해서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었는데요. 1월 1일 1초에 빅뱅이 발생하고